계절이 바뀔 때 우리는 이런 혼잣말을 하죠. 아, 가을 냄새, 가을 냄새 지대로다. 실제로 이런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현상이라고 하죠. 온도와 습도가 변하면 공기 입자의 전달력이 달라져서 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난다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갈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냄새는 일명 페트리코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흙 속에 있던 박테리아 부산물이나 식물이 내뿜는 미세한 성분이 바람을 타고 공기 중으로 퍼지는 건데요. 사실 후각으로 이 냄새를 포착하는 사람은 의외로 극소수라고 하죠. 물론 여기에 우리가 경험한 추억이 더해지면서 익숙한 계절의 냄새를 느끼는 걸 텐데요. 자, 오늘 아침 어디선가 선명한 가을 냄새를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감각을 타고난 후각 소믈리에라고 불려 마땅하겠죠.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입주 1411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

0: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띄워드렸습니다. 자, 후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그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이 후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계절의 냄새는 너무 미세해서 측정이 불가능한 요소들이라고 하죠. 뭐 물론 극소수의 어떤 분들은 곤충의 날개에서 가을의 냄새를 느낀다고 하시던데 요건 좀 뻥 같은데 곤충의 냄새에서 가을 냄새라. 사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진 공기라든가 훌쩍 높아진 하늘이라든가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요런 알싸한 느낌, 뭐 요런 느낌 때문에 감각이 예민해지는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때로는 실제하지 않는 냄새를 저절로 떠올리면서 후각으로 가을을 추억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특히 어제 내린 비 덕분에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냄새를 다 맡거든요. 네, 가을 냄새. 특히 가을 냄새하고 여름 냄새가 가장 심하고요. 그 다음이 겨울, 그리고 마지막이 봄인데 확실히 좀 여름 냄새하고 가을 냄새라는 게 딱 존재하는 거 보면은 저도 약간 냄새 소믈리에, 계절 소믈리에인 건가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늘 이런 가을 냄새를 맡고 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뭐 일단 털고 가죠. 그래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네, 제 생일인데요. 원래 저는 그 주민등록증상 생일은 9월 5일이에요. 네, 태어난 건 9월 2일인데 한간에 진 여사님이 저를 이제 낳아놓고 내다 버릴까 말까 고민을 3일을 하셨다고. 네, 진 여사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선물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라디오 출근했는데 선물이 진짜 많이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먹을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간식, 떡, 뭐 물론 고맙죠. 물론 고맙는데 간식, 떡, 사탕, 뭐 차 다 먹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진짜 여기서도 우리 청취자들 이제 성격이 나오는구나. 아이고 참.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모르니까요. 오늘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2: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6: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6: 잘 부탁드립니다.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르노.

자,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몰튼 할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듣고 오셨습니다. 옥주님, 가을이네요. 이젠 선선해져서 가디건을 걸쳐야 해요. 금방 겨울이 올 듯합니다. 너무 일인가요? 네, 너무 일러요. 많이 일러요. 저는 오늘 위에다가 긴팔을 입고 아래는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딱 요 타이밍이 요 패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바지 쪽은 좀 선선하고 상의는 에어컨이나 이런 바람들에 대해 이제 딱 준비가 돼 있는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뱃살이 뚠뚠님, 이틀 전에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요. 어제부터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요. 난 샤워 물 트는 걸로 가을을 느낍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너무 오래 하면 몸 안에 열이 이렇게 깃들어서 샤워하고 나서 마루에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좀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이렇게 뾱뾱뾱 땀이 올라오죠. 네, 몸에 막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시원한 물로 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가을을 느끼신다. 좋죠. 6090님, 알렉스님 방송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좋은 기분 알렉스님과 나누고 싶어요. 마음으로 담고만 있던 사람에게 드디어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은 썸이지만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길게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저희한테? 좀 더 지금의 어떤 바이브와 지금 상황에 대한 좀 정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좀 안 되나요? 재밌을 것 같은데. 남 썸 타는 얘기 듣고 있으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어디서 만났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그죠? 마치 약간 나는 솔로 방송 보는 것 같은 느낌? 아유, 저 캐릭터는 왜 여지껏 솔로였는지 알겠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 6090님의 이제 성별을 제가 모르니까 여성분이겠죠? 여성분인 것 같아요, 느낌에. 아, 원래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되는데. 아, 참, 예. 아, 간질간질하네. 셀린 디옹의 Because You Loved Me,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듣고 옵니다.

0: 있다.
1: 추홍군, 추홍군, 식빵 빛깔 추홍군, 예!
0: 야르한 기분과 야르한 표정으로 축하해라, 야를레를루. 알디 생일 축하해요!
2: 귀엽고 잔망스런 알디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알디 생일 축하해요. I wondered as I drifted
0: where you were. 잭잭, 부산 아기새 레몬트리입니다. 알디 생일 진심으로 축하 축하. 제 하루 루틴에 알디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알디 팔순잔치 잊지 않았죠? 그때까지 쭉 만나는 걸로 약속.

0: 대망의 9월 2일 잔망스러운 우리 알디의 생일을 온맘 다해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알디로 존재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알디는 말 안해도 알쥬? 다시 한번 나의 대장새 알디의 생일을 축하드리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 6, 7, 8 안녕.
1: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잔소리 대왕, 돈주왕 우리 알디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2: 이젠 알사탕만 봐도 알디가 생각나고 돈가스만 봐도 돈주왕이 생각나요. 그리고 알디의 코 먹는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젠 허전하다니까요. 전 이미 알며들었나 봐요. 알디,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쭉 팔순잔치 할 때까지 함께해요. 아셨쥬?

30초 안팎의 숏폼 콘텐츠가 대세인 시대 라디오는 뭘까 가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장편 영화 한 편에 러닝타임과 맞먹는 120분이라는 시간을 매일 함께 보내는 사이라는 건 그죠? 실로 대단한 거죠. 대학생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출첵을 하고 시시콜콜한 일상을 모든 순간을 나누는 동안 실제로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조금씩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캔디님 손주 산이는 지금쯤 다 나았는지, 네, 또 로아맘님 어머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는지, 2430님 결혼 준비와 다이어트 어떻게 잘 돼가십니까? 하쿠나 마타타님의 상견 계획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전국 31개 짹짹 가맹점은 지금쯤 오픈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게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는 뭐 약간 일종의 유사 가족 같다고나 할까요?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누군가의 일상에 스며드는 것, 이런 게 바로 라디오의 매력이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계절을 느끼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실감하는 우리들인 것 같아요. 마흔이 훌쩍 넘도록 생일 축하받는 일은 많이, 네, 좀 멋졌긴 하지만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담아서 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알렉스의 너에게 닿기를.

오늘 2주의 추천곡이었죠. 그 2주의 추천곡이라고 해서 꼭 저희가 신곡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코너는 아니었는데, 대부분 좀 진행할 때 저희가 신곡 위주로 소개를 했던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제 마음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 노래를 좀 띄워드렸습니다.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곡이었어요. 이게 라디오를 진행을 하게 되면 데일리 만나는 거잖아요. 매일, 거의 매일같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듣기도 듣지만, 반대로 거울처럼 제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지거든요. 이 알디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뭐 기분이 어떤지,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참 힘들어요. 저는 원래 선물을 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받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생일 때마다 약간 좀 숨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약간 좀 꺼놓고, 생일 때 되면 이제 뭐 지하실 약간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고 약간 좀 이러는 스타일인데, 라디오 한 이후로 숨을 수가 없어. 데일리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깜짝 이벤트도 해주시고, 기분 좋네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이렇게 육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잠깐 볼까요? 하늘타기, 노래 목소리는 완전 다름. 대박 하셨습니다. 그죠? 노래 목소리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 6, 7, 8. 이게 나야. 캐릭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곱슬머리 써님. 악! 레몬트리의 애교를 여기서 듣다니. 저희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와, 알디알 존재가 크긴 한가 봅니다. 크크크. 아, 찐친이신가 봐요. 우리 레몬트리님의. 아, 그렇군요. 레몬트리님의 목소리를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다니.

레몬트리님, 쌀가자로 당 충천하고 대기하다가 크크크크 심장 박동이 점산 범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쵸. 이제 방송에 이제 자기 목소리 육성이 이렇게 탄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그죠. 감사합니다.

대생입니다. 차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오늘 고3 9월이 모의고사라 생일다운 생일을 못해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의고사구나. 끝나고는 또 학원 간다고 고집을 부려서 찐 생일상을 내일 먹기로 했습니다. 알디 생일 축하해요. 우리 딸내미에게도 기운 팍팍 불어넣어주세요. 우리 따님에게 전해주세요. 크게 될 팔자라고. 네. 저랑 생일이 같으면 크게 된 팔자입니다. 사주 보시는 분들하고 점쟁이 분들하고 전부 다 신점 분들도 역시나 그렇지만 그냥 사주의 팔자에 편안함과 돈이 걸려 있대요. 네. 그거는 약간 좀 관상인가? 추석풍님, 알기 귀 빠진 날. 우리 알디 한 살 또 먹었네. 우짜스까.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두 시간 업무 놔버립니다. 하셨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신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그라이님, 알디 또 생일인 거예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또 1년이 지난 거예요? 이건 뭐 자고 나면 한 달씩 지나가는 것 같네요. 생일 축하, 만수무강하세요. 60 먹은 누나입니다. 그죠? 아이고 별거 아닌데 생일이라는 거. 어차피 매년 돌아오는 거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전화 오고 이제 문자 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이제 축하해준 친구들한테 굳이 전화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나한테 한 살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 고맙긴 한데 안 그래도 된다. 네 그런 통화를 했던 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0981님 생파 어디서 해요? 시동 켜요? 하셨습니다. CBS에 오시면은 저희 4층에 네 하늘 정원이 있거든요. 어때 거기서 초코파이에다가 초코구 좀 해볼까요? 아니 그나저나 뭐 이렇게 먹을 걸 많이 보냈대 진짜 애도 아니고 다 먹는 건데 먹는 것도 그냥 애들 초등학생 애들 뭐 사탕, 과일, 과자 이런 것들. 심지어 어제는요 우리 제주도에서 그 귤을 보내주셨어요. 올해 첫 수확된 귤이라고 제주 귤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던데. 제가 라디오 하면서 얻어가는 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도 있지만 먹을 걸 얻어가요. 약간 동네 방송 같기도 하고.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미, 헤이의 주댄무까지 듣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생일이라고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쓱 네, SSG 지나가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셔서 오늘 1부 마지막 곡도 이문세의 축하해요로 띄워드립니다. 소소한 행복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자, 저희 잠깐 1부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저 과자 좀 먹고 올게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특례시.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세계 주요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뛰어올라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4.8% 가까이 올랐으며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3%를 기록했고 영국의 30년

0: 10년물 금리는 1998년 이후, 독일 10년물 금리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채금리 급등은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며 주택구매자와 신용카드 이용자부터 최근 수년간 대규모로 차입해온 각국 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사례가 전체 외국인을 통틀어 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해온 한 명뿐이며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대상자 역시 추납 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1%를 기록했지만 1년 전 휴대전화 요금 할인이 없었다면 상승률이 2.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시행된 일시적 휴대전화 요금 반값 할인에 따라 올해 8월 휴대전화 요금과 소비자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빈손 철수 8일 만에 쿠팡을 상대로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어제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했으며 쿠팡 측은 거부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기상 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간밤의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남부지방은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습도가 높아서 상당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와 대구, 제주의 기온이 32도, 대전 28도, 서울과 파주는 29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전까지 강원 일부 내륙과 충청, 전북 서부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지역은 최대 60mm까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루시드 폴의 고등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노래에선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어물전에 누웠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의 저녁 밥상에 오르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날 골라줘서 고맙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반찬은 고등어 어떠세요? 오늘은 눈을 봐주세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아, 이 노래 리메이크 하고 싶어. 이 노래 리메이크 하고 싶어. 아, 다시 부르기 하고 싶어. 아, 앨범에 수록하고 싶어. 아, 다시 부르고 싶어.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2일 제 탄신일이죠.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추원곤이 아니라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예. 1부 딱 끝날 때 약간 감동 코드였는데 2부 시작하면서 이게 나야 다시 이 코드로 자, 선물 드리고 방송 이어가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최근에 입점한 가맹점들 순서대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즌1의 마지막 가맹점이죠. 31호점 맛있고 건강하고 깨끗한 두부를 직접 만드는 별땡 두부 익산점입니다. 견과 두부, 올리브 두부, 칼슘 두부. 두부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색다르고 다양한 두부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맛집이고요. 10,000원 이상 구매 시 칼슘 순두부 또는 미네랄 순두부를 미네랄 생두유를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예! 이건 마치 저의 생일? 네. 두부별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별땡 두부 익산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저에게도 꼭 보내주시죠.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자, 랄랄랄랄랄랄라.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BTS의 Permission to Dance였습니다. 브루노 마스 저기 내한 공연 소식 있죠? 네, 브루노 마스 이번에 로맨틱 투어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네, 미국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제 와서 고향 네 스타디움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 이거 티켓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인기인지라. 자, 여은지님 간식은 많이 받으셨다 하시니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 진짜로요? 네팔 지진 피해 모금에 알렉스님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소액이지만 제 마음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야, 진짜로요? 어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게 기부 얘기가 나오면은 늘 우리가 그 기부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 당연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부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고 또 내가 그 마음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잖아요. 기부했다고 티내는 사람들을 또 요즘에는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는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부를 해보셨습니까? 기부는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부처에 대한 홍보도 되는 거고, 그죠?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 이거는 되게 의미가 깊네요. 그죠? 네팔 쪽에 있었던 이 사고 또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만 하루빨리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리고 또 일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갑자기 한여름에 와야 될 양의 비가 하루 만에 지금 퍼부어가지고 지금 비 피해가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인명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072 하나님. 오후 출근인 남편이랑 콧바람 쐬러 드라이브 나왔습니다. 갱년기 남편, 갱년기 아내, 고3 아들. 어우, 숨 막히죠? 각자의 힘듦은 현명하게 잘 넘길 수 있게 긍정의 기운 좀 전해주세요. 남편, 안전운전 부탁해요. 우리 욱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하셨습니다. 요맘때가 딱 그 타이밍 아닐까요? 서로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고 개인적인 어떤 스페이스를 가짐으로써 서로의 소중함도 오히려 되려 느끼게 되는 네, 그런 타이밍 아닐까요?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고3이라는 정말 숨 막히는 그 나이대를 지나가면서 또 많이 배울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어머님, 아버님도 네, 또 이렇게 숙제 다 해놓으신 입장에서 인생이란 뭘까 조금 더 고민해 볼수 있고, 그죠?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욱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시죠? 지금 운전 중 라디오로 차 안에서 들으시는 건가? 에이프릴님. 우리 집 재수생 아들도 오늘이 구모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장하게 나갔습니다. 바나나라도 먹고 가랬더니 그냥 갔네요.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모가 뭐예요? 아, 9월 모의고사. 아이고, 별다줄, 별다줄. 예. DJ가 모르는 걸 줄여서 보내면 어떡해요. 별다줄. 애들 9월 모의고사. 네. 이게 말 그대로 모의고사인데 모의 네 해보는 거잖아요 네 모의고사 잘또 이제 보고 실수가 있으면 그 모의고사에서 잘 배우고 그리고 본 시험 네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급하라 하나님 BTS엔 RM이 있지만 우리에겐 RD가 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에 비비고 싶진 않네요. 네, 절대로. 네, 거기엔 비비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노 땡큐. 예. 스칼리님, 기부는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 똑같아서 소름. 기부, give.

우리는 그걸 도네이션이라고 영어로 부르기로 했어요. 기부, 기부, 주다. 뭐 비슷한 맥락이네요. 자, 노래를 또 듣고 와야 되는데 이 노래 되게 라디오에서 듣고 싶었어요. 좀 이렇게 하늘이 쾌창할 때 오늘 같은 가을 날씨에 틀면 되게 기분 좋겠다 싶었거든요. 웅이님 그리고 1543님 357 하나님께서 신청하신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그리고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 계셨고요. 아소토 유니언의 Think About You. 네, 헝건추가 아니라 Think About You 듣고 오셨습니다. 뭘 갖다 비벼도 되는군요. 좋습니다. 볼빨간 갱년기님, 우리 고3이는 마음이 힘든지 그렇게 잠을 자네요 하셨습니다. 이름이 고3이에요. 우리 집 고3이는요, 예, 마음이 힘든지 그렇게 잠을 자네요. 정말 그 녀석 깨워서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나는 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딪히든 어쩌든 약간 키 재듯이, 몸무게 재듯이 지금 너의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모의고사, 무슨 고사 시험 봐라. 너 자신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잘 보면 좋지만 못 보더라도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간혹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없어 봐서 그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악물고 그렇게 키울 겁니다. 네. 애기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생각하는 능력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게만 된다면은 공부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야말로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애를 낳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애를 낳는 게 우선이에요. 6059님. 알디, 저는 가을 되자마자 코가 막혀서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가을 냄새가 뭔가요? 비염이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직 재채기로 가을을 느낄 뿐. 이렇게 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간질간질, 고슬고슬 간질간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재채기가 계속 나와. 에취, 에취.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코찔찔이가 되는 거죠. 찔찔찔찔. 그러면 이제 한 손에 구겨진 휴지를 들고 다닙니다. 코를 계속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콧망울 양쪽하고 가운데 그 콧대 밑으로 이어지는 그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를 가로지는 그 격벽 있잖아요.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거기가 헐어요. 아우 또, 또 따갑거든. 그러면 또 막 그러다가 한 오후 한 4시 5시쯤에 친구 이렇게 만나자. 그리고 만나면은 야 너 나 술 먹었니? 약간 이러고 코가 왜 이렇게 빨개? 아니 비염 때문에. 아 비염인들 네 문제가 참 그렇죠. 아 비행기 기장님 알디 아버님 담낭 제거 수술 때문에 일주일째 병원 병간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쯤 퇴원 오더 나올까 했는데 신장이 안 좋다고 신장내과 검사 받으시랍니다. 응원이 필요해요 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요. 참 병원에 2일 때문에 갔는데 다른 일이 또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입원해 있다가 스트레스로 합병증이 오고 이러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아버님 병 간호 잘 해드리시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들리셨을 때 네 들리셨을 때 안 좋은 부분들 다 체크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는 신경 쓰시고 드시고 신경 쓰시고 움직이시고 하셔야 되는 나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분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도 나이가 이제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어디 편찮으시다는 얘기 들으면 진짜 남 얘기 같지 않거든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술은 잘 끝나셨죠? 네네. 타이완이 님께서 푸른 산호초처럼 네가 좋아도 추원군과 브루노 마스가 리메이크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네가 좋아 좀 기대되는데요. 진짜 기대되는데. 이거 AI로 가능할 것 같은데. 매일 빛나추님 이따 미스터추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 러블리즈의 아츄 듣고 옵니다.

짜라짜짜라라라. 1250님, 새싹이시네요.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놀러 와야겠습니다. 음악 좋고 분위기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내일이 돼봐야, 목요일이 돼봐야, 네, 우리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의 진 매력을 알게 되시겠죠. 1250님 내일도 꼭 놀러 오세요. 내일 험한 거 옵니다. 예. 게시판에서 이렇게 말씀 주실 거예요. 네네. 네. 험한 거 온다고 내일. 송은주님,

알디 생일인데 이상하게 내 생일 같은 거 있죠? 참 신기한 게 괜히 뿌듯하고 벅차고 따스럽고 아무튼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축하해요 알디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왜죠?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인데 왜 은주님 생일 같은 거죠? 기분 좋으시다니. 네, 저도 좋네요. 9526님. 아, 즐거워라. 알디 생일 잔칫날 함께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알디 8순까지 쭉 함께할게요. 노래 선곡도 최고. 오늘 하루는 알디 거예요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저한테 잔치, 8순, 생일도 아니고 자꾸 생신. 네. 생일 축하드려요와 생신 축하드려요는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거기에 약간 토핑으로 만수무강 얹어주면 네 완성되는 것 같은 뭔가 늘크크 생일 축하 그래, 만수무강까지는 하지 말자. 예. 팔순 얘기도 좀 그만해요. 예.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잖아요. 누가 팔순에 먼저 도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지금. 자, 죄송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네요. 오늘 제 생일도 생일이었고 정말 가을한 날이 시작이 오늘인 것 같아요.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베이비페이스의 Every Time I Close My Eye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국가대의처처에 따르면 7월에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에 다시 3%대로 올라서 3.1%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오름세가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물가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기저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휴대전화료 기저효과가 없었다면 전체 소비자 물가는 2.5% 수준으로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오늘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저효과의 소멸로 9월 상승률이 8월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향후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0: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에 따라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 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보좌관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100조 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 원이 넘을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그 세금으로 국민 모두의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예산 재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례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듣고 또 듣겠다면서 국민께서 정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성평등부가 가장 먼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용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 혈세로 국고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는 꼼수라며 오늘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소유 선박 한 척을 포함한 유조선 두 척이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피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상보안 분석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장금상선이 소유한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 등이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외신들이 장금상선 소유 선박이라고 보도한 피경 유조선은 장금상선 관련사가 제용선을 준 선박으로 한국인 선원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87%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근로장려금 단기제도 알아?
2: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월과 다음해 3월에 신청하는 제도야.
1: 그럼 이번 달이 신청 기간이네?
2: 맞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야. 이번 상반기분만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
1: 정말 편리하네. 어디서 신청하면 돼?
2: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는 1566-3636. 이 캠페인은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3: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봐. 자신을 믿어 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되면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4: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소문 내는 거 참 좋아하고. 가만 있어보자. 그게 어디에 있더라? 자꾸만 가만 있으라고 하고. 이런 말 요즘엔 잘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어디 보자. 여기에 있나? 혼잣말도 어느새 노래 가락이 되어 나오는 거. 이런 재밌는 말버릇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다는 거 있죠? 아무렴 어때요.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 일상이라서 평범한 말 한마디도 나도 모르게 가락이 붙는 당신을 위한 시간.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첫 곡 들으시고 거기에 어울리는 다음 곡 또 그 다음 곡까지 여러분이 직접 선곡해 주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나갑니다. 윤건 가을에 만나. 어떤 노래 이어지면 선곡 맛집이라고 소문이 날까요?

저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아이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건 가락이 아니라 앓는 소린가?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노래처럼 말하게 되는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가 선곡 PD가 되는 날이죠. 이 다음 곡에 무슨 노래가 어울릴까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다음 노래 그리고 또 다음 노래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세요. 윤건 가을의 만나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은 날씨라서 그랬더니 가을 약속은 우체국 앞이죠. 0020번님.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이요. 뚜뚜미님. 그러니까요. 가을 약속은 우체국 앞이긴 한데 지난주 우리 흐르게 하라에서 이 곡 듣지 않았나요? 문득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려봅니다.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있어요. 문자는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여기 부탁

0: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가을에 만나 커피 한 잔 할래요? 폴킴. 이제 만나서 뜨거운 라떼 먹어요. 2493번님.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평소엔 아이스 라떼 먹다가 오늘 따뜻한 라떼로 바꿨어요. 랄랄라 커피도 이제 따뜻하게 드려야겠네요.

커피 한잔 후 산책 어떤가요? 박기영의 산책이요. 4917번님, 5031번님도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가을 되면 듣게 되는 곡 조유리 이석훈이 같이 부른 가을 상자 들려주세요. 캬캬 큐큐 크크님.

커피 한잔 하면서 산책하고 추억도 꺼내보고 이제 잠시 쉬어갈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가을은 역시 사랑의 계절인가 봐요.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경님 사랑합니다. 저 요즘 원경님 덕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순진마녀님 반갑습니다. 잘 들으며 업무 봅니다. 남왕진님 0849번님 오늘도 좋은 방송 매일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사랑합니다. 표현을 아끼지 않은 오늘 하루 보낼게요. 네, 이런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네요. 슈퍼히어로님 처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써 입사한 지 6년 차입니다. 그동안 회사 식구들과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CBS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 식구들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화이팅해요. 백윤경의 랄랄라도 화이팅입니다. 예. 여기에 5점이 백원경. 예, 기억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백원경으로 기억해 주세요. 슈퍼히어로님 앞으로도 사랑하는 회사 식구들과 함께 CBS 라디오 쭉 같이 가시죠. 커피 한 잔 드립니다. 계속 흘러가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흐른다고요? 0020번님께서 가을 상자에 이어 상자 하면 네모난데 그렇다면 화이트에 네모의 꿈 하셨어요.

이제 꿈은 다 모았고요. 소원만 말하면 됩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헤라님, 랄랄라 커피 드릴게요. That's right.

정말 간절한 꿈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 소원이 뭐냐면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지금처럼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예요. 8343번님도 청하셨던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에 이어서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경단녀 아줌마 지금 아르바이트 면접 보고 나왔어요.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DJ 덕님께 커피와 함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잘 될 거예요. 윤도현 흰수염 고래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고래 노래네요. 도은어님. 윤도현 밴드 흰수염 고래. 그런가 하면 옥주님은 이 음악이요. 저희 남편이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듣는데 눈물 났다고. 그 이야기 듣고 가사를 귀 기울여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들려줬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은 아 이게 뭐 하는 그런 표정. 시큰둥. 예. 어머, 엄마 아빠 이 노래 정말 좋네요. 저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들들이 아닌 거죠. 그래도 언젠가 생각날 거예요. 아빠가 들려줬던 그 노래다. 지나가다가 듣고 또 찾아 들을 날도 올지 모릅니다. 집순이님은 아들 덕분에 또 좋아하는 노래 다시 찾으셨어요. 어제 중학교 1학년 아들이 기분이 좋은지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저도 아는 노래라서 그 노래 오래된 노래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교과서에 나와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배달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어느덧 더위가 꺾였네요. 오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잘 견뎌낸 나에게 화이팅 해봅니다. 6297번님 신청곡입니다. 투투 그대 눈물까지도.

이런 주옥 같은 노래들 어디서 이렇게 찾아오시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마카롱님. 그렇죠. 우리 랄랄라 식구들의 내공이 이렇습니다. 산청바라기님 청하신 서영은 꿈을 꾼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선곡 맛집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우리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0: 고향 등일시.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2: 콤비타 마누카 꿀.
1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6: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2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3%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30년물 금리는 1998년 이후, 독일 10년물 금리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부터 주택담보대출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재원이 성장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분배가 미흡하다는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청문회 전에라도 의원직과

0: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할 생각은 없냐는 취재진 물음에 청문회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기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그 다음 날인 16일에 열기로 해당 위원회들이 오늘 결정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를 타고 현지 시간 2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3명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 4명,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구조견 5마리를 비롯해 고해상도 촬영 드론 등 각종 첨단 장비도 갖췄습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직원 9명을 찾고자 헬기와 드론, 수색견까지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저인망 수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공격에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새롭게 세우고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 습도는 78%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0: 곁에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요리하는 과정은 리듬을 만드는 일이다.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데 공감하시나요? 야채를 씻고 다듬을 때, 재료를 묶고 데칠 때, 일정한 박자로 들려오는 소리도 소리지만 요리하는 사람의 동작 역시도 리드미컬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보글보글 김이 나고 냄비 뚜껑이 들썩거리다. 타이머가 울리면 슝 날려가서 불을 차 끄는 동작까지. 이 모든 움직임들이 즉흥 공연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텐데요. 요리뿐 아니라 웬만한 일이 다 그런 것 같죠? 리듬만 잘 타도 대부분의 일들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기 마련이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리듬을 한번 맞춰보시죠.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넴포게버그의 Rhythm of the Rain 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살림 도구를 타악기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바로 난타 공연이 있죠. 지금 생각해도 참 기발하고 절묘한 아이디어다 싶은데요.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씻고 자르고 썰고 두드리면서 끊임없이 어떤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사실 주방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실수와 사고들은 리듬이 깨지거나 흐트러지는 순간에 벌어진다고 하죠. 리듬을 잘 타기만 해도 대부분의 일들은 순조롭게 흘러가기 마련인데요.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

리드미컬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두 시간 동안 기분 좋은 리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콜레스테롤.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상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레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335번으로 영암의 무화과 밭 사이를 방금 지나왔는데요. 무화과 향이 차 안에 가득하네요. 무화과가 요즘 제철이죠. 아주 실한 무화과들이 마트에도 많이 있던데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두 곡이었고요. 크리스탈 게일의 Don't Make It My Brown Eyes Blue, The Beautiful South의 Dream A Little Dream이었습니다. 굿라이프님이 그 난타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가 있는 주방에 늘 곁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심심할까봐 양푼이 냄비뚜껑 후라이팬 다 두드리느라 울지도 않고 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다 출발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완전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꺼내기는 어렵잖아요. 레진다님은 지수님 군에 있는 아들이 생일입니다. 20대 골든처럼 빛나기

라면서 축하해 달라고 하셨어요. 집 떠나 있는 아들 짠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동료들 그리고 주변에 나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또 뜻깊은 생일 맞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방탄소우님, 아 지수님 오늘 가을 여자시네요. 이게 참 우리 그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죠. 체크는 가을을 상징하고 꽃무늬는 봄을 상징한다. 왕서방님은 오늘 체크무늬시네요. 의상이 하셨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출석 체크 좀 해볼까 싶습니다. 듣기만 하고 출석 체크 안 하는 해님이들 오늘 구름이 많은 날인데 햇살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님이들이. 스칼렛 주유님은 어머 지수님 분위기가 가을가을합니다. 하지만 지수님이 가을 여자가 되는 건 결사 반대입니다. 가을 여자는 추녀니까. 그래도 뭐제한 몸이 사양해서 뭐 가을을 좀더 가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추녀가 되겠습니다. 추금이 있는 여자. 저는 가을이 추금이인 여자 추녀입니다. 자, 보라 퀴즈 오늘 준비했어요. 오늘은 이제 월초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기념일 퀴즈.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이글스의 곡 이어집니다. Take it easy.

아메리카 시스터 골든 헤어였고요. 또 누가 그러셨는데 이글스 씨라고 이글스의 Take It Easy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보라 퀴즈 알쓸신잡 퀴즈 기념일 퀴즈입니다. 자,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의 기념일들을 한번 챙겨봐야죠.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고요. 19일은 청년의 날.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 또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9월 3일 목요일,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자, 9월 3일 목요일,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해마다 9월 3일이면 이날입니다. 우리 뭐 CBS 등 우리들의 생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9월 3일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은 사실은 뭐 CBS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 기관 등등의 언론 중에서도 이제 모든 언론사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통하는 우리 언론인들 중에 일부는 내일 휴일입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자, 내일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이것의 날입니다. 자, 내일은 과연 어떤 날일까? 이것은 저희 아빠 생신입니다. 축하드려요. 저희도 생일이기도 한데요. 자, 이날은 국제 무선통신회의에서 무선통신호출부

HL을 배정한 것을 기념해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아마 달력에 있는 기념일일 수도 있고요. 간단한 달력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내일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해피송은 물론 생방송을 합니다. 생방송을 안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정답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9월 3일 내일은 어떤 날일까? 정답과 신청곡 알려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타코예요. Putting on the Ritz.

저니님 서바이버의 The Moment of Truth였고요. 또 타코의 Pulling on the Ritz였습니다. 슈가성님이 바쁜 중에 지수님이 가을 여자 같다 그래서 얼른 보라를 켜봤습니다. 저는 밥 한 그릇 뚝딱하고 커피 번 빵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살찐다고 또 걱정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잖아요. 책임은 못 지지만. 아니 근데 진짜 이 보이는 라디오도 별것 아닌 세상이고 이것의 진화는 약간 특히 우리 종사자들에게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기념일 퀴즈 함께 풀고 있어요. 9월 3일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갤럭시님, 라디오의 날? 아, 라디오의 날 있잖아요. 2월 13일인가? 그렇습니다. 아, 좀 아깝이.

승우님은 밤송이의 날 밤송이 하셨는데 꿀밤을 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왠지 근데 이 9월 3일과 밤송이랑 계절감이 좀 잘 어울리네요. 레베카님, 아, 이날 덕분에 잘 듣고 행복합니다. 뭉실구루님, 전파가 없었으면 국민들 발전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셨고, 6836님은 병원에 입원한 지 두 달째 유일한 친구가 이것입니다. 9월 말까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양쪽 무릎을 수술했거든요. 제 사연이 소개되면 엄청 기쁠 것 같다고. 아직은 잘 걷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신 그 이후에 어떻게 재활하시고 또 치료하실까. 아유,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셨다. 대신 잘 이제 치료하고 회복이 되어서 거뜬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해피송은 생방송으로 함께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9월 3일 내일은 어떤 날일지 알려주세요. 자, 오늘 전야제니까 우리 내일은 또 퀴즈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커피 잘 사주는 이 누나가 커피 쿠폰 넉넉하게 마음껏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알려주세요. 9월 3일 내일은 무슨 날이다? 정답 기다립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Foo Fighters예요. Walking After You.

빵 굽는 아트빵빵님. 아, 지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네요. 니키타. 엘튼 존 이 동영상 보면 뭔가 애절한 느낌인데 감사하다고. 호규님 등. 아, 내 기타. 아, 내 기타. 5936님이 신청하신 엘튼 존의 니키타였고요. 푸 바이털스의 워킹 애프터 유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부엔카미노님 구구도스의 아이리스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부모.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특례시.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이번 주가 양성평등 주간임을 알리며 진정한 성평등은 성별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일상에 남아있는 편견을 걷어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장벽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존 공세액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종부세법 수정 취지에 대해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거주 중심 움직임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청년의 미래와 청년 주거의 안정성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노동권과 재산권, 주거권에 이르기까지 청년 주권을 모조리 수탈하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자 정책위의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임대주택을 전전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른바 멱살 논란

0: 내 딸은 중앙윤리위에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유튜브에서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조광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제소되어 있어도 징계 개시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흩어져 있는 보수를 통합해 보수 재건을 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가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를 타고 현지 시간 2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3명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 4명,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구조견 5마리를 비롯해 고해상도 촬영 드론 등 각종 첨단 장비도 갖췄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5: 1시 5분입니다.

바람돌이님, 지수님, 오늘 팀장이, 님도 안 붙이셨어요. 팀장이 연차 내서 너무나 편하게 근무 중입니다. 내일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편안한 음악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떤 사이세요, 도대체? 아, 근데 우리 팀장님도 간만에 휴가라서, 내일도 회사 안 가면 딱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원래 개학 앞두고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다 막 그러시잖아요. 아, 아마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아, 내일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아, 왜 이렇게 처리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게 많냐 막 이러실 것 같은데. 바람돌이님, 편안한 음악은 저희가 띄웠습니다. 카라님이 신청하신 스티브 페리의 오 셰리였어요.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오늘 1부에서 보라 퀴즈 풀어봤습니다. 9월 3일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런 문제였죠. 0049님이 정답 주시면서 축하드립니다. 1947년 9월 3일 대한민국이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독자적인 호출부호 HL을 배당받아 방송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1978년부터 기념하고 있고요.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린다는데요. 지수님 덕분에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커피 쿠폰 주신다는 소식에 청소 장갑 벗고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아, 그 정성이 갸륵하셔서 그냥 넘어가기 어렵네요. 참고로 저희 CBS 방송국에 무선통신 호출부호는 HL에 KY를 붙여서 HLKY입니다. KY. 기영 씨 계세요? 혹시 가영 씨? 저 HLKY입니다. 정답 많이들 알려주셨고 59533님은 듣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안양의 준마 남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알려주셨고 9813님도 커피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0049 9533 9813 만주창 덩쿨 3570 또 우격다짐 아라리오 9436 6836 그리고 4993 도도한 땅콩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2부 주제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우리 햇님이들의 그 인생이라 그럴까? 우리 햇님이들의 그 일상에서 라디오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니 진짜 제가 2004년 입사인데 그 라떼만 해도 라디오에서 이게 커피 쿠폰?

0: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우리 쿠폰도 주고받는 사이고. 라디오에 얽힌 이야기들. 아, 라떼 방송하면 라디오였지. 우리 햇님이들과 라디오는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시고요. 아, 예전에는 진짜 영화나 책 속에도 라디오 광고로 많이 나왔는데, 그죠? 또 인기 라디오 DJ 이야기 등등 기다립니다. 자,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2부 주제 아시죠? 라디오입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4131님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였고요. 그리고 알버트 하몬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또 화곡동 김밥님 도나 파르고의 The Happiest Girl in the Whole USA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오늘 2부 주제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꼬마 마녀님, 제게 라디오는 대나무 숲입니다. 어디다가는 다 말할 수 없는 것들, 여기서는 말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힘든 거, 뭐 사람 관계 힘든 거 내 편이 되어달라고 대나무 숲에서처럼 소리칠 수 있어. 너무 좋고요. 유일한 제 편인 존재입니다. 하시면서. 아우, 그럼요. 같이 또 흉도 보고 또 위로도 하고 다시 힘을 내고 이것이 모두 라디오의 힘이죠. 도로시님이 저는 어릴 때 듣던 그 이문세 씨의 프로그램 애청자였습니다. 아, 그 콘서트도 기억이 나고 아 그죠. 뽐내기 대회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문세 오빠는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의 DJ였죠. 결혼식 때 막 팬들도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진짜 요즘은 상상하기도 힘든데. 명랑만화님, 내일이 방송의 날이죠? TV는요, 꼼짝없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라디오는 움직이면서 집안일 하면서 들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은 이렇게 데일리 월화수목금토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라디오는 아유 그래 내일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모레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또 정을 쌓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터널이고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3927님은 언니 저는 30대 초반에 딸을 둘 둔 엄마인데요. 90년대생인 제게 라디오는요. 제게 라디오보다는요. 아, 부정하고 싶었나 봐요. 사실은. 마이마이나 MP3가 더 우선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는 이 라디오를 떠올리면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현수막. 간판 제작하는 일을 하셨던 부모님은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기계로 늘 이른 아침 라디오를 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라디오를 좀 좋아하는데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배우고 즐겁습니다. 커피 쿠폰이 당첨이 되면 지금도 열심히 라디오를 듣고 일하고 계실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유 너무 귀여우시다 그죠? 아 90년대생인데 벌써 아이 둘 딸 둘을 둔 엄마시래요. 근데 아이들 깨울 때도요 라디오가 꽤 괜찮은 역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음악 방송도 좋고 뭐 뉴스 같은 것도 너무 좋죠. 해로운 게 없잖아요 라디오에는. 엄마의 잔소리로 일어나가 아니라 그냥 슬며시 라디오를 켜두면 자연스럽게 소리를 듣고 그것들이 뭐 정보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뭐 마음을 다독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깨울 때도 라디오는 굉장히 톡톡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커피 쿠폰 전합니다. 우리 윤님, 윤2141님, 지수님 라디오란 예전에 아날로그에서 주파수 돌려가면서 손으로 맞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 음악도 듣고 야구 중계도 듣고 참 신기했죠. 제게는 늘 편한 친구인데요. 이제는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누나 커피 향을 잊을 것 같아요. 누나 커피 한 잔 주세요. 윤명한 씨? 제가 누나 맞죠? 사실관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729, 또 우리 윤명한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아, 요즘 우리 DJ들은 이렇게 커피 쿠폰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디오는 우리 햇님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해숙님 레이 코니페어 Wherever I, My Love.

와, 이제는 정말 라디오에서 아니면 듣기 어려운 노래들이었어요. 머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였고요. 또 왕비님, 아, 눈 오는 날 들으면 제맛인 곡인데, 이 곡으로. 9820님이 신청하신 장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르 얘기하셨고요. 또 혜숙님, 레이코니프의 Somewhere with My Love였습니다. 오서몽님이, 아, 자고 싶어도 계속 듣고, 잠못 이루게 하는 지금. 저는 미국 산호세인데요. 여기서도 라디오는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인가요? 그 땅땡이가 넓은 미국에서는 라디오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라디오입니다. 우리 하마님은 라디오는 갱년기를 이기는 원동력이라 하셨고, 비공개로 감수성이 폭발하던 여고 시절 짝사랑하는 오빠를 생각하면서 라디오를 끼고 살았죠. 엽서도 많이 보내고 귀쫑긋하고 사연이 나오나 기다리고 그 시절 가질 수 없던 짝사랑 오빠 대신에 라디오가 함께했답니다. 아니, 어떤 오빠기에 이렇게 간절하셨어요? 어쩌면 그 짝사랑하는 오빠는 라디오와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였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안 놔주고, 내가 사랑하는 게 오빠인지 라디오인지. 꽃순이님, 라디오는 제 인생의 반을 차지하는데요. 출근하면서 CBS 라디오를 듣고요. 한낮에는 지수님의 유쾌한 해피송을 들으며 산길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순이님, 라디오는 시샘도 많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몇 개를 언급하셨는데, 옆방 프로그램이네요. 아예 이쪽으로 눌러 앉으세요. 비리님은 호랑이 담배 묵던 시절에 라디오 어느 프로그램에 손편지나 엽서로 사연을 보내고 신청곡도 전했죠. 그 다음날부터 빨간 녹음 버튼에 손가락 준비하고, 내 사연이 나오나 기다렸던 기억. 학교 공부도 뒷전이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저도 왕년에 관제 엽서 좀 사봤습니다. 또이 사서함 번호가 있었잖아요. 사서함. 사서함 번호 기억나시죠? 이게 또 보내놓고 나서는 언제 방송될지 모르니까 또 하염없이도 기다려야 돼요. 영표님은 라디오로 귀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TV로 시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상상 이상으로 무섭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아, 라디오 드라마도 있었지, 라디오 드라마요. 근데 우리 영표님, 이 라디오 드라마가 더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더 무서우냐? 우리 영표님은 아내가 더 무서우실 것 같은데? 호르노츠님은 라디오가 왜 라디오인지 아십니까? 소리가 나지요, 나지요, 나디오, 나디오. 그래서 라디오가 되었습니다. 아, 훌륭한 정보 고맙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추와 아비가 함께 노래요. One Summer Night.

0: 딩맘님, 지수님 음악이 최고예요 하셨고 범일님도 오랜만에 듣는 이 곡들 아 옛 생각에 추억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제는 그 시절이 그리운 나이가 돼버렸다고 하셨는데요. 진원님, 왕서방님, 세우님이 신청하신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해요. 또 빅맘님 여명의 Try to Remember 였습니다. 봄님이 라디오는 제게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걷고 청소하고 가끔은 막 춤도 하셨는데요. 라디오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전해주는데 그중에 음악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rom who? Just say from the one who loves you, baby.

티파니였어요. 라디오 로맨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알라카르트의 라디오 듣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봉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봉탄 인더건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0: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네팔 중국 국경에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네팔 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066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총 4,4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군 등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터널 안에 접근하려고 시도 중이지만 터널이 진흙으로 가득 찼거나 굴착한 구멍으로 대량의 물이 흘러들어와 잠기는 등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추산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피해 지역을 뒤덮은 건물 잔해, 암석, 진흙 등 각종 퇴적물은 최소 220만 톤에 이릅니다. 한편 44명 규모의 우리나라 해외 긴급구호대는 오늘 오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9명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구조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홍 전 감독 선임을 위해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등 협회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행된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의 난이도는 쉽게 출제됐던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EBS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 교사는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9월 모평 및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중위권과 상위권을 모두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EBS는 초고난도 문항으로 22번을, 중상위권 변별 문항으로는 13번을 꼽았고 EBS 연계율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48억 6천 달러로 전분기보다 36%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에 일본, 중국 연휴 등의 영향으로 관광 수요가 많아지며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비거주자의 국내 사용 카드 수도 분기 기준 역대 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출국자가 줄

0: 면서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은 58억 5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4.2% 감소했습니다. 기업 여신 부실채권 증가 영향으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8조 9천억 원으로 2018년 6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 여신 부실채권이 15조 2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 원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는데 이는 2019년 3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새로 추가된 고액 상습 체납자가 사상 처음 1만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국세청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 말에 비해 14%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이들이 체납한 국세는 7조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내일까지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9월 2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유다빈 밴드 좋지 아니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한솔로님께서 송디 풀리기보다는 개였지요. 날씨가 풀리기보다는 갠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제가 딱 그 멘트를 하자마자 옆에서 PD님께서 바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한솔로님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송편님들 오늘 제가 중대 발표할 게 있는데요. 송편님들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텐션업 방송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텐션 올릴게요. 그냥 진행할게요. 아닙니다. 아, 텐션 올릴지 말지 지금 좀 고민되거든요.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텐션업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후! 자, 송편님들 지금 제가 한 게 요즘 유행하는 그 번복 밈이라고 합니다. 번복 밈. 뭐 저는 이제 진짜 뭐 요즘 유행하는 거 화제가 되는 거 잘 모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행과는 거리가 조금 먼 사람이긴 한데 요새 밈도 뭐가 유행하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최근에 또 이런 게 난리잡에스라길래 한번 여러분과 해봤습니다. 이렇게 뭘 할까 말까 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고민하면서 번복하게 되는 일 우리도 살면서 꽤 있죠. 그래서 준비한 시간 잠시 후 A면에서는 찬성 안 찬성 코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게 고민될 때는요. 어떤가요의 문을 낙낙 두드려주세요. 문자 레인보우 게시판에 언제든 말머리에 고민 달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도 늘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송편님들의 고민사연 어느 쪽이 더 좋을지 함께 의견 모아보도록 하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5: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물론 나 PD님 PD님 저 죄송합니다. 클론 나 그리고 코요테 파란 두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 이게 날씨가 이제 풀린 게 아니라 개였다 보니까 PD님도 마이크를 올려야 하는데 리버브를 올렸습니다. 네 리버브 올리기 싫었고요. 사실 마이크 올렸습니다. 네 8542번님 죄송합니다. 어떤가요? 이제 그만 들을게요. 네 생각해 보니까 계속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계속 들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아닙니다. 어떤가요?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또 번복님 얘기하자마자 바로 활용해 주시는 우리 송편님들 센스가 아주

뜻입니다. 자, 이렇게 번복들께 많은 우리네 인생 오늘도 고민 한번 또 얘기 털어놔보겠습니다. 찬성 안 찬성? 세상의 모든 고민, 그 시작은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걸까 저걸까.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드릴게요. 찬성 안 찬성?

아, 제가 앞에서도 요새 유행하고 있다는 이 번복밈의 예시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밈이 된 게 아니고요. 무려 2017년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한 면접 지원자의 문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면접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번복하는 문자였는데요. 잠깐 짧게 읽어드리면 죄송합니다.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아니요. 면접 진행할게요. 이렇게 막 반복하면서 보냈던 문자가 최근에 다시 소환되면서 패러디가 되면서 밈이 된 건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걸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당사자 입장이었다면 마냥 웃고 넘길 수는 없었던 굉장히 또 큰 고민이었을 법합니다. 그 시절 찬성 안 찬성 코너만 있었더라면 이 면접 지원자는 우리 송편님들과 함께 풀어갔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자, 시작부터 이렇게 능청 한번 떨어보면서 오늘 찬성 안 찬성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0864번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13년 만에 TV가 이제 그만 날 보내줘 상태라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요. 우리 집 29평 85인치 TV가 괜찮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TV가 필요할까 싶은데 남편은 TV는 무조건 커야 한다고 합니다. 28평 집에 85인치 TV. 송편님들은 찬성인가요? 안 찬성인가요? 자, 우선 사연 남겨주신 0864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다다익선만큼 쓰이는 표현 중에 이제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건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28평짜리 집에 TV 85인치. 보통 뭐 TV를 거실에 놓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양옆 거리도 중요하고요. 앞뒤 거리도 또 중요하기도 한데요. 우리 송편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8평 집에 85인치 TV. 사도 괜찮다. 괜찮다면 찬성. 28평 집에 85인치 TV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 안 사면 좋겠다면 안 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성 혹은 안 찬성으로 송편님들의 생각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홍경민 가져가 그 전곡 차태현의 2차선 다리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 찬성 안 찬성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이 28평 집에 85인치 TV가 사도 괜찮을 것 같다면 찬성, 28평 집에 85인치 TV는 무리인 것 같다면 안 찬성, 이렇게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 송편님들의 지혜를 하나씩 하나씩 읊어드리겠습니다. 옥정고속도로님, 안 찬성이 옳시다. 평수 대비 TV가 너무 크면 화면이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요 얘기가 사실 가장 많았습니다. 한 번에 안 들어온다. 그리고 천사가영님은 사심을 가득 담아서 안 찬성해요. 부러워서. 최강권철님은 찬성 한 표 던져주셨고요. TV는 거거 익선이랍니다. 저도 방에 52인치 TV 사서 쓰는데 너무 커서 기사님도 이런 걸 왜 사냐 했었는데 지금도 만족합니다. 영화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강권철님은 52인치 TV도 굉장히 만족하는데 85인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의미시고요. 6609번님, TV는 무조건 크기죠. 28평이면은 몰입감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찬성! 그링 요거트볼님도 찬성 한 표 던져주시면서, 저희가 25평에 75인치예요. 이사할 때 남편이 다른 거 정말 다 양보할 테니까 침대도 반납할 수 있으니까 제발 TV만은 큰 거 사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해줬는데 제가 더 만족하면서 봅니다. 역시 가전은 거거익선입니다. 이렇게 또 마음이 바뀐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강한 진우님, 차는 무조건 풀옵션, TV는 무조건 제일 큰 거,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입니다. 찬성. 근데 저도 이거 진짜 좀 궁금한데,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 대체 누가 시작한 말인가요, 이거? 쿠멍님, 오! 이분이 딱 똑같아요. 저희 집이 28평에 85인치입니다. 너무 좋아요. 과하지 않고 딱 좋습니다. 혼자 보기 맞춤이에요. 지금 이 답장이 가장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4859번님, 안찬성. 아이, 라떼는 그냥 12인치 브라운관 TV만 봐도 크고 좋았다 하면서 라떼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요, 어느 쪽으로 의견이 조금 더 기울었느냐, 바로 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철이용이님은 거실 면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크면 눈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안 찬성이요, 라고 이렇게 외쳐주셨는데요. 오, 찬성하시는 분들 글을 보니까 묘하게 설득되네요, 이러면서 의견을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만 조금 보태보자면, 일단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뭔가 스포츠나 영화 이런 걸 좀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화면이 큰 거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좀 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지금 보면서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형님들은 TV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 누님 송편님들은 아예 뭐 꼭 TV 그렇게 커야

되나? TV 좀 작은 거 사요.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TV 구매 오늘 송편님들의 지혜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바로 다음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에 남겨주신 엘더베리님의 고민사연입니다. 아, 오랜만에 가족 모임으로 언니와 오빠네가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돌아간 뒤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선물해준 명품 립스틱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직 쓰던 립스틱이어서 새 제품은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그날 낮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는 걸 확인했는데 언니와 오빠네가 다녀간 뒤에 열어보니까 없어진 것이었죠. 문득 립스틱이다 보니 아무래도 오빠보다는 언니나 새언니 둘 중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제 추측일 뿐 이걸 괜히 물어봤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거라면 분명 마음의 상처인 건 맞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자니 찝찝한 마음이고 대뜸 물어봤다가 가족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걱정이고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어쩌죠?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연 남겨주신 우리 엘더베리님께도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고민이 되는 사연이죠. 정말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사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는 또 좀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사연인데요. 아마 아직도 그 립스틱을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송편님들은 딱 이 사연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바로 드셨나요? 그저 추측일 뿐이다. 이번 일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간다. 라고 하면 찬성 보내주시고요. 가족이니까 오히려 앞으로를 위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그냥 이 일을 묻고 넘어가자면 찬성 보내주시고요. 아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찬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번에도 노래 듣고 올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머머랜드 뺨 그전곡 오렌지 카라멜의 립스틱 두 곡 함께하고 왔고요. 저희 또 찬성 안 찬성 투표 받아봤습니다. 아, 립스틱이 사라졌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간다 찬성이었고요. 가족이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안 찬성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의견이 좀 첨예하게 갈린 것 같아요. 일단 또 우리 송편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글몽글님 안 찬성 확인이 필요한 건 해야죠. 가족 단톡방에 이 립스틱 본 사람 하고 물어봅시다. 그러면

혹시 조카들이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아기들이 약간 화장품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있죠. 그냥 말 안 하고 가져갔을 수도 있다. 이것도 충분히 일리 있고요. 김선미님,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쁜애님, 찬성 그냥 넘어가세요. 가까울수록 관계가 깨지기 쉬워요. 5367번님은 안 찬성. 그냥 가볍게 그때 오셨을 때 립스틱 봤는지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약간 조금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냥 뭔가 좀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프랭님, 이분도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둘만이 아니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서 넘어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애기들이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7443번님, 찬성! 아, 분명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애들 짓이 아니라면야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더욱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넘어갑니다. 한 표! 사실 우리 PD님도 가끔 물건이 사라졌을 때 동생이 가져갔다고 의심을 했지만 본인 방에서 나오셨던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몽실이네님도 비슷한 얘기예요. 갑자기 집안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니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옥정고속도로님은 이제 흔히 요즘 말로 보법이 다른 이 지혜를 던져주셨는데요. 찬성입니다. 속은 쓰리겠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다음 모임에는 가부키 화장에 립스틱만 바르지 말고 참석하세요. 그리고 립스틱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웃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다 웃고 있는데 한 명만 못 웃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보니까 이게 또 약간 F냐 T냐 좀 이걸로 좀 나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송편님들은 F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아, 가족이니까 한 번에 우리 묻고 가자. 이런 찬성 쪽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찬성으로 결론 났습니다. 오늘 찬성 안 찬성 코너 열심히 활약해주신 그릭요거트님, 쿠멍님, 옥정고속도로님, 7443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트랙이에요. 이즈 라이프 너 말고 니 언니.

7564번님의 신청곡 이지라이프의 너 말고 니 언니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또 송편님들의 고민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 또는 방송 중에 언제든 말머리에 고민 달고 문자 레인보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A면 끝곡입니다. 장호일 넌 가을 하늘 테이프 갈고 저희는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이 캠페인

0: 이는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알보제 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통안전 지도봉사 부담을 덜어주고자 등교길 안전이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맞벌이나 자녀 돌봄 등으로 정해진 날짜에 교통안전 지도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대체 봉사자를 구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체 봉사자가 필요한 학부모는 당근마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달 20일 연천군의 한 염소농장에서 발생한 집단 폐사의 원인을 보툴리즘으로 최종 진단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60마리 가운데 49마리가 폐사했으며 시험소의 독소 검사에서 보툴리눔균이 생성한 신경 독소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 변질된 사료와 오염된 물 등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축사 위생 관리와 예방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대규모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연수구 선악동과 남동구 구월, 남촌, 수산동 일대 5.43제곱킬로미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지정기간은 내년 9월 20일까지 유지됩니다. 구역 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축제 아이페스타가 오는 12일부터 송도, 영종, 청라 국제도시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K컬처의 리듬, 세상을 연결하다를 슬로건으로 클래식, 국악, 한복, 한식, KOST 등 도시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12일 송도 센트럴파크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영종 시사이드파크, 24일 청라 호수공원에서 공연과 체험 행사가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열린 제61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9개 등을 따내며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140명의 선수가 45개 직종에 출전해 39개 직종에서 입상했으며 안산공업고등학교는 금메달 3개 등 9개의 메달을 획득해 육성기관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우수 숙련 기술인들이 산업 현장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수 훈련과 참가 지원 등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34회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에 청소년 591개 팀 4,145명이 참가해 음악, 무용, 문예 등 1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5도, 습도는 71%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6: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4: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는요. 마이바우저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했습니다. 황승호재 너만을 느끼는 나. 비면 저희 시작해볼 건데요. 그 전에 송편님들의 진짜 마음이 궁금합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어떤가요를 맡게 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한 달하고도 4일이나 지났다. 그래서 송편님들의 피드백이 궁금하다.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보내주세요 했는데요. 몇몇 송편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투 찬찬찬 말고 중간중간에 접속 체크도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 접속 체크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솔직히 제가 아직은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고 이게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너무 막 약간 진행이 잘 안 될까 봐 이 송편님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일단은 준비 상태로만 있었는데요. 혹시 송편님들 어떠신가요? 접속 체크 원하시나요? 원투 찬찬찬을 하는 만큼이어도 괜찮으실까요? 송편님들의 진짜 솔직한 마음은 어떤지 슬쩍슬쩍 의사표시를 중간중간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만나볼 시간입니다. 퀴즈 내는 남자 저는 퀴남으로 변신해서 돌아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에서도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이명웅 Do or Die 그 전곡 방탄소년단 전곡의 Standing Next to You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8502번님, 8049번님 그리고 김선미님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이 접속 체크 시간이 이제 노래가 잠깐 한 두 곡 정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신나게 이제 추임새와 함께 송편님들의 또 닉네임을 불러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일단 조금 더 송편님들의 의견을 천천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로 넘어가죠. 귀를 기울이면.

남자란 소리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노래 가사 속에 정답이 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퀴즈 내는 남자 퀴남으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이 시간은 솔직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사 속에 정답 다 있고요. 그 가사를 찾는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직접 또 저희가 그 노래를 재생합니다. 게다가 정답만이 아니라 우리 재밌는 오답, 재치 오답을 보내주신 송편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껏 참여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피자를 좋아하는 내게 사랑을 담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노래 스쿨의 줄리앙에서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너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토마토와 버섯도 찾고 피자도 만들면서 고백할 준비를 합니다. 장미 한 송이에 파란 리본도 메고요, 너를 위해 밤새 준비했다면서 노란 편지도 접고 커다란 봉투에는 이것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봉투에 넣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송편님들 문제 잘 들으셨나요? 스쿨의 줄리앙에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피자도 만들고 편지도 쓰고 커다란 봉투에는 이것도 넣습니다. 봉투에 넣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헤매고 계실 우리 송편님들 위해서 오늘의 정답이 숨어있는 그 노래, 스쿨의 줄리앙 듣고 올 거고요. 또 송편님들의 재치있는 오답도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재치 오답자 포함 총 5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스쿨 줄리앙.

상상 밴드 피너츠송 그전곡 스쿨 줄리앙 어우 제가 왜 이러죠? 스쿨의 줄리앙 정답곡 듣고 왔습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정답 먼저 노래로 한번 들어볼까요? 나왔죠. 커다란 봉투에 하트를 넣어. 정답은 하트를 넣어였습니다. 가사에도 바로 나왔는데요. 자, 정답하고 굉장히 재밌는 오답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소개를 하나씩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하하이님,

메로나, 짱구는 못 박아님, 정답 붕어빵, 7564님 옛날 통닭. 아, 세 분 지금 여기 지금 먹고 싶은 걸 적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가 네, 퀴즈 푸는 시간이에요. 백숙님, 커다란 봉투에 팝콘을 한 가득. 저는 카라멜 팝콘이 좋아요. 먹고 싶은 얘기. 3764번님, 찜질방 쿠폰. 아내가 요즘 찜질방에 처음 가보고 너무 좋다고 해서요. 와, 이 형님 사랑꾼이십니다. 네. 1302번님, 프로틴 쉐이크. 요즘 혹시 PT 받고 계신가요? 1435번님, 피자에는 콜라죠. 봉투에 내가 콜라도 넣어줬다. 초코라떼님, 오, 약간 근본입니다. 봉투에 학종이 천 마리. 하, 진짜. 저는 학종이 100마리까지는 접어본 것 같은데, 진짜 그 옛날에 막 500마리, 1000마리 접어가지고 막 그 통 안에 넣어가지고 선물했었잖아요. 그게 진짜 뭐 지금은 사실 또 젊은 층들 누군가한테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정성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라니님부터는 갑자기 되게 현실적으로 돌아옵니다. 봉투에 백지 수표. 1332번님 봉투에는 신사입니다. 돈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7564번님, 너에게 명의를 넘겨줄 땅문서! 땅문서를 줄 수 있는 재력만 있다면야. 흑백사진님은 이 봉투에는 행운의 편지를 넣겠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외에도 또 재밌는 오답들 많았는데요. 4543번님, 노란 봉투에는 5만원권 200장을 담자. 제일 좋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근데 4543번님, 그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잡혀갑니다. 쉐도우님은 슬픈 얘기입니다. 입영통지서. 며칠 전 신검 받은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보내셨나요? 입영통지서. 4543번님, 아까 소개해드렸죠? 해피트리님, 오답, 영화 티켓. 영화 보러 가요. 굉장히 뭔가 좀 현실적이면서 약간 낭만 있는 그런 오답이었고요.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193번님, 정답 하트입니다. 도시락 가게에서 부모님과 함께 일하면서 애청합니다. 부모님은 하트보다는 현금을 봉투에 더 담아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볼륨업 힘내서 일해요. 자, 5193번님 일단 당첨 축하드리고요. 2793번님도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등교할 때 저에게 손하트 보내주고 가요. 계약해서 이제 살았어요. 손하트를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서 더 그 손하트가 와닿는 것도 있으시죠? 자, 정답 잘 맞춰주신 우리 5193번님과 2793번님 그리고 재치 오답자 1435번님 포함해서 총 5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 튜이드의 선키스 신곡입니다.

레드벨벳 서핀보이 튜이드 선키스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튜이드는 이제 이번에 새로 데뷔한 하이브 레이블 EBD의 그룹이죠. 근데 제가 평소에 어떤 걸그룹 노래를 들을 때 막 이렇게 와닿거나 막 좋다 이렇게 느끼진 않는 편인데 요 튜이드라는 그룹은 조금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좋고 제가 막 구체적으로 아 이래서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뭔가 조금 다른 느낌 일반 그룹과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아까 퀴즈 귀를 기울이면 이제 문제 정답이 봉투 안에 사랑을 넣어서였는데 이너지 형님이 제가 아까 실수로 학종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선물로 학종이요? 종이학이 아니라 학종이 주면 접어서 달라는 건가?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그 선물을 받았어요. 봉투 안에 내가 이렇게 선물을 넣었어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학종이가 1000개가 있다. 종이학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저는 분명히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접어달라는 건가 나한테 지금? 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반품한다. 1번 반품한다. 아니면은 2번 다 접어서 다시 돌려준다. 저는 접을 것 같긴 해요. 전 접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송편님들의 어떤 굉장히 진실된 그런 의견들도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송편님들 의견 받아볼게요. 안재욱 포에버.

0: 익수 황진한.
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2: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B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10: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저희가 아까 선물을 받았는데 종이학이 아니라 학종이가 천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떨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김선미님은 1번 반품하겠습니다. 아, 아찔하네요. 저도 예전에 접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본 사람이니까 아시는 거죠. 4859번님 3번 욕해준다. 욕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참 많은 의견들 또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또 공지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이 방송의 날입니다. 그래서 서재희 PD님, 우리 서재희 PD님이 한국 방송대상 수상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PD님 얘기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또 들어주시는데, 이 무려 1년에 걸친 특급 프로젝트 우리가 사랑한 100장의 음반으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부득이하게 녹방으로 진행된다는 점 송편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밀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3: 고향 등일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0: 썬비타 마누카꿀.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km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 A호가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A호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2명 등 8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주변을 지나던 화물선에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해경 연안구조정으로 이송 중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높은 파도와 조류가 일고 있어 해경의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스토킹 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의 범행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되면 즉각 분리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분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손질하고 관계기관 간 아동학대 이력, 취약 의무 면제 등의 정보 공유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충남 천안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11살 남아가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동이 숨지기 전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분리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대 신고 이력 등이 관계기관 사이에 제대로 공유되진 못한 점 등을 둘러싸고 비판이 임바 있습니다.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초등학교 1, 2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3: CBS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한국 무협 최고의 걸작 용대원 작가의 군림 천하가 마침내 완결됐습니다.

0: 이제 CBS 시투어가 그 감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갑니다. 용대원 작가와 함께 떠나는 중원 무림기행. 천년고도 서안, 험준한 화산, 그리고 종남산까지. 문학과 역사, 진짜 중국의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여행에 함께 하십시오. 장르 문학의 거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4박 5일. 11월 14일 출발. 완결 기념 이벤트 진행 중. 문의 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서울 771-1932입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우린 하루 종일 무언가를 따라가느라 바쁘죠. 시간을 따라가고 할 일을 따라가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속도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잠깐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쉼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사이에서 잠시 발을 빼고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오늘 오후만큼은 좀 느슨하게 가보자. 빨리 가지 않아도 보이는 풍경이 있고 멈춰야 들리는 소리도 있으니까요. CCR이에요. Proud Mary.

SSR의 Proud Mary,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하유진입니다. 아, 해피투어이님께서 오프닝 멘트 들으니까 어디서 본 글귀가 떠올랐어요.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0: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 장거리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내 사람, 남편과 함께 라이키팝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 말 진짜 좋아요. 먼 길을 빨리 가는 방법은 맞습니다. 뭐 아무리 빠른 자동차, 비행기를 탄다 한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마만큼 빠르게 흐를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커피님께서 하디 저는 이미 흐르는 라이키팝에 몸을 맡겼습니다. 항상 좋은 팝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맡겨주시는 만큼 오늘도 아, 좋은 음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도로시님께서 큰일이에요 졸려요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하셨는데 여러분 잠 깨셔야 돼요. 왜냐?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차트복권 하는 날입니다.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면서 오늘도 라이키팝 신나게 함께해 주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Pretty Poison의 Catch Me I'm Falling 그리고 Face to Face의 Ten Night Aid였습니다. 여러분 그 방금 전에 우리 옆집에서 그거 하잖아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동준의 FM Pops. FM Pops에서 우리 한동준 선생님이 라이키 팝 샷아웃을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라이키 팝 놀러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하유진의 라이키 팝이고요. 그 한동준 선생님, 제가 참 존경하는 한동준 선생님과 이 라이키 팝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팝계의 광부 우리 소작가님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FM 팝스에서 하시고 그리고 얼른 이 표준 FM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라이키 팝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포극장님께서 갑자기 생긴 궁금증이 있어요 하셨어요. 소작가님께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옆 동네 프로그램부터 라이키 팝까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쉼없이 일하시는데 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하루 2개 프로그램 뛰시면 월급은 2배로 받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월급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소작가님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이 스케줄을 매일매일 소화해 주시는 우리 작가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된 근무 환경 속에서 늘 좋은 음악 주시는 소작가님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진짜 소작가님 없으면 라이키팝의 이 신선하고도 통통 튀는 음악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저도 아찔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그리고 라이키팝 샷아웃 해주신 한동준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어찌나 그 미소가 따스하신지. 이 라이키팝 이제 4시에 시작하면 그 전에 기다리고 있으면 종종 방송 끝나고 나오실 때 마주치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반갑게 인사해주시는데 힘을 얻습니다. FM 팝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팝을 이어서 들으면 더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하루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이렇게 팝으로 쭉 이어지는 흐름을 한번 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흑백사진님께서 오동근린공원에 올라와서 생수 나눔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셨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곳곳에 다니다 보면 생수 나눔 냉장고가 있어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용산역 근처에 놀러 갔다가 진짜 더운 날이었거든요. 아, 덥다는데 누가 그 자판기에서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물 생수를 빼 마시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생수 나눔 냉장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운 날에 좀 이제 수분 보충도 하고 더위 좀 피하세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곳곳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저도 눌러봤는데 왜 제가 누르니까 안 나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마시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지나가다가 있으면 한 번씩 눌러보세요. 8280님 청해주셨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카버러 페어와 캔티크 함께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80위 퀸의 Love of My Life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Like It Pop. 노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힌트를 드리니까요. 정답 맞추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20분께 커피 쿠폰 펑펑 쏘겠습니다. 자, 차트 복권 규칙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삐입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올려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가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주시고 빠르게 한 번만 정답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죠. 마이클 잭슨. 이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노래, 잭슨5의 I Want You Back 준비했어요. 자,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을까요? 힌트가 필요하시죠? 자, 오늘의 힌트는 제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막 재미는 없지만 바로 알 수 있는 힌트예요. 자랑스러운 우리말 한글의 자음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기역부터 해서 히읗까지 그냥 세시면 되는데요. 아, 너무 귀찮아요. 이거 언제 다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번째 힌트. 자, 우리 대학교 학번을 말할 때 입학년도에 뒷 두 자리를 따서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988년에 입학했다 하면은 88학번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버는 라이키팝의 DJ 저 하효진은 몇 학번일까요? 참고로 저는 2014년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학번일까요? 한글의 자음 총 개수를 세시거나 하디의 학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2014년에 입학했어요. 저는 노래 들려드립니다.

도니의 마리 오스몬드 온더 셸프였고요.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잭슨5의 I want you back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차트 복권 정답 이 노래 I want you back은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14위였습니다. 우와! 제가 그 2014년에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14학번 14, 14였고요. 그 다음에 한글은 우리 자음이 쌍자음 제외하고 이게 또 약간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쌍자음 제외하고 기역부터 희읗까지 세면 14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14였어요. 남궁민수님이 정답 14! 하디 저랑 같은 학번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하셨고 1419님도 하디 저도 14학번이에요 라고 우리 14학번 모임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반갑다 친구들. 근데 이게 뭐 같은 학번이라고 나이가 같은 건 또 아니거든요. 뭐 나이가 같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같은 학번이면 친구잖아요. 친구들 반갑다. 아 2445님 이분은 정답을 틀리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족한 답변이었어요. 24학번이지요. 감사합니다. 24학번 아, 마음에 드네요. 2435님께는 제 마음대로 그냥 커피 쿠폰 하나 드려도 되나요? 24학번 어 감사해요. 빈센트 반바흐님은 14로 이행시를 보내주셨네요. 10 10년만 젊었어도 4 사랑 많이 했을 텐데. 에이 뭐 10년 젊든 10년을 더 먹든 사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랑할 때라고 생각하자고요. 아 재밌네요. 오늘 CBS 뮤직차트 14위에 오른 곡 차트 복권 정답은 14였고요.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내가 정답을 맞췄는데 선물 못 받았어요. 정말 저 너무 짜증나요 하시는 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차트 복권은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오니까요. 언제든지 참여해주세요. 혹시 몰라요? 참여하고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커피 쿠폰 선물의 기회가 올지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를 또 기다려주세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입니다. Hurt 그리고 비욘세의 Listen 들어보자.

비욘세 리센이었습니다. 이 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네요.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공연이에요. 40년간 전 세계를 사로잡은 현대 희곡의 걸작, 브로드웨이에서 777회 공연된 명작이 2026년 세계 최초 뮤지컬로 탄생하다. 뮤지컬 M 버터플라이입니다. 이 공연은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아까 누가 어떻게 신청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거나 라이키팝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항상 차트 복권 하는 날은 진짜 정신이 없는데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 주셔서 저도 너무 신이 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어요. 블루의 All Rise 준비했습니다. 565님 신청곡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제 9월 가을이 막 시작됐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오늘도 경주와 양산 밀양해안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마치 한여름 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전남, 경남, 제주 일부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도 이 지역들로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의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22도, 춘천 20도, 광주와 대구 23도로 아침 공기는 한결 선선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원주, 청주, 부산 30도, 광주는 32도까지 올라서 좀 더 덥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오늘은 저녁까지 충청 이남에 5에서 40, 영남으로는 최대 60mm 안팎의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도 충청과 남부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락가락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0: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9: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경제 연구실.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날렵한 턱선을 과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주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후계 작업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십니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Walk it, walk it. 안전화.
5: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9: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0: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주애 띄우기, 후계를 위한 밑작업인지 아니면 체제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블러핑인지 궁금한데요. 또 그게 남북관계나 혹시 국제정치에도 영향을 미칠까까지 우리 알아보고 싶습니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십니까.
10: 최근 공개된 김주애 사진을 보니까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일단 살이 많이 빠졌고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위고비냐 뭐 이런 장난을 치는데 미성년자니까 아직 그렇게는 안 했겠죠. 이게 단순한 성장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 것 같다는 인상도 드는 게 연분홍색 옷을 입었어요. 일단 사실 정치인의 무슨 브로치를 달았냐도 의미가 부여되잖아요. 혼자 튀는 색깔이죠. 그다음에 리설주와 김정은 사이에 섰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일종의 의미를 가지고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11: 예,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김주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은 100% 그 북한이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지금 저것이 8.15 행사에 갔던 건데 김주애 빼놓고는 전부 검정색.
10: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11: 북한은 사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호 사진이라고 얘기해서 그 통상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사진을 찍으면

0: 그게 가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나와야 되니까 나중에 네. 그 북한 사진들이 재밌는 게 수천 명이 찍는 누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지만 딱 그 중간에 김정은이 앉아있다는 아. 사진을 가지면 그게 가보고 오. 자기네들의 그 당 성분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오. 사진인데
1: 내 성분 굉장히 고귀해.
0: 그렇죠. 나는 1호 사진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요새 1호 사진이 지금 저렇게 찍으면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김주애만 저 색깔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북한의 후계 구도를 좀 굳혀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의미하시는 바는 김주애가 후계자예요?
0: 아,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후계, 그러니까 북한이 후계자로 되려면 일단 첫 번째 후계자, 후계 수업을 받는 과정이 1단계이고 2단계는 대내적으로 공표합니다. 그다음 3단계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국정원에서도 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22년에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4년이 지났고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혹시 다른 인원이 있다면 이건 네. 굉장히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차원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김주애가 후계자로 보여집니다.
1: 그럼 후계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봤을 때 과거까지 쭉 상황을 봤을 때 김주애가 중간에 갑자기 뭐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좀 탈락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죠?
0: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중앙에 세우고 금수산 참배 갔을 때도 맨 앞에 세워서 하게 네. 하고 굉장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1: 오히려 주인공이 예, 아닌 예, 듯한
0: 오히려 주인공이 아니게 나타나고 네. 요즘에는 심지어 독자 활동도 이렇게 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당연히 후계 예전에 네.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못 받았었는데 그 김정일 위원장이 받았던 그런 후계자의 모습 자기가 이제 사실은 군사 부분은 완전히 김정일이 김일성에서 독립돼서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자꾸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인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내가 후계자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근데 저는 또 조선왕조 이런 실록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은이 지금 1호잖아요. 1호이고 감히 범접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인데 아무리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후계자인 티가 팍팍 나는 2인자 혹은 2세가 있다면 혹시 북한의 그 체제 반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도모하려는 세력들이 후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렇게 파가 갈리고 이런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0: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때는 김정일이 한 20, 30년 동안 후계자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책적인 갈등이 부닥쳐서 막 붙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너무 김일성이 빨리 시켜서 이런 것들이 권력이 분산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쵸. 지금 김주애는 아마 여성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는가. 아. 사실 백두혈통의 장손처럼 나오긴 했지만 네. 북한 사회가 굉장히 이제 조선시대에서 특히 근대화나 민주화 없이 이어졌던 그런 국가에서 그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군대가 예전에 뭐 김일성, 김정일이 뭐 어렸을 때 뭘 하고 했던
1: 호랑이를 타고 다니고
0: 예, 예, 그러한 네.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김주애가 탱크도 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 위에서 이렇게 또
0: 예,
1: 이렇게
0: 예, 소총도 쏘고 네. 권총도 쏘고
1: 맞습니다.
0: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군사적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1: 김주애를 주인공으로 한 서사뿐 아니라 요즘에 여군들이 특수작전 해가지고 막 구르고 뛰고 네. 막 날라차기 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어요?
0: 예, 당연히 그 특히 여군이 보여지는 거.
1: 네.
0: 이번에 전투기 조종사도 여군이 보여주고 그 특전사 여군들이 나와서 남군하고 싸우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인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여군들도 이런 걸 해. 왜냐하면 여군 지휘관이 나중에 되는 것이기
1: 그쵸.
0: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예,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1: 거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완성하는데 김주애가 적합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 아직 어리잖아요. 저보다도 어립니다. 물론 백두혈통에 지금 저쪽에 이루지만 근데 김정은 입장에선 자기가 아직 젊은데 이렇게 후계자가 쑥쑥 커가는 모습이 두려울 법도 한데

0: 여성이기 때문에 괜찮은 측면이 있고 동시에 그렇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또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아야 되는 상황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김주애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겠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에는 대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너무 뚱뚱하니까 건강 이상 설이 있다. 그래서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서사를 좀 오래 써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확인하고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군사에서 조금 경제나 민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0: 최근에
1: 예, 그 퍼센테지도 대부분 군사가 한 70%를 바라보다가
0: 맞아요.
1: 요새는 굉장히 반반 정도로 민생을 챙기고 인민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역할을 조금 확대하는
0: 그렇군요.
1: 것이죠. 그러니까 서사가 좀 완성돼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0: 와 그러면은 강인함, 뭐 믿음직함에서 푸근함, 자애로움까지 갖춘 지도자 나름 계획표가 있나 보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호칭도 조금 많이 바뀌어서 존귀하는 또는 네. 존경하는
0: 네.
1: 이런 것은 완전히 지도자들한테만 썼던 그런 표현들을 본인한테 이제 그 김주애한테 쓰기 시작했고 그 심지어 그 장군들이나
0: 네.
1: 아니면 그 외무상들이나 거의 무릎 꿇고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인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인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그 김주애가 우리 지도자구나, 다 후계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0: 친애하는이라고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친애하는에서 존귀한.
1: 예.
0: 존귀한 다음 게 혹시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존 친애하는, 존경하는, 존귀하는.
0: 아.
1: 존귀하는 거의
0: 마지막 판인가요?
1: 예, 백두 혈통한테만 썼던 표현을 지금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0: 이것은
1: 거의 이제 완성형의 후계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근데 김정은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심지어 국정원이 파악 못한 또 태계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남성이 아니고 여성을 특별히 찍은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북한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가부장적인 결혼할 때도 신부가 앞을 안 본다는데요. 바닥을 본다는데요. 어디서 쑥스럽게 얼굴을 드냐 뭐 이런 정도라고 하던데 여성을 네네. 픽할 정도로 김주애가 탁월했던 걸까요? 아니면 여성이기 때문에 픽했던 걸까요?
1: 그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픽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됐을 때도 이름조차 잘 몰랐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김정운이다. 뭐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왜냐하면 영어로 봤기 때문에.
0: 나이도 막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1: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것처럼 사실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밀스러워서 실제 아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 아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김정남, 김정철에 대한 소문도 너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철도 무슨 병이 있다 막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막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그들의 그것은 사실 확인하기 어렵다.
0: 아니 왜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혹시 그 소중한 진짜 후계자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후계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써가면서 했는데 이자가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닐 수가 있어? 이런 것까지 노리고 그 후계자를 보호하려는 게 혹시 아닌가라는 약간 도시전설 같은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1: 그렇게 되면
0: 네.
1: 너무 이제 인민들이 혼란스러워.
0: 아, 또 그런 부분이군요. 네.
1: 너무 많은 걸 준비해왔고
0: 네.
1: 너무 많은 서사를 써왔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많은 갈등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0: 아.
1: 사실은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었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1: 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사실 사망 전 한 2, 3년 전에 갑자기 이제 등장했던 겁니다.
0: 그렇네요.
1: 예.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고모부였던 장성태.
0: 초반에 네,
1: 그 당시에 뭐 총정치국장 이런 사람들한테 의탁할 수뿐이 없었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자기가 의탁하면서 굉장히 부패하고 이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그 이제 전환기에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숙청을 세게 하면서 갈등을 세게
0: 그렇죠.
1: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김주애가 아니고 다른 인원이 올라온다면 이미 김주애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0: 그렇네요.
1: 또다시 갈등과 숙청이 체제 안전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에 드렸던 벌써 4년 5년 된 시간이 그렇게 헛되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네. 김정은 본인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혼란을 알고 있었고 장성택을 보면서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김정일 위원장의 운구했던 차량에
0: 네.
1: 나머지 사람 한 7, 8명 되던 사람을 다 숙청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그리고 심지어 장

0: 정택 고모부는 뭐 일간에 떠도는 말로는 고사포로 사실 죽여서 전시해 놨다는 얘기까지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 원한이
1: 더
0: 셌었나 하면
1: 심한 것도 많았어요. 뭐 개한테 줬다고 또
0: 네.
1: 시작해서
0: 그러니까
1: 네.
0: 그렇게
1: 오죽하면
0: 오죽하면 그런 원한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로서는 이미 굉장히 권력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쉽게 정말 이 예전에 조선 왕조 같은 거 보면 저희 왕이 때문에 뭐 죽이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자식도 죽이고
1: 그럼요.
0: 형제를 죽이듯이 당연히 북한 역시 굉장한 그러한 권력 싸움이 벌어질 거라 저는 김주혜로 갈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괜찮네요. 재밌네요.
0: 네.
1: 백두혈통이라는 게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김주의 다음도 사실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김정은을 보면서도 김정은 아직 어린데 젊은데 이제 북한 체제가 얼마나 백두혈통이 오래 가겠어? 저 상태로 얼마나 갈수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최근 돌아가는 국면을 보면 김정은이 나름대로 기회를 잡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나름 배팅이 심한데 여기서 되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북미랑 뭔가 합의가 제대로 하면 되면.
0: 그 말씀드린 대로 제8차 당대회 때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보였는데 제9차 당대회, 올해 초에 했던 9차 당대회 때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예. 자기가 반드시 지금 5년 동안은 성공시키겠다. 그리고 군사, 저는 군인으로서 군사 기술적으로 보면 제8차 당대회 때그 당시에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위성,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달성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는 야 그걸 어떻게 북한이 만들어 무슨 기술로 이렇게 했던 자산들을 사실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으면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돈도 벌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더 재밌는 것이 평양이 작년부터 자동차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허용했습니다. 예, 이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1: 통제가 안 되는구나.
0: 도시가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 평양을 겪고 있는 거라 여기에 북미 대화까지 이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했던 걸 군사 강국의 경제 강국,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후계 체제는 더 강화될 거다.
1: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김주애는 아직 해외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럴 환경은 이제 아닐 것 같아요. 이미 노출이 다 돼버려가지고. 김주애가 어떤 또 북한을 이끄냐까진 너무 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만약에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나름의 발전을 한다면 중국도 사실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요상한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막 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0: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세 군데뿐이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인데 북한식 사회주의만 경제 성장이 없었던 거죠.
1: 그렇죠.
0: 예, 근데 그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돈줄이 이제 터졌고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더 이제 우리가 중동 전쟁에 중동 가서 돈을 벌었듯이 그 전후 복구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1: 아, 이란 쪽에 가서.
0: 이란도 그렇고 사실은 러시아도 그렇고
1: 그렇네요.
0: 예 그러니까 그러한 벌써
1: 그렇네요.
0: 그 정보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1: 네.
0: 그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드론을 1년에 400만 대씩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하루에 만들어낸 게만 대가 넘는데 그 공장에 그 북한 노동자들이 거의 14,000명이 가 있다는 겁니다.
1: 우리가 또 제조업에 또 숙달된
0: 예.
1: 민족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벌써 돈줄들이 만들어지고 그 돈으로 중국에 대해서 무역이 막 생기고 요번에 경제 성장에 제일 재밌었던 것이 제조업도 있지만 서비스업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커졌는데 그 서비스업이 러시아 관광객들이 원산 갈마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1: 그래요.
0: 요번에 올해 내에 그 두만강 그쪽에 이제 저 철교를 해서 이제 이제는 육교까지 자동차 도로까지 논다는 건데 이러면 더 많은 인원들이 가게 되는 거고 그걸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자기네들도 가겠다. 그래서 저번에 왕우닝 총리가 원산 갈마지구를 갔었던 그런 적이 있고 또 도는 얘기에서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면 그것이 평양이 아니고 원산 갈마지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1: 그렇네요.
0: 돌고 있는 것이
1: 관광지구로 터트려 버리겠다.
0: 완전히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돈을
1: 그렇군요.
0: 벌고 있고

0: 그러면 이제 굉장히 체제, 지금 말씀하신 후계 체제는 더 강화될 거다.
1: 그러니까 후계 체제, 그러니까 김주애가 저렇게 보란 듯이 연분홍 옷을 입고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서 있는 그림은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제 정치적인 거 후계 구도 진행시켜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0: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북한. 예, 지금 잘 살게 되고 적대성이 강화되는 북한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역할이 지금 시작하는 시장 아닙니까?
1: 그렇죠.
0: 이
1: 그렇네요.
0: 10년 후에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북한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여해야 된다. 이게
1: 그러네요.
0: 중국과 러시아를 관여하고 미국과 소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북한과 남북 관계로 만들어지도록 우리의 노력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타임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잘 사는데 우리에게 적대적인 북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못한 조건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대북 정책관 하시면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라도 두신 적 있어요?
0: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 적 지위가 높아지는 북한을 사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얘기했던 것이 중국과 관계 좋아봤자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을 싫어해.
1: 맞아요.
0: 러시아하고 교류해봤자 러시아는 우리랑 더 교류하지 무슨 북한하고 러시아가 교류해.
1: 거기에 빼먹을 게 뭐가 있어?
0: 예,
1: 이러면서.
0: 그런 식. 기껏해야 노동력인데 그 기껏해야 못 사는 나라가 노동자 얼마나 보내서 대북제재 돈을 얼마나 벌어오겠어? 이랬던 나라가 지금 엄청난 외화 수익을 이제 벌어오고 있고 러우 전쟁 때문에 더 돈을 벌 거고 저는 이란 전쟁 끝나면 그 이란에 대한 복구도 북한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1: 근데 그게 인권, 그러니까 노동력 외에 북한이 일종의 기술력이라는 건잘 없잖아요, 아직은. 물론 군사 쪽에는 기술력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약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노동력 말고 이점이 있어요?
0: 그게 이제 제조업을 그래서 김정은이 엄청나게 지금 키우려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의 배경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지는 것이 제조업을 자기네들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조업은 사실상 여태까지 군수품 만드는 것이
1: 그렇죠.
0: 제조업이었는데 이것을 상업으로 자꾸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거고
1: 네.
0: 또 다른 면은 당연히 우리의 제조업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상대로 해서 얻어갈 거는 우리는 아예 패키지로 줄수 있는 거라 이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북한과 우리가 줄수 있는 건 아마 전쟁이 끝났을 때 지금 러시아는 이번 전쟁 때문에 중국의 거의 경제적 속국처럼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우리도. 우리가 사실 불곰 사업 같은 거 하면서 러시아와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전략적 환경도 많이 개선시켜야 돼서 그럼으로써 북한을 조금 러시아랑 분리시키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 대북 정책이 진짜 어려운 게 중국, 러시아, 미국 당연히 다 상대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일본 상대까지 해야 될 텐데요. 일본은 혹시 김주애라든지 최근 북한의 위상 커짐과 관련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0: 일본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일본의 전략은 사실 미국하고 동일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이 기회, 트럼프가 있을 때 자기네들의 보통 국가,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바꿔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보 문서를 지금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기네들 비핵 3원칙이 있었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이 3원칙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미국 전술핵 일본에 갖다 넣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북한한테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것이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더 세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무슨 군사 대국화한다 뭐 이것에 대해서
1: 팽창주의가 어쩌고
0: 네.
1: 저쩌고
0: 그
1: 이러면서.
0: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본이 미국하고 지금 붙어서 안보 문서까지 개정하면 굉장히 군사 강대국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면이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보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일본이 더 우려스러운 거죠.
1: 기본적으로 북한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영내에서 이제 우리도 뭔가 할래라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게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저희가
1: 그렇죠.
0: 가지러 오기로 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핵은 국제정치상 쓸수 없는 무기입니다. 요번에 보셔도
1: 네.
0: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지만
1: 맞아요.
0: 러시아가 핵 보유국이고 세계 2위 강대국이고 지금

0: 이란 전쟁을 할때 미국이 저렇게 이란을 상대로 고전할 거라고 누가 이란은
1: 그렇습니다.
0: 어마어마하게 약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게 현대전이 좀 바뀌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갖고 있다고 해서 핵을 그렇게 쓸수 있는 무기는 아니나 우리가 분명히 경계는 해야 되고,
1: 그쵸.
0: 그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전략 무기가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1: 네.
0: 그 전략 무기를 핵추진 잠수함하고 우리가 현무5라는 그런 무기 체계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전쟁. 그래서 만약에 핵을 쓰면 김정은 위원장은 반드시 죽는다.
1: 그렇죠. 핵을 쓰는 순간 죽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그런 무기 체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꼭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그래서 전작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제는
1: 네.
0: 이란전에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싸우는 걸 보면 둘의 전쟁 목표가 다릅니다.
1: 맞아요.
0: 네.
1: 국익이 다르거든요.
0: 국익이 다릅니다.
1: 네.
0: 어쩌면 이제부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익과 전쟁 목표가 다를 겁니다.
1: 이미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네. 이번 네. 북미 정상회담 논의에서도 진행되고 네. 있죠.
0: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이란이 잘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는 것이 자기들만의 고유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1: 아, 드론이라든지.
0: 예, 예, 드론이라든지 네. 석고속이라든지.
1: 네.
0: 이것이 전통적인 이런 군대들이 상대하기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국군이, 우리는 사실 우리 고유의 전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이
1: 의지했으니까요. 예.
0: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면 그래서 한국 고유의 전략을 만들려면 우리 전작권이 필요하고 이 전략 안에서 우리만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지금이 전작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북미 대화에서 평화 체제로 정말 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안 하면 한국군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1: 그쵸.
0: 없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저는 남북 군사회담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인데 북한군이 너희는 그 미군 통제받잖아 이렇게 자존심을 막 꺾는 소리를 하듯이
1: 상급자 지시나 받아 이러잖아요.
0: 그런데
1: 네,
0: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상대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평화체제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통제한다는 걸 우리 군을 그게 가져야 북한도 우리를 상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전작권 전환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주의 후계 구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까지 나가니까 너무 좋네요. 전작권이 이 시점에 왜 환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 가슴에 와닿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좀 진행이 또 물밑에서 되던 게 이제 수면 밖으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0: 그렇습니다.
1: 또 와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조영근 경남대 교수와 함께 경제적 본능 마무리하겠습니다.
2: CBS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0: CBS 뉴스룸.
1: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을 두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여권 내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을 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설장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우리 정부가 급파한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행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3: 레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박희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용혜인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을 했네요.
6: 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저희 정다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취재 인파로 가득했다고 하는데 먼저 정 기자의 리포트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7: 장관 지명 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8: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하는 게 특혜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졌지만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8: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저의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 용 후보자의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 입장을 두고는 일부 여성단체에서 지명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등 사법 취약자의 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년을 일했다며 피해자들이 보안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입장차가 생길 경우에는 정책 기조에 맞춰 원만하게 조율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 대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5: 네, 사퇴 압박, 특히 의원직 사퇴 압박이 큰데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한 건 사퇴 의사가 없다는 말로 들리네요. 어제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많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좀 어땠습니까?
6: 네, 오늘도 여러 의원들이 실명 비판에 나섰는데요. 먼저 김영배 의원은 2000년 김한길 전 문화관광

0: 행정부 장관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비례대표직을 던지는 게 맞다고 했고요. 이광재 의원 역시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송영길 의원은 더 강하게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또 최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고 청와대에 입성한 이혜민 AI 미래기획수석 비서관 사례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 20대, 30대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직 겸직 논란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당 지도부 입장도 취재가 됩니까?
0: 네, 아직 당이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해야 기본소득당의 국고 보조금이 계속 지급된다는 특수한 사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 여론까지 고려하면 지금 상태로 청문회까지 가는 데 대한 부담이 상당한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1: 네.
2: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당내에서 집단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1: 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는 판이니까 야당 반응은 뭐 충분히 예상이 갑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0: 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소득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한 석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넘겼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국고보조금 규모를 가지고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관위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액수를 오늘 공개했는데요.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남은 21개월 동안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에 약 43억 원이 기본소득당에 지급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와 운영비, 기본소득당의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해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라며 장관이 된 뒤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 이른바 용해인 방지법까지 발의한다면서요?
0: 네, 나경원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알려져 있다시피 용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당선됐잖아요.
1: 네.
0: 이후 제명 형식으로 당적을 옮겨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왔는데 나 의원은 이 경우에는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과거 용 의원이 공항 기빈실을 이용해 논란을 빚었던 사안을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청문회에 나서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도록 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사 쪼개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광주 CBS 정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박모 당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박전 형사과장은 오늘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부당지시 의혹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전 형사과장입니다.
4: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 임하면서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3: 전 형사과장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하고 현장 감식 영상 삭제 등 수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전 과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장 심사 뒤박전 형사과장 측 변호인은 장윤기의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해달라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도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저질렀던 성폭행과 스토킹 범죄를 살인행위와 분리해 각각 수사했던 이유도 국가수사본부 지휘 때문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오전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각각 경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과 수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봐주기 수사와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의 지휘주체이자 윗선으로 지목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유철입니다.
1: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보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전 시설장 김모 씨. 자신이 보호 감독하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 3명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김 씨 측의 반대 신문이라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유지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신진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3: 진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어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2: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보호해야 할 중증 장애인들과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이용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CBS 뉴스 주보배입니다.
1: 어젯밤 경찰 지휘부에 대한 전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해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찰청은 어젯밤 하반기 치안점검과 치안감 전보 인사를 발표하고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신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으며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쳤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 신임 차장은 오늘 아침 경남청 출근길에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경찰 역사상 가장 긴 1년 3개월 동안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유재성 차장은 오늘 경찰을 떠나며 잇따른 비위와 부실수사 논란에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5: 경찰의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서로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4: 경찰청은 이번 인사가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체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청장이,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승진 임명됐습니다. 한편 치안점검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최근 불거진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최종 승진 임용에서 제외돼 치안감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네팔 홍수 사태 소식 짚어봅니다. 가까스로 참사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조차 트라우마 속에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형편인데요. 가족과 집을 잃은 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절규하는 네팔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영철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7: 7년 전 남편과 사별한 타우와지 갈레 씨는 이번 네팔 대홍수로 남은 가족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귀여운 손주 두 명이 한꺼번에 수마에 희생된 것입니다. 수해 피해가 집중된 바그마티주 누아코트의 한 이재민 센터에서 만난 갈레 씨는 여전히 악몽 같은 대홍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잠을 잘 잘 수 없습니다. 홍수에 휩쓸려가는 모든 것을 보았기에 마음이 너무나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7: 인근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이재민 센터. 아이들이 풍선을 불며 해맑게 웃고 있지만 이재민들이 비좁게 앉아있는 천막 안은

0: 분위기가 무겁기만 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청년인 비르 바하두르 타망 씨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헬기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1: 계속 잔상이 남고 불안합니다. 가끔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또 홍수나 산사태가 난 것 같아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0: 이재민 센터 책임자인 수만 스레스타 씨는 이재민들이 처한 상황을 지켜보면 마음이 쓰라립니다.
1: 이재민들의 삶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0: 전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은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기도 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2: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도 진행 중이죠. 한국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 네팔에 도착해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네팔 현지에서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새벽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이규호 구호대장입니다.
4: 글로벌 공동체, 글로벌 연대 차원에서 저희 국민 보호도 있지만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3: 44명으로 꾸려진 구호대는 우선 열흘 동안 활동한 뒤 상황에 따라 기한을 연장합니다. 구조견과 고해상도 촬영 드론,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기계도 동원됐습니다. 구호대는 현재 거점 장소로 정한 비두루 지역을 사전 답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본격적인 수색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선발대인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육로와 공중에서 수색을 진행했지만 지역이 광범위한 데다 산세가 험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헬기를 이륙할 때도 매번 네팔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요청으로 파견된 구호대가 합류하면서 실종자 수색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2: 오늘 오후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돼 50대 한국인 선원 A씨가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A씨는 선 내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상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 유조선까지 공격하고 나서면서 확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입니다.
5: 미국이 이란 현지 기준으로 1일 저녁 이슬람 혁명 수비대 목표물 약 100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한 달여 만에 이란 공습을 재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공격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상선과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타격을 시도한 혁명 수비대 응징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번에도 즉각 반격했습니다. 요르단과 바레인 그리고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으로 미군 여럿이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란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이 어떤 피해도 남기지 못한 채 요격됐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공격 과정에서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두 척을 파괴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압박을 위한 해상 봉쇄에 나선 이래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의 민간 상선 공격에 눈에는 눈식으로 보복하겠다는 것이어서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매체는 미국이 결혼식 현장을 폭격해 어린이 한 명 등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미군은 절대 민간인을 공격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2: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안정을 핵심 민생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6: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0.05로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7월 2.8%에서 0.3%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보상으로 통신요금을 50% 감면한 데 따른 기저효과였습니다. 올해 휴대전화료가

26.7%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8%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이 특이 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입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첫 기자

0: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을 늘리거나 할인을 확대하는 등 추가 물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 한국에서 태어나 첫 돌까지 지났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런 사각지대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출생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은 여전히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다니엘 씨 첫째는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는 돌이 지난 지금까지 등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운명이 갈린 건 주 체류 자격자인 아버지 다니엘 씨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체류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체류 자격이 있을 때 태어나 등록을 마쳤지만 둘째가 태어났을 땐 부모 모두 비자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이를 등록하려면 관공서에 가야 하지만 다니엘 씨의 아내는 자신의 미등록 신분이 드러날까 봐 엄두도 못 냅니다.
3: 밖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비자 물어보고 비자 안 되면 뭐 집포대수 집포되고 그 상황을 봤는데 네, 멀리 안 가기로.
2: 남은 방법은 본국 대사관에 도움을 구하는 것뿐. 하지만 돌아온 답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해결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을 위한 법을 국회가 만들지 않은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상황.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4: 부모가 미등록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출생등록조차 하지 않으면은 그 아동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적인 보호망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든요. 법적으로 완전 유령같이 살게 됩니다.
2: CBS 뉴스 김수진입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6: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법인 카드가 아니고 그 개인 카드를 건넨 한 팀장의 고민 이야기입니다.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팀장이 그 20대 후반 여성 신입 직원 두 명에게 그 서로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점심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개인 카드를 쥐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제 알림 문자가 7만 4천 원이 결제가 됐다고 왔는데 두 직원이 스시집에 가서 1인당 3만 7천 원짜리 스페셜 초밥 세트를 주문해서 먹었나 봐요.
1: 예.
6: 그래서 이 팀장이 글을 썼는데 한 5만 원 정도까지 긁었으면 그러려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신입이라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누리꾼들 반응이 호의로 준 카드인데 7만 원 넘게 긁은 건 좀 상식 밖이다. 이때다 싶어 긁은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반면에 3만 원짜리 초밥이면 그 정도면 적당하다. 뭐 금액 상한선은 미리 말하지 그랬냐. 사주고 욕먹을 짓을 했다. 이런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배려의 기준이 서로 다를 때 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호의를 베풀 때도 이렇게 서로 간의 눈치 또 센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 보이네요.
6: 맞습니다.
1: 예, 다음 소식은요.
6: 중국의 한 영화관에서 선보인 점심 낮잠 서비스가 현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국 산시성에 있는 한 루미에르라는 영화관 이야기인데요. 평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 반 사이에 그 영화 상영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건 아니고요. 낮잠을 잘 수 있는 이용권을 판다고 합니다.
1: 잠만 자는?
6: 네. 그래서 그 들어가면 등받이가 이제 완전히 눕혀지는 리클라이너 상영관 두 곳이 있는데 본인이 좀 아늑한 곳이나 아니면 마사지 의자가 있는 그 상영관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담요와 커피 같은 음료도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6: 1인당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8천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8천 원 내고 가서 낮잠을 좀 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영화관 입장에서는 평일 낮 시간대에 상영관 가동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6: 그걸 노린 틈새 전략이었고 문을 열자마자 좌석이 직장인들로 꽉 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이걸 탕핑 트렌드라고 해서 평평하게 눕다 이런 트렌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공간의 영리한 재발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직장인들에게는 꽤나 솔깃한 아이디어처럼 들립니다. 지금까지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의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서울은 한낮 기온이 29.2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과 비슷했습니다만 남부지방에서는 경주가 34.2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때늦은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현재도 전남, 경남, 제주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모레까지는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좀 더 지속되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동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22도, 춘천 20도, 광주, 대구 23도로 아침 공기는 한결 선선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원주, 부산 31도, 대전 30도, 창원 32도, 광주가 33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계속되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남의 5에서 10, 남부의 최대 60mm 안팎, 또 내일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별 과 함께 영남 지역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9월 2일 수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이현민,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 뉴스와 유튜브 노컷 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경기도민이라면
5: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금태섭입니다. 정부가 821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동시에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한판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일정이 속

0: 계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가 핵심 내관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컷 대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재영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4: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6: 1533-1566 세라하임.
5: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7: 3, 2, 1 파이어.
8: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9: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4: 경복
13: 천재력을 전문가로
14: 경복
13: 4호선 캠퍼스
14: 경복.
1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6: 자,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예,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6: 강전혜 변호사님도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6: 자,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편성한 첫 예산인데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됐나요?
7: 네, 이 내년 예산안을 정부가 820조 9천억 원, 약 821조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보다 12.8%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이 가운데 45조 5천억 원을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에 투입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저출생

0: 대책으로 혼인, 출산, 양육 3대 패키지를 묶었습니다. 결혼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부터 셋째 이상 1500만 원까지 줍니다. 아동수당도 0세에서 12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아직 정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1: 자, 예산안이 400몇 조던 게 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820조로 일단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미래 대응 기금인데요. 투자를 위한 비상통장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빚부터 갚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 미래 대응 기금 한 162조 원가량 되는데요. 예. 이제 이 중에서 55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한 821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나머지 한 107조 정도를 이제 그 대규모 투자나 또 미래를 위한 어떤 비상금처럼 예. 국가 비상금처럼 적금 통장처럼 남겨 놓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또 추경 없이 이걸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생겼으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반도체 호황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된다. 예. 이 반도체와 AI 성장 동력이 언제까지 우리를 뭐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투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미래 대응 기금 마련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차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언제까지 반도체 호황이냐 이 부분도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채무 다 갚아버리면 또 필요할 때 또 국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나라비 지한 지금 한 1,400조 또 내년 예산 기준 하면 1,500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뭐 빚이 500만 원 있다고 100만 원 생기면 그거 다 갚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돈이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생긴 게 좋긴 좋은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금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62조 규모.
3: 사실 이제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반대편에서 예. 보면은 그러니까 예. 반도체 호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은 1,500조 원 국가 채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어요.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는요, 이 미래 대응 기금이 그러니까 162조 중에서 이제 100조 정도는 일단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 상황 봐서 예. 탄력적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탄력적이라 하는 표현이 또 이제 현금성 살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아까 뭐 아기 낳으면은 뭐 결혼할 때 100만 원 주고 출산 지원금도 첫째 1000만 원부터 계속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거는 복지에다 예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줄이기도 어렵고 최근에 그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시끄러웠던 게 동학농민운동 했었던 분들의 후손분들에게 전북에서 120만 원씩 연 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란 말이에요. 최하위예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깨알같이 섬 반값 여행 지원에 12억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섬이라는 것은 또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현금성 살포를 하려는 어떤 쌈짓돈이 아니냐. 처음부터 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45조처럼 어느 정도 용도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100조 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1500조 원 국가채무시대에 맞지 않는 형태가 아니냐. 아마도 이번에 정부안 올라왔을 때 국회에서 좀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심의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 일부를 원상 복귀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0: 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와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반면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 그리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큰 틀은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부터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투기 수요로 단정 지을 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입장이 바뀐 건데 그 여야 반응은 선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0: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소통이 잘 된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야권의 네. 반응이 어떻냐 보면 조국 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과 정부가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거라면서 총선을 의식해 과세 원칙에서 후퇴한 거라는 결론.

0: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반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소폭탄이 원자폭탄 정도가 된 것이라면서 수정폭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면서 정책이 한 달 만에 바뀐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1: 자, 이번엔 강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수정을 두고 이제 그 뭐 여론을 받아들인 거다, 피드백을 받아들인 거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 원칙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국민의 여론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생각, 이거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시고서 돌아온 날 저녁 6시에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때 증시가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증시에 대한 사과 메시지나 안정 시키려는 메시지 나오려나 싶었는데 그날이 세제기 편안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공급 대책 같은 게 먼저 나오고 나왔어야 됐는데 이 세제기 편안은 다음번 총선 이후에 하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발로 나오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당시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 이제 아직 당 대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당정청 간에도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를 보면은 결국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지적은 피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여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좋게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3: 예, 뭐 그런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공급 대책을 먼저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금융 세제 이야기를 했으면 예. 아마 이런 혼란 또는 혼선 이런 게 조금 줄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순서가 좀 뒤바뀌는 바람에 그걸 좀 야기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정부의 원칙은 1주택자의 실거주와 비거주는 차등이 원칙입니다. 정부 안은. 그런데 이제 세제에 다시 원복된 부분은 예. 비거주자에 대해서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것을 이제 원상 복귀한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아까 강전혜 변호사님이 의원들의 총선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결국엔 그게 지역 민심의 반영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민심이 와그락을 들끓고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걸 수용하는 자세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를테면 당대표 후보였던 뭐 김혜석 대표도 뭐 물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송영길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초과세수가 50조 60조 되는데 예. 부동산 세제 이거 해가지고 1조 걷어들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 민심만 잃어버리는 결과 아니냐.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다고 보고 이런 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그 입장은 그런 거였잖아. 이게 정부 아니지 완전히 확정된 안은 아니고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점이 잘 찾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 좀 치열하게 아마 또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 내년에
1: 예, 예, 말씀하세요.
2: 내년에 사실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저희 국민의힘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 서울시장 선거 이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 민주당이 지금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히려 내년 선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대표 체제로 만약에 선거를 졌을 때 지도부도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다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는 네,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예. 지금은 서울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귀를 떼고 그런 같은 선상에서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급 대책에서 빠졌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지점들이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원래는 내년에 이제 선거가 없는 2027년에 했는데 만약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올해 안에 뭐 저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하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서 아마 그럴 텐데 두 분 모두 이제 어쨌든 그 민심과 이제 서울시 국회의원들의 이제 의견들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님이세요.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정부

0: 누가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 막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 의견 들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요즘에 그 조국 원장의 발언 이 네. 지금 세제 문제뿐만 아니라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네. 마치 그 이름만 지우면 예. 국민의힘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이제 이 세제 문제는 뭐 그 상위 1%, 예, 그렇죠. 상위 1% 이익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국민의힘과는 조금 결이 다른 비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 예. 조국 그 전 대표가 예.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당대표직 물러나고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 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잠시 숨고르기 하는 것 같았는데 예. 역시 길게는 못 가는 것 같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숨고르기 하고 쉬어갈 때는 조금 시간을 가지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0: 곽우신 기자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뭐 정치인이라는 거는 뭐 관심 받아야 되니까 계속 이슈를 만드는 게 좋긴 좋은데 조국 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뭐 임기 끝나고 재판 받으면 유죄 판결 나올 거다 이 얘기는 무슨 맥락에서 한 얘기인지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많았는데 정치권에서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2: 그러니까 사실 원래 조국 원장이 의도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공소취소 관련해서 뭐 입장이 계속 일관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SNS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예.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사실 그 이야기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언론에서 주목한 것과는 좀 다르게 아 그러니까 좀 할 거면 잘해야 된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이거를 잘못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식의 일종의 충언 내지는 고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추가적인 SNS에도 그렇게 자자성어, 고사성어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거를 예. 고언이다, 충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제 소통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정무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통합 관련 얘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견제구가 오는 거는 결국 합당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놓치기 싫다. 지난번 합당 때와 비슷한 그림으로 끌려가진 않겠다. 이런 판단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 해석들이 좀 돌고 있긴 하죠.
3: 그러니까 이번에 예. 신임 김경수 예. 정무특보 예. 하실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할 하라고 뭐 어쨌든 대법원 판단에 교도소까지 같이 갔다 온 사람을 대통령이 정무특보로 지금 이번에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 같아요. 결국 유시민 작가랑 그냥 바톤 터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하고 이제는 결국 다음번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딱 부러지는 대선 주자급 인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플레이어로 뛰겠다라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등판할 때가 됐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 국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대법원장의 그 재청권과 관련한 부분도 결국에는 대법관들을 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뭐 경찰에 대한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중도 확장적인 스탠스도 그동안에 마음에 안 들었고 이 기회에 예. 분명히 내가 평택에서 3등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대선주자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동안 이렇게 좀 말씀 강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충고, 충원이다.
1: 근데 모든 예. 과유불급이죠. 예. 그러니까 뭐 진정한 레드팀의 역할도 뭐 충원, 고원도 좋습니다만은 예. 판을 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당 내부에서는 아, 괜히 사면해줬다라는 예.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무리한 사면이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취임하자마자 두 달 만에 그리고 얼마나 지지율이 갑자기 그때 떨어졌습니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죠 반응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혜민 AI 수석 임명하고 지금 뭐 통합이든 연대든 그 무엇이건 간에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중인데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점에서 충원 고원이 아닌 어깃장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 노컷 대전에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김민성 민주당 대표 강민구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긴급 해임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네. 어제 국회에서 박선원 최고위원의 핸드폰 화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강민구 부단장이 보낸 이 텔레그램 메시지였는데 여기에 정청 내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라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공개가 되자

0: 임민석 대표가 강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를 했고요.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도 오늘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정청 내 세력 운운하며 인사 이야기를 쓴 상황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봉합되는가 했었던 개파 갈등이 다시 좀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1: 저는 이 뉴스 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세력이다 뭐 이 작업이 들어온다는 걸 보고 정말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김 위원님?
2: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 윤리감찰단을 이를테면 당대표 그를 포함한 예. 당권파의 소위에서 예.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건지 예. 이게 뭔지 뭐 국민의힘의 윤리감찰 윤리위원회처럼 되고 싶은 건지 예. 모르겠어요. 예. 거기 뭐 독립성과 뭐 이런 거를 공정성을 주장하면서도 당대표 말대로 하는 것 같은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매우 신속하게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예. 무슨 정청 내 세력들이 뭐 작업 들어왔다 빨리 가서 윤리감찰단을 무슨 수로 어떻게 장악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예. 저는 도무지 이 그 의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문자 메시지만 봐서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저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여기저기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뭐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1: 아니 강 변호사님 지금 이제 김 의원님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네. 하셨는데 이제 그 강 변호사님 보시기엔 이 김기표 의원이 아마 이 윤리감찰단 단장이시죠? 네. 작업이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3: 뭐 민주당 내 어쨌든 불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이걸 보면서 김민석 대표가 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한 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선원 최고한테도 저는 문제 제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이 그 강민구 의원, 그 박선원 최고위원 안, 그 휴대전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은요. 사무총장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라고 부탁하는 글이 있어요.
1: 청탁이네요.
3: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의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1: 그냥 부탁을 일단 들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3: 물론 그렇게 네, 저는 네, 근데 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동안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네. 어쨌든 일파만파 커지기 전에 김민석 대표 측에서는 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그 의원들 뒤에서 휴대폰 사진 찍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기자들이 워낙 그런 것들 단독 보도로 많이 내고 있는데
1: 그래도 찍혀요.
3: 예. 아니 근데 이거 일부러 흘린 건가? 좀 이런 생각들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1: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전당대회 동안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근데 이제 뭐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들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상황은 좀 갈등이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좀 봉합이 되나요?
2: 아니 이제 밥을 두 번 먹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 전체는 네팔 홍수 때문에 조금 순연이 됐는데
1: 예.
2: 이런 모습이면 이제 밥을 백날 먹으면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많이 봉합 혹은 통합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소위 친천계로 분류됐던 최고위원들의 모습도 함께 조금 통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의 골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저희 경험상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김민석 대표가 잘하셔야죠.
1: 알겠습니다. 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부산을 직접 찾아서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공천.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여기서 사죄했죠.
0: 네. 오늘 오전 정의한 전 후보가 피습 자작극을 벌였던 이 부산 금정구 현장을 찾아서 잘못된 부산시장 공천 부산시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라는 팻말을 들고 3시간가량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또 천 권한대행이 맡았는데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데 너무 집중해서 검증이 미흡했다라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 전 후보가 구속기소가 돼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직접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1: 박문쌤 지금 정의한 후보 자작극이 보도된 게 네. 6월이고 이제 한 세 달 지났는데 갑자기 또 천하람 원내대표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무래도 지금 당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권한대행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는 당대표로서 이런 생각을 좀 굳힌 것이 아닌가. 이 당의 중심을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0: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부산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당에서 당 TF에서 당 내부 조사를 해봤는데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당내에서의 조사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뭐가 더 드러나면은 더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의 내부 분열 이런 모습들이 부산시장 후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촉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1: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쨌든 가서 이렇게 사과한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2: 기초는 한 명 당선되고 예. 그 지방선거는 참패했고 그다음에 이런 기상천외한 그러니까 예. 청년이라고 그냥 다 청년 정치가 아니구나 예. 이런 걸 보여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굉장한 타격이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소위 납작 엎드려서 혹은 석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고 지금 10월 아마 26일인가 그때까지 아마 당대표 뽑아야 될 거예요.
1: 예, 예.
2: 두 달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이 다시 회생의 길을 모색하려면
1: 예.
2: 뭔가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그런 낮은 자세가 필요한데
1: 예.
2: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뒤늦게라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알겠습니다. 개혁신당도 또 다른 당도 좀 이 제대로 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유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네.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자,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맥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1: 그리고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근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세요.
10: 아직도 네. 맡고 계세요?
11: 아, 그만뒀습니다. 석자 교수로 모십시오. 아.
1: 김유정 의원님, 강전의 변호사님 계속 계시고 네. 평소 존경하는 네 분을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10: 네, 저도 영광입니다.
1: 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항목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국 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레드팀이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저 어젠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0: 그러니까 이제 조국 원장이죠.
1: 예.
10: 조국 원장 같은 경우 예. 이런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 정도는 알 거는 같아요.
1: 그래요?
10: 그러지 않았을까요?
1: 예. 예.
10: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을 쭉 저도 읽어봤는데 뭐 내용에서는 본인이 뭐 레드팀으로서의 변명

0: 할 만한 건들이 있긴 하나.
1: 예.
0: 단어는 굉장히 고약하다.
1: 예, 예.
0: 공수처라는 단어를 꺼내들었고.
1: 예.
0: 앞으로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재판에 대한 2심의 유죄.
1: 예.
0: 이거를 본인 예측했잖아요.
1: 그렇죠. 예.
0: 뭐 2심의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1: 예.
0: 근데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상 망국론을 얘기했던 유시민 작가의 시즌2다.
1: 예.
0: 유시민 시즌2를 하는 건데 이게 참 아주 우려스러운 게 유시민 작가는 이 이재명 정부 정권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1: 예.
0: 필연적 실패로 갈 것이고
1: 예.
0: 오만한 정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30%로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정권에 대한 평가를 했다면
1: 예.
0: 조국 원장은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1: 그렇죠. 개인적인 얘기죠.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조국 이 두 분이 단테를 하나? 텔레를 따로 하시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김어준 씨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최근에 이 조국 원장이 이제 주인공으로 있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체근을 합니다.
1: 아, 그렇죠.
0: 올해 안에 안 되면 이거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올해까지 네. 끝내야 되고 합당을 해야만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라든지 재집권에 도움이 된다. 이게 삼박자가
1: 네.
0: 뭔가 조금 심상치 않다.
1: 예.
0: 근데 이제 조국 원장을 평가하자면 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오래 하면 사람이 좀 경륜도 늘고 실력도 늘는데
1: 예.
0: 퇴행적 정치인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예. 예.
0: 좀 되게 정부적 판단이 안 된 사람이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1: 예.
0: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학식을 갖췄고 책도
1: 예.
0: 많이 쓰셨고
1: 예.
0: 뭐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당도 창당을 했는데
1: 예.
0: 지금 그의 발언 자체는 지금 변명으로 얘기하는 레드팀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저주에 가깝다.
1: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도 뭐 서영주 소장이 말씀을 뭐 같은 진영에 계시지만 그 신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1: 네.
2: 그 빠진 부분만 좀 보태면 일단 네. 그런 이런 좀 기이한 행태잖아요. 일단 같은 진영에 있는데 공수치소란 단어 그다음에 유죄가 확실시 된다. 뭐 만약에 본인 이재명 대통령이 들었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1: 네.
2: 그리고 뭐 부동산 세제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 저변의 심리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 예.
2: 지금 소영주 소장은 이제 그 자체 이제 평론을 해주신 거라면 저변의 심리가
1: 예.
2: 무지하게 지금 화가 나서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를 보면 지난 평택의 보궐선거에 가서 일단 망신을 당했잖아요.
1: 예.
2: 망신살이
1: 예.
2: 뻗친 거죠. 대선 주자급인데 가서 3등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라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같은 진영 내 연대나 합당은 이제는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가더라도
1: 예.
2: 그냥 다 털고 끌려 들어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1: 예.
2: 뭔가 좀 꼬여 있는데
1: 예.
2: 그 꼬여 있는 걸 푸는 방식이 정치적이지 못한 면에서 저는 소수장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판에 들어온 지 좀 상당히 됐고 민정수석에 법무장관 했고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정치를 할수록 좀 늘어야 되잖아요.
1: 예, 예.
2: 우리 금태서 의원님이나 저 같은 김용윤은 정치가 늘잖아요. 계속.
1: 저는 원래 잘했어요.
2: 예, 그러니까 잘하거나 계속 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10년 넘게 하는데 정치가 계속 내공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정무감각 제로고 정치적
1: 예.
2: 내공 제로고 같은 말을 해도 이런 시기에 이런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우리를 무시했던 이 뉴 이재명 세력이나 이 이른바 이재명 친명 세력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주겠다면 예리한 각을 세워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아이템을 잡거나 이슈를 잡아서 세게 싸우든가.
1: 예.
2: 이건 그냥 한풀이 분풀이 그냥 속이 꼬여가지고 한바탕 화를 내고 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내공 약하다.
1: 김근식 교수님도 교수하시지만 교수는 이렇게 말을 자유롭게 하는 제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직장 생활하거나 변호사 하면 당신 유죄 나올 거야. 참 어려운데. 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아직도 교수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지금 조국 혁신당 당대표만 몇 번 했지 않습니까?
1: 예, 예.
3: 여전히 지금 당직도 가지고 있는 거고.
1: 예.
3: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나 조국 전 대표의 공통점은 책 많이 쓴 지식인인데 지금 소위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레드인 것 같아요.
1: 예, 예.
3: 왜냐?
1: 예.
3: 보수 매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의 어떤 발언이나 유튜브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을 어시구나 좋다 하고 다 차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네.
3: 누구를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편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3: 그게 진짜 충언과 어떤 진심을 담은

0: 마음일까? 진정한 레드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레드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정치를 계속하겠다면 좀 대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 사면했을 때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다는 말씀 아까 드렸지만 예. 지지율이 추락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대통령이 정격 사면을 했으면 예, 그리고 예. 나와서 된장찌개 논란 바로 일어났잖아요.
1: 사면을 받은 사람인데도
0: 그렇죠.
1: 불구하고.
0: 예. 예. 그 고기 다 먹고 했다는 거 다 드러났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예.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좀 대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2: 저는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아, 아까도,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다.
2: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민주당에서 예. 딱 보이는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조우 대표가
1: 김민석 대표
2: 아, 죄송한데 저는 네, 조금 조국 전 대표만큼의 네임드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예. 어쨌든 본인이 여기에서 나서야겠다. 평택에서 3등한 거를 이번에 좀 씻고 다시 중앙정치를 복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 이분 말씀 되게 많으시잖아요. 특히 SNS를 통해서.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난 지 거의 3달 됐거든요. 3달 정도 자중하셨으면 이분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중하신 거다. 이제 날개를 펴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뭐 지명을 한 거라든지 예. 그리고 예. 이혜민 의원도 이제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AI 예. 수석으로 들어가시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내각 쇄신을 하시면서 왼쪽으로 가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지도부랑 식사하면서 왼쪽 내가 너무 안 챙긴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지금 나온 이 개각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전당대회 이후에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국교신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토라진 게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싶습니다.
1: 아니 근데 오늘 당장 이제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걸 인용해가지고 아 이재명 대통령 그 네임덕이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0: 그러니까요.
1: 조국 대표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플 텐데 네. 이 계속 또 주장하는 게 공소시효 밀어붙이다가 2심 유죄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3: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빨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 조적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1: 예,
3: 조국의
1: 예.
3: 적은 조국이다.
1: 예.
3: 근데 발언을 또 파멸을 해보면
1: 예.
3: 2025년 9월 24일 조국 원장은 이재명 윤정권 최대 피해자 모든 예. 재판 공소 취소해야 된다.
1: 예.
3: 이게 25년이에요. 그리고 26년 5월 4일 날 이게 예. 이제 6.3 지방선거 한 달 전인데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마땅.
1: 예.
3: 누가 정부 성공 도울지 봐달라.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나서겠다고
1: 예, 그렇죠.
3: 한 거예요.
1: 예.
3: 이때까지. 근데 전당대회를 끝난 2020년 9월 1일 그 엊그제 어제죠. 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낭패고 그 2심 유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 네.
3: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건 이제 질문이잖아요.
1: 네.
3: 무엇을 위해서? 사실상 진보 진영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의힘 보수 측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발언을 해요. 그것도 조국 원장이라는
1: 네.
3: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이
1: 네.
3: 유시민 작가도 그랬잖아요.
1: 네.
3: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네. 밥그릇 싸움이다. 지금 지분욕으로 전당대회 때부터
1: 네.
3: 유시민, 조국, 김어준 씨가 계속했어요. 코어를 내가 가지고 있고
1: 네.
3: 코어 버리면 지지율 하락하고 필연적인 실패를
1: 대접해줘라.
3: 하죠. 이거는 네. 반협박이었어요.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1: 네.
3: 우리 대우해주고
1: 네.
3: 우리 진영 내의 중심으로 뭉쳐라. 안 그러면 큰일 날걸?
1: 네.
3: 했는데 결국엔 전당대회가 김민석 지도부가 들어섰고
1: 네.
3: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는 최대한 그래도 예우를 그쪽 얘기를 들어서
1: 예.
3: 이번 인사는 이쪽 우리 진보 진영 쪽을 챙겼어요.
1: 예.
3: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혜민
1: 그렇죠.
3: 수석이죠.
1: 네, 조국 혁신당 의원.
3: 그런데 거기에 불쾌감을 조국 원장은 느낀 거죠. 겨우 이걸로
1: 아.
3: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게 아니야. 나이가 바라는 것은 총선 때의 권한을 갖는 합당이야.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흡수합당을 얘기해버렸어요.
1: 예, 예.
3: 신장식 대표를 만나서
1: 예.
3: 자강하세요.
1: 예.
3: 그 자강하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흡수합당 할 겁니다. 이 얘기로 이제 되는 거니까.
1: 힘으로 하자. 예.
3: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인사는 이혜민 수석으로 속된 말로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 예.
3: 이런 느낌으로서 저는 조국 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벼랑 끝 전술 같아요.
1: 예, 예.
3: 12월까지 합당을 해야겠고
1: 예.
3: 우리는 이제 여기서 손을 그 정도 손이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공천권에 준하는
1: 예.
3: 총선에서 우리에게 지분을 주지 않으면 우리 완전히 돌아설 거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는

0: 거의 뭐 나락으로 떨어진다. 저는 이런 선언이 아닌가.
1: 네.
0: 근데 이거 좋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2: 예. 네. 김 교수님 저기 제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교수 하시다가 교수 출신 정치인들하고 참 두 분하고 굉장히 큰 인연인데 안철수 의원님하고 네. 또 조국 교수님 제 네. 지도 교수였는데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는 가면서 지금 이분들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네.
3: 그러니까 교수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2: 아, 김근식 교수님
3: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폴리패스라고 선언하고 교수직을 하고 있어서 전문직도 있고 정치적 내공이 있지만
2: 예.
3: 내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유권자들의 선출로 당당히 부름을 받고 정치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임명직 바라고 하거나
2: 네.
3: 아니면 오늘 갑자기 그냥 귀공자처럼 뜬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떠가지고 감당 못할 지도자급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2: 예.
3: 이제 안철수 대표랑 또 조국 대표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대표가 아까 제가 내공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조국 대표 말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 또 있어요.
2: 예.
3: 그렇잖아요. 국민들도 예. 납득할 그렇죠. 만한 예. 말이 있어요. 근데 예. 그게 메신저가 조국이니까 뜨아한 거죠.
2: 예. 대표님은 양쪽 얘기를 다 하시니까요.
3: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전 대표의 내공 부족이라는 것은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지금 뭐 서영주 소장이 설명하는 것처럼 진보진영 내, 민주진보진영 내 자기들끼리 세력다툼이든 아니면 뭐 지분싸움이든 아니면 무슨 감정이 꼬인 게 있어가지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좀 정치인답게
2: 예.
3: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2: 예, 예.
3: 그냥 갑자기 삐져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화풀이 하려고 이것도 징징 저것도 징징 이렇게 되는 꼴로 보이면 하수 중에 하수란 말이에요.
2: 예, 예.
3: 그러면 정말 이제는 이른바 친명과 친척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서 제갈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숙의하고 전략을 짜서 이후에 어떻게 이 민주진보진영을 자기들 전략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생각한 다음에 그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각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한번 삐져가지고 징징거리고 저쪽 가서 때 한번 쓰고 이런 모습을 비치면 굉장히 어려운 애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이 이야기가 시기적으로나 여기 모양새로는 굉장히 하수다. 그러나 내용으로는 일부 국민들의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또 맞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국 전 대표 말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의 전략적 내용을 받고 생각하면 정말 하수라는 걸 말씀드리는
4: 근데
3: 거죠.
4: 그런데 조국 전 대표랑 이제 구주류 쪽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이게 네. 뿌리 깊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2: 알겠습니다.
4: 2년 전에
2: 조국 교수님 존경하는 조국 대표님 얘기는 너무 오래 했는데 일단 향후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4: 저는 뭐 한동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2: 예.
4: 좀 아까 얘기하던 거의 연장인데 예.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비명행사 공천하시면서 그때 이제 민주당 내 구주류 세력들이 뭐 컷오프 거의 막 되는 수준이었잖아요. 하위 예. 10% 20% 예. 그리고 그 무렵에 조국혁신당이 이제 창당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모양새가 됐죠.
2: 예.
4: 이런 구도 이제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탄생했고 또 비례로서 12명이 들어가게 된 거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뵙고 오찬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김 의원님은 조국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5: 글쎄요. 어떤 행보를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2: 예.
5: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이든 그 무엇이건 간에
2: 예.
5: 어떤 형태의 합당이든지 간에
2: 예.
5: 최소 뭐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이렇게 오히려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2: 예.
5: 그런 발언의 연속이기 때문에
2: 예.
5: 이렇게 해서는 과연 그게 순조롭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 있을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아니 뭐 두 분이 평가 위주를 좀 해주셨는데 서 소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향후 네. 행보를 좀 예측해 보신다면 조국 어쨌든 야권에 이제 여권에 지금 대선 주자급 정치인인데 네.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0: 일단 이제 그 사실
2: 네.
0: 이 조국 원장은 수습에 나섰어요. 난 레드 팀 할 거야.
2: 예.
0: 내 말은 레드 팀 역할이야.
2: 예.
0: 그리고 내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친명 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 망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말에 토달면
2: 예. 예.
0: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망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수습에 나서긴 했는데 레드 팀이라면 최소한 이걸 공개적으로 망신주듯이 하는 건 레드 팀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저주하는
2: 예. 예.
0: 비난갑니다.
2: 예.
0: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 아무리 얘기해도 레드 팀 안 될 것 같고 예. 조국 원장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조국 혁신당의 입장인지가 궁금해요.
2: 예, 예.
0: 신장식 대표한테 물어봐야겠네. 신장식 대표나 다른 구성원들도 조국 원장의 말에 동의를 하는지.
2: 예, 예.
0: 그게 저는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2: 조국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생각인지 그렇죠. 조국 혁신당의 입장인지.
0: 입장인지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조국 혁신당의 레드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2: 예.
0: 두 번째는 이제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의 그 다음 넥스트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 설정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2: 아.
0: 예를 들어 조국 예. 원장이 거의 저주를 퍼붓는 그런 아니 목린데 선을 넘었기 때문에 예. 또 여기에 김어준 씨가 참전해서 합당을 종용하고
2: 예.
0: 의제 설정을 그쪽에서 하는 거죠.
2: 예.
0: 합당이라는.
2: 예. 예.
0: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참전해서 또 합당하지 않으면 총선 도망하고 재직권도 예. 없다. 예. 예. 이렇게 되는 순간 예전에 합당을 하다가 망친 게 조국 당시 대표예요.
2: 아, 예,
0: 왜냐하면 기한정에 통보했어요. 민주당에. 며칠까지 합당돼서 말 안 하면 우리 안 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민주당 내에서 그때 정청래 지도부가 하려고 했는데 당원 너무 이론이 안 좋았어요. 아, 죽으신데 뭔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돼? 이거였거든요.
2: 예.
0: 저는 그런 뭐 결말을 맞이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같이 못 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 저 30초만 전망을 좀 해보면
2: 예, 예.
3: 아까 교수 출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도 조금 요즘에 조금 이제 행보가 좀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2: 예.
3: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교수 출신이 갖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이 세고 그다음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과잉 자신감이 좀 강해요.
2: 예, 예.
3: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 조국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길을 가면서
2: 예.
3: 한번 이렇게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요. 예. 사실은 돌이키지 않아요.
2: 예, 예.
3: 그냥 갑니다. 가고 제가 보건대는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 평택에 가서 망신을 당하고 오고
2: 예, 예.
3: 자꾸 지도자급이라고 하지만 국민들 평가에서는 지도자급으로서는 이제 함량 미달이라는 게 사실 입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달이 나고 더 화가 나고 더 삐지는 거거든요.
2: 예.
3: 이제 그런 왜냐하면 그 전에 검증된 바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출직 선거는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조국이
4: 그렇죠.
3: 자기 선거는
2: 예.
3: 그래서 개망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천이 없는 게 미천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도 정무적인 감각 없고 정치적인 전략 없이 했다가는 그냥 끝간데 모르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로 이게 뭐 친명 친문 사이 친명과 친청 사이에 무슨 큰 한판 승부가 돼가지고 정리될 건 아닌 것 같고 조국 개인의 저는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나락 개인의 일탈 개인의 그냥 추락 저는 이런 정도로 그냥 좀 하나 한동안 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2: 요거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일단 조국 대표의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이제 김민석 대표가 김용남 전 의원 평택에서 이제 경쟁했던 김용남 전 의원한테 그 정책위 상임 부의장을 줘서 그렇다는 설도 있고 또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전 의원을 이제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보수 쪽에서 의원 빼 정치인 빼각이라고 이제 반발했잖아요. 말하자면 의논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번에 이제 이혜민 의원을 그 이제 발탁을 했는데 과연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하고 이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의논을 했을까? 뭐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이거 합당 얘기 나오니까 사람 빼가는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4: 그건 조국 혁신당에서 예. 이혜민 의원이 이제 청와대 가는 거는 당에서도 동의했다.
2: 아 그래요?
4: 네. 예.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으니까요.
2: 예.
4: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번에 김경수 신임 정무특보 있잖아요.
2: 예.
4: 좀 바빠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아니, 이혜민 의원을 AI 수석 간 거는 잘한 일이고
2: 예.
5: 전문가를
2: 예.
5: 적재적소에 배치했잖아요.
2: 예.
5: 그리고 또 어떤 통합과 화해의 제스처라는
2: 예.
5: 측면에서도 전 좋은 인사였다고 생각하는데
2: 예.
5: 뭐 이거 가지고 뭐 사람 빼각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치 그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2: 예.
5: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영남 정책위 상임 부의장
2: 예.
5: 제가 알기로 이제 정책위 의장은 권지승 의원이 하잖아요.
2: 예.
5: 수석 부의장이 보통 의원들이 맡거든요.
2: 예.
5: 상임 부의장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새로운 자리를 만든 건지.
2: 저도 이번에 새로 예. 들었습니다.
5: 예. 그리고 이제 부의장들이 쭉 있잖아요.
2: 예.
5: 그리고 정책조정위원장들이 1부터 6까지 있는
2: 예.
5: 것인데 정책의 상임 부의장을 김영남 의원에게 전 의원에게 줬다고 해서
2: 예.
5: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2: 아, 그러니까 본인하고 경쟁을 했으니까. 예.
5: 그거 가지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읽혀요.
2: 예. 예.
5: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책의 상임 부의장 한 자리 가지고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만은 부의장 중에 한 명인 건데 상임자 예. 붙은 거예요. 예. 그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임 붙은 게.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럼 당직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그 보궐선거 내내 뭐라고 외쳤어요. 슬로건 자체가 예.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0: 결국 김어준 씨 방송이랑 같은 시간대에 하는 거잖아요. 뭐 시간을 뭐 37분 정도만 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동안에 김어준 씨가 전당대회에서 팀 정청래 도왔던 거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뭐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좀 한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골이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네.
1: 자, 조국 대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 짧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티가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이거 다들 우리처럼 고관여층들은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있던가요?
2: 네, 뭐 처음에 그 개업 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개업빨 좋았어요. 5만 한 4천, 아, 5만 5천. 예. 예. 저도 이제 들었는데 예. 뭐 이제 그 정당에서 하는 TV가 굉장히 재밌다. 뭐 예. 이렇게 평가하긴 그렇지만 뭐 나쁘지 않았다. 처음 시작치고는. 그리고 이 당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다음에 이 당에서 예. 정책에 대한 집권여당의 원소스 플랫폼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그래도 저는 그 효과가 있을 법한 예. 시작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예. 다만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예. 아니 왜 민티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뉴스 공장 아니 그저 그 경공이랑 예. 메이블 쇼가 난리가 났어요. 예. 미어 터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뭔가 경쟁 심리를 느끼고 막 슈퍼챗도 던지고 막 집중적으로 동접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쪽에 놀러 갈 수 있는 놀이터가 두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 진영 내의 그런 지지층들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떤 말이 맞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 과연 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 TV도 놀러 와서 봐라. 근데 이게 경쟁이 되잖아요. 예. 그쪽 놀이터 안 가. 우리 놀이터가 최고야 하는 예. 순간 이게 봉합보다는 갈등을 예. 유지시키는 하나의 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있어요.
1: 그렇게 있어요. 말씀하시지만 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밖에서는 경쟁하는 거 아닌가?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거기 가지 말라고 맞는 거 그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가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예. 당대표 됐잖아요. 어쨌든 예. 뭐 압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됐는데 된 다음에 벌써 지난번에도 한번 그 논란이 됐던 게 본인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 앉혀놓고 정청래 이름 거론하면서 예. 당신하고는 같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치라는 건. 예. 뭐 다 아는 거고 결과는 나왔고 예. 그럼 자기 페이스대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텐데 예. 그렇게 하는 것 저는 그런 맥락에 또 다른 저는 오바라고 봐요. 굳이 같은 시간대에 굳이 매일 방송을 하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기준은 여기서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물론 소조장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 경공이나 저 매불수에서 조금 오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경쟁 심리를 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문저털레움 뭐 더 새똥대죽일 뭐 이렇게 하면서 친명 친척에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데 그 한복판에 유튜브 시장에서는 겸공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당대표 되자마자 이걸 내가 직접 나서서 이제 우리 당의 기조는 우리 민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이 아니고 양쪽 다 쇼핑을 다 해봐라라는 좋은 이야기를 해도 예. 그걸 보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붙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잘못한 거다. 굳이 당의 기조를 좀 알리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려면 다른 시간대에 하거나 예. 아니면 매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조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 잘 모르겠어요. 좀 새벽부터 사람들이 다 쫄아보여.
1: 예, 하여튼 일단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 광고를 좀 듣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까지 남부지방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영남 지역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또 당분간 동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다가오는 주말 주일까지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 길게 지속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남, 경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

폭우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모레까지도 이 지역으로는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좀 더 지속되겠고 그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동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22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원주 부산 31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여기는 CBS입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후보자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원래도 정치권에서 많이 알려주신 분이지만 이제 전 국민이 다 아시게 됐습니다. 비례의원 겸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사퇴 요구 질문을 듣고는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예. 보셨어요? 지금까지 상황?
1: 아, 그러니까 용해인 후보자 같은 경우 예. 뭐 어디 다른 분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욕심이 과하면 재앙이 된다. 이런 이제 경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쥐고 놀부심포처럼 보이는 국민적 밉상이 되기 전에 네. 저는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당성 있는 길을 가려면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말 소중한 정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건 힘드니까 소중한 정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당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장관직을 지금도 안 하면 돼요.
0: 네.
1: 장관직 사퇴하면 됩니다.
0: 네, 네.
1: 지금 장관직 사퇴하면 국회의원 배지는 유지되는 거예요. 아,
0: 그렇죠.
1: 그럼 네.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보겠다. 뭐 네. 오늘 출근길에 기자 답변에는 뭐 끝까지 가겠다는 태세던데 가보세요. 가면은 배지를 유지하고 또 인사

0: 충분히 가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낙마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일 최악의 재앙에 되는 건 뭐냐면, 아,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이 분노에 밀려가지고 민심에 쓸려서 비례대표를 승계를 해줍니다.
1: 예.
0: 사퇴를 해.
1: 사퇴를 하고.
0: 인사청문을 갔어.
1: 예.
0: 근데 낙마해. 양손의 떡이 양손의 빈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1: 예.
0: 이 민심과 여론과 국민의 이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조그만 이익을 챙기려다가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어요.
2: 그럼
1: 경직만 안 하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지금 총학과 교수님이 교수님께서 용혜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민주당에서 버릴 수 있다?
0: 그럼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비례대표를 유지한다는 이 꼼수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제가 생각한데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1: 예.
0: 계속 우리가 모르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런 분들의 그 살아온 인생이 그렇거든요. 되게 안 봐도 비디오라고
2: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사람인데
1: 예.
2: 민주당에서 뭐 부결시킨다는 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1: 예.
2: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또 용혜인 후보자만 탈탈 털기도 어려운 게 총리 청문회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용혜인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옛날에 김민석 후보자 시절에 했던 얘기거든요. 뭐 배추농산에 뭐네 막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국 총리 했잖아요. 장관도 아니고
1: 예.
2: 그리고 그때 관련돼 있었던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직을 받으면서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부결을 시킨다? 저는 그렇진 않을 것
0: 아니,
2: 같고
0: 용혜인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게 아니고 민심이 부결시킨다. 그러니까 강선우, 이혜훈 이건 민주당이 부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끝까지 실드를 치죠.
1: 근데
0: 민심의 쓰나미 한 표를 못 당.
1: 민주당 쪽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성희.
3: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걸 방어하냐 마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예.
3: 결국에는 대중의 인식과 여론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느냐.
1: 예.
3: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은 장관직을 받으면 20년 동안 관해처럼 비례의원은 비례직을 내려놨는데
1: 예.
3: 청와대도 그렇게 알고 아마 지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 예.
3: 갑자기 처음부터 첫 단추를 덜컥 나는 못 버리겠어요. 의원직 예, 유지할래요.
1: 예, 예.
3: 그 관행이 있긴 하지만 예. 우리 당 좀 양해 바랍니다.
1: 예.
3: 하면서 자기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1: 예, 예.
3: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민들이 뭐야 다 가지려고 그래? 욕심 지나친데 여기서 출발했어요.
1: 예.
3: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치다는 여론을 알면서도
1: 예.
3: 끝까지 뭉개고 있는 게 문제예요.
1: 그러면
3: 이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1: 예.
3: 서서히 정치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1: 예.
3: 욕심이 지나치다 해서 이제 공정시비로 가요. 공정한가?
1: 예.
3: 공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좀 뭔가 불공정해. 왜 너만 다 가지려고 그래.
1: 네.
3: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 용혜인 후보가 얘기해왔던 것이 파묘가 돼요. 뭐 상식과 원칙 뭐 기득권의 타파
1: 네.
3: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어 위선이네.
1: 네.
3: 이렇게 이제 빌드업이 되면
1: 조국
3: 청문회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문회에 예. 이런 상태에서 앉아 있어서
1: 예.
3: 본인의 상징성과 전문성을 아무리 설파를 해도 대중과 국민들은
1: 예.
3: 아니야, 시끄러워. 너는
1: 예.
3: 당신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믿을 수 없어.
1: 예.
3: 당신은 위선자야,
1: 예.
3: 공정하잖아. 이게
1: 예.
3: 되면 저는 사실상 그 인선이 청문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번 전체의 그 이재명 정부 2기 2년차 인선은
1: 예, 예.
3: 뭐 국정 지지율도 조금 반영이 됐고
1: 그렇죠.
3: 그다음
1: 예.
3: 우리 진영 내 뭐 예, 내부 결속도 반영이 된
1: 예.
3: 것인데
1: 예.
3: 용혜인 의원의 이런 그 이 말하자면은 불공정과 역시 과욕에 따른
1: 예.
3: 이런 논란 자체가 전체를 가릴 수 있거든요.
1: 예.
3: 그러면 이거를 청문회까지 용혜인 후보가 끌고 갈 것인가? 저는 이제 지금 내려놓는 거는요 타이밍이 예. 늦어버렸어요.
1: 늦어버렸다.
4: 청와대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예. 예.
4: 그러니까 장관 후보가 되면 비례직은 당연히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예.
4: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상식이니까.
1: 아 그래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예.
4: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1: 예,
4: 있겠죠.
1: 예, 예.
4: 제가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1: 예.
4: 이거 내려놓으면 당이 너무 어려워지고 이게 원해가 되니
1: 예.
4: 이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청와대 반응이 뭐가 있었을지
1: 예,
4: 양해를
1: 예.
4: 됐는지
1: 예.
4: 아니면 두 번째는
1: 예.
4: 이건 너무 상식이니까 이게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고
1: 예.
4: 생각했는데
1: 예.
4: 지금 한 대 불이타를 맞은 건지
1: 예.
4: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 예.
4: 그런 점에서 제가 35년 정치권에 있었습니다만
1: 예.
4: 새로운 초식이에요.
1: 어.
4: 처음 보는 초식입니다.
0: 뉴 노멀.
4: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1: 예.

0: 그런데다가 저는 30대 젊은 여성 정치인의 장관 후보자 예. 상당히 파격적인 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유는 두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좀 다잡고 업고 예. 예. 그다음에 왼쪽도 좀 챙기는 예. 그런 인적 쇄신. 예. 그런데 둘 다 놓쳤어요 지금. 예, 그렇죠. 청년들은 우리의 대표 아닌데 예. 공정이 문제가 있는데 왜 특혜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왼쪽에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자초한 네. 실패한 인사가 돼버렸죠. 용인 네. 후보로서는 결단을 빨리 하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미래도 어두워진다. 장관직은 고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저 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이상한 게 이게 사실은 장관 정도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검증도 하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저 이분은 그 두 번이나 위성정당 비례가 되신 분이고 사실 기본소득당의 의원 한 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안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버티는 거면 청와대에서 엄청난 배신감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올 텐데 그래서 그걸 예측을 못했나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30하고 이제 그 좀 같은 진영 내 배려 이런 취지라고 설명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민주당에 오래 있었고 했지만 용혜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의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면 청와대에서 정말로 용혜인을 낸 후보를 지명을 했으면 2030들이 30대 장관이구나 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말로 이거는 정말 판단이 이상한 거 아닐까.
2: 그러니까 그게 제가 최근에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막 급락하고 있잖아요. 예, 예. 우하향 추세인 건 분명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균형 감각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예. 청와대 정무적 판단이나 정무적 라인이 좀 저는 시스템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뭐 너무나 상식적이니까 확인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만약 확인했는데 만약에 그냥 버틸려고 했는데도 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조식인 거고 예. 청와대가 예. 또 하나는 비슷하게 이번에 개각하고 그 다음날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서둘러 또 사표를 냈잖아요. 이런 조식은 또 없어요. 예. 개각할 때 같이 해서 책임을 묻고 심기 일전에서 뭐 국민들께 다시 다가가겠다 하는 거지 예. 끝까지 버텼다가 그 다음날 슬그머니 그동안 미리 사표를 냈었는데 이제서야 대통령께서 수락하셨습니다. 사표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청와대 정무라인이나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세인식이나 이게 뭔가 펑크가 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용혜인 의원 후보 지명 같은 거. 그러니까 2030 워킹맘 뭐 30대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의 그 이반된 민심을 다 잡아보겠다 하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인사 검증 라인뿐만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이 개걸 좀 미스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 당에서 오직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사적작전 아니냐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사적작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3: 아니, 유시민 작가가 예. 용혜인 의원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의원이라고 옛날에 방송 22년에 TBS인가 거기에 예, 나와서 예, 예.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용혜인이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국회의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그 유시민 작가가 또 스피커로서 등판을 해서 여러 가지 독설을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쪽 진영에 대해서 저는 좀 다독이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민희 수석 최고도 용혜인 의원이 능력이 있어서 비례 두 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결국에는 뭐 구주류 이쪽에 달래기 위한 이런 포석으로서의 인선 이런 것도 2030 여성을 넘어서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유시민 저 작가를 한번 모셔서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방금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 소장님 네.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각 있고 제가 이제 그 박재용 앵커 대신해서 처음 여기 진행을 하면서 첫날 여기 오신 분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용범 실장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개각할 때 바꿨으면 국정 기조를 이제 확 바꾸고 우리가 전환해서 잘해보 이렇게 얘기를 적어도 여권에서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루 늦게 하니까 효과도 못 거두고 또 중요한 사람을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4: 저는 이제 사실 그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예우를 해주지 않았냐 싶어요. 그런데 이제 사직을 하고 나서 예. 김용범 실장이 밝힌 그 사직의 배경이 여러 차례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 밝히잖아요. 예. 그럼 이번 개각설에 구변자는 뗄감으로 대통령이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레버리지 ETF나

0: 이런 안 좋은 여론들을
1: 예.
0: 좀 잠재우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1: 예.
0: 저는 아마 대통령이 그래도 초대 정책실장으로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점에서 같이 손잡고 했다는, 초기에 그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하는 데 있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큰 어떤 역할을 했었고, 통상부도 정책실장이 챙기는 좀 이례적인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경제가 멈췄죠, 거의. 쿠데타의 내란 때문에. 저는 그 고생한 공로를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전 거취를 열어준 게 아닌가, 모양새를 챙겨준 게 아닌가, 저는 분석은 되는데, 저는 뭐 야당에서 뭐 공격할 수 있죠. 왜 같이 정리 안 했어? 근데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공격 같아요.
1: 아,
0: 그다음에
1: 그렇습니까?
0: 뭐 특검 국조하자 뭐 그런 야당으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저는 최소한 공직자로서 8개의 공이 있어도 2개의 과 때문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고 이번에 어떤 개각 내에, 그것도 하루 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임지고 물러서는 모습 속에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다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1: 그게 과연 지금 지지율이 3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배려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정책실장이라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배려를 해주신다고 쳐도 아우 그러실 거 없이 일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2: 본인이 결단해야죠. 대통령이 그래도 망설이고 계셨다면 본인이 결단하는 게 대통령의 부담도 덜고 정권의 부담도 더는 거죠. 더군다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정말 말도 길어가지고 말할 때마다 힘든데, 그것 때문에 기미 투자자들 청년들 얼마나 좌절하고 55조 가까이 피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그냥 가만히나 있지. 남미 순방 가가지고 거기서 한국인의 역동성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국민들 핑계를 대고 책임을 묻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결정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뭐한 2주 전이었던가요? 김영진 의원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의 반영이 된 거라고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830 개각 때 같이 했더라면 효과가 배가 됐겠죠.
1: 그렇죠.
2: 물론 용해인 후보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결론은 원민경 그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또 얼마나 사실 당황하겠습니까?
1: 그렇죠. 예,
2: 일 잘하고
1: 구윤철
2: 있었고,
1: 장관도 그랬고.
2: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고, 김영봉 실장은 어찌 됐건 한 큐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헤어질 때 모습도 중요하다. 굿 굿바이가 돼야 된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저 민주당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 용해인 후보자에 가려있는데 김승원 후보자도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 공소 취소하려고 그런 거다 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하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 변호사님?
3: 민주당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나경원 의원, 저희 법사위 간사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한번 털어주시면 된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저희 당의 법사위 간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안 된다고 했었던 이유가 남편이 법원장이라는 거,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피고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제 청탁 관련해 갖고는 기소유예를
1: 기소유예
3: 받았다는
1: 받은
3: 거잖아요.
1: 전력이 있는 것
3: 기소유예는
1: 같던데요.
3: 죄는 있는데 검찰에서 선처를 해준 거거든요.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뭐 헌법소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그 관련되어 있었던 양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예전에 뭐 변호사도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희 야당의 법사위 간사에게 보여줬었던 그 엄정한 잣대를 자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청문회에서 탈탈 털어주시고요. 본인이 아마 소명을 할 준비를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탈탈 털어주세요. 제가 야당이면 탈탈
1: 아,
2: 털죠.
1: 그렇죠. 뭐
2: 그렇죠.
1: 청문회라는
2: 당연히
1: 게 그런 거
2: 그렇게
1: 하라는
2: 해야죠.
1: 건데. 아니 근데 이제 그이 김승원 후보자가 그 공소취소 의원 모임 대표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0: 공동대표를 했죠.
1: 야당에서는 어이 대통령 공소취소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공소취소를 했다가는 지금 같은 지지율에서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소취소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작기소특검법에 넣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늘이 정치사회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는 공소취소 모임이란 자체의 네이밍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 공소취소 모임이라 쓰지 마라. 조작기소 검사 만행을 밝히는 뭐 모임이라든지 예, 예. 이렇게 네이밍이 조작 기소에 맞춰야 되는데 공소 취소를 하니까 지금 이 후과를 지금

0: 톡톡이 당하는 거예요.
1: 아니 어쨌든 근데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그분도 뭐 재선 의원이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닌데 그 조작 기소라고 안 하고 굳이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해서 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만나 보면 그 굉장히 강하세요. 공소 취소.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당내에서는 지지층이 공소 취소란 말에 유방하기 예.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건 공소 취소라는 단어가 예. 사실상 이게 조건이 있는데 자꾸 이게 어떤 프레임화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주어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란 모임이다. 그게 아니라 예. 조작 기소란 검사의 만행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잘못된 기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된다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기니까 예. 저는 앞에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런 모임을 했어야 되는데 공소 취소를 가지고 이제 지지층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뭔가 관심도를 좀 높이려고 했던 건 알겠으나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의 법사위원 11명 중에 10명 예. 특히 법사위 간사했던 김승원 예. 장관 후보자조차도 예. 공소 취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대로 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청문회에서 뭐 탈탈 털어도 김승원 그 장관 후보자가 잘 얘기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 민주당 얘기하다 보면 또 끝도 없는데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 또 권영진 의원이 불복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질까요? 요즘 당내 분위기 어떠세요?
2: 글쎄요. 뭐 제가 당권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1: 네. 당권파 좀 하세요.
2: 아이고. 그 저기.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차상의 문제나 양형에 대해서 이제 제고해달라는 거거든요. 아마 권영진 의원도 그런 내용일 거고. 예. 그래서 왜냐하면 두 명 다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통절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1: 그렇죠.
2: 뭐 다 예. 인정하고 뭐 예. 싸우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이게 잘못이 아닌데 뭐 탄압받았다 이게 아니고. 예. 이게 좀 너무 심한 양형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저는 재심 요청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명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재심이 그냥 거부되고 기각된 걸로 끝납니다.
1: 그런데 그러면 다음 총선에 공천
2: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건 아니지만 힘들어지죠, 진짜.
1: 아주 못 받는 건 아닌데 예.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다.
2: 실질적으로 힘들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 예. 사고 당협으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사고 당협이 되면 조직강화 특위가 돌려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당협위원장 뽑으면 이혼 체제가 되는 거예요. 현역 의원이 있고 현역 의원 말고 당협위원장이 새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1: 그거 아주 곤혹스럽죠.
2: 굉장히 예. 이상한 조직이 예. 돼버리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란과 분열 때문에 많은 우리 당내 원내인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협 직선제를 반대했던 건데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형이나 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좀 제고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한 것 같고요.
1: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2: 저럼 높아 보이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두 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다는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이른바 이 징계 정치 이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보면 톡톡하게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2: 이틀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징계 정치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직선제로 하겠다. 예. 그리고 전당원을 다 새롭게 뽑겠다. 예. 이렇게 하면 다 눈치 보고 말을 잘 안 해요.
1: 예예.
2: 저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어요. 계속 하는 거지만 예예. 가진 게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장동혁 대표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이런 식의 징계 정치를 그 뭐 중단하거나 멈출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예. 예. 이것이 많은 원내의 배지들이나 현역 의원들까지도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1: 예.
2: 이번에 당협위원장 직선 카드도 결국은 후퇴했던 게 결국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 또 반감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런 역작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1: 강원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3: 당협위원장 직선제로 이번에 사고 당협들은 일단 뽑기로 했어요.
1: 예.
3: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당협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이때 당무감사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1: 예.
3: 그러면 이번에 당원 직선제로 새로 선출을 하게 되는 당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예.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예. 뒤집힐 거다라고 생각해서 재심 청구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1: 예, 예.
3: 읍소를 하는 거죠. 우리 당협은 이번에 좀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재심이 아니라 법원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법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는 당내에서 정치로 해결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번에 그 어쨌든 새로 뽑는 당협에서 우리 두 군데는 좀 빼주십시오. 그게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1: 지금 야당에 계속 네. 이제 징계 정치가 일어나고 있어서 뭐강 건너 부리지만
0: 아니요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 참 경이롭습니다.
1: 왜 저도 저는 네. 민주당에서 제재받고 재심 청구했다 쫓겨났어요.

0: 한 그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징계라는 게 아니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1포인트 2포인트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이거는 사실 장동윤 대표는요 아예 당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1: 아.
0: 그리고 사실 이게 통한다는 게 야 예. 이거 국민의힘이 자생 능력이 없구나. 이걸 그냥 두고 보는 거라라는 예. 거를 보면서 예. 정치 이러게도 되나? 근데 이렇게 이런 게 먹히는 당이 공당으로서 맞나? 허약하네? 라는 예. 생각을 했고
1: 예.
0: 두 번째는 최근에 메시지 뭐 인터뷰를 봤더니 이제 사고 당협으로만 이제 당원직 선제를 뭐 양보했다는데 저는 양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시당 쪽 예. 크게 불렀어요.
1: 예.
0: 그래야 사고 당협으로 가고
1: 양보한 것처럼
0: 보이죠. 그렇죠. 예. 양보한 것처럼 해야만 예. 본인이 지도 체제가 인정받는 거예요. 예. 내가 당 대표야.
1: 예.
0: 그래. 내가 우리 당원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거 예. 받아줄게.
1: 예.
0: 자 장동현 나 당 대표입니다. 예. 나 인정해 주세요. 이러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인터뷰가 뭐냐면
1: 예.
0: 늦어도 내년 2월까지
1: 예.
0: 해당 행위자는 정리하겠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내년 2월이 넘어가면 연임 도전입니다.
1: 예, 예.
0: 근데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 머릿속엔 예. 연임이라는 판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저는 이 징계 정치는 효과를 다 받고
1: 예.
0: 사고 당협 당원 직선제 하게 되면 당원들의 이제 지지를 얻게 되고 2월에 해당 행위자 몇 명 추려서 또 정리하고
1: 예.
0: 그리고 2월 이후에 이제 연임 도전해서 그다음 공천권 잡겠다.
1: 예.
0: 이제 너무 빠른데.
1: 예.
0: 나머지 그 반대파에 있는 의원들이 속수무책이다.
1: 김 의원님 사실은 이제 정부가 성공하고 여당도 긴장하고 잘하려면 사실 야당도 튼튼하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야당의 징계 정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 하락 국면인데도
1: 예.
2: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엉망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야당 복이 있다고 해야 될지 참 이게 비극이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이명박근혜 이거는 예. 2012년 총선 네, 제가 만든 워딩입니다.
1: 예.
2: 여러분, 제가 저한테 저작권이 있어요.
3: 존경합니다.
2: 네. 이명박근혜와 함께 네. 국민의힘의 미래를 꿈꾼다. 이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1: 예.
2: 지도부 똘똘 뭉쳐라. 지도부를
1: 예.
2: 중심으로. 이 말 듣고 희색이 만면한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1: 예.
2: 참 어둡구나. 저 당도 이런 생각했는데
1: 예.
2: 아까 말씀한 대로 나 연임할 거야. 그리고 254개 다 바꿀 거야.
1: 예.
2: 그리고 현역들, 중진들 물갈이 할 거야. 그랬는데 살짝 긴장하다가 아니 그건 아니고 사고 지역만
1: 예.
2: 이렇게 하니까 안심하잖아요. 지금 예. 저항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정치 잘하는 거고
1: 예.
2: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 굴린 거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그러나 예. 미래는 어둡다.
3: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제대로 서야 예. 여당도 견제가 되고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추는데
1: 예.
3: 저는 아직 이제 이미 타이밍은 놓쳤어요. 그러니까 육사 지방선거에 사실 참패한 건데
1: 예.
3: 12개에서 4개로 줄었으니까 대참패인데도 버티고 있었던 거고
1: 예.
3: 이제는 사퇴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색할 정도로 타이밍은 지난 겁니다.
1: 예.
3: 그러니까 아마 연말까지 저는 이미 또 정기국회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별 다른 수는 없다고 보는데 연말 연초 정도 돼서 저는 또 민심 민주주의는 아무리 권력자가 정치공학적으로 아무리 뭐 수를 써도 민심의 큰 바다에는 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1: 네.
3: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여야 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노컷 대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0: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자, 지금까지 박재영 앵커를 대신해서 사흘간 진행을 맡았던 금태섭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박재영 앵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판 승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0: TBS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두 번째 페이지. 토크 출발한 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자, 해류 대신 시류 타고 떠도는 방송계의 오디세우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자, 오늘은 시류 한번 제대로 타보겠습니다. 놀란 감독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가 녹화 시점 기준으로 관객 수 1,000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시류의 중심에 있는 신화를 우리가 과학으로 검증해 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세계관과 명작 해독에 열을 올릴 때 잡지사는 오디세이를 과학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에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한 트로이 목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트로이 목마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인지는 불분명하긴 하고, 또 고대 기록에도 목마의 정확한 크기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뭐 탑승 인원에 대한 묘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을 토대로 우리가 트로이 목마의 실제 크기 과학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2: 트로이 목마는 워낙에 이제 인기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과학 논문 같은 걸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저뿐만 아니라

0: 더 좀 권위 있으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방향에서 크기와 뭐 모양 이런 것들을 추정한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기만 하는 건 좀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좀 다른 방향에서 트로이 목마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떤 이론을 하나 제시를 해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재미로 들어주셔야 되는 건데 저는 뭐냐. 이거를 어떤 용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모양의 기준을 두지 말고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거기에 가 있는 그 그리스 군들이 하여튼 최대한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거예요. 우리가 뭐 저 이것도 오디세우스가 내린 거잖아요. 지시 내린 거잖아요. 네. 오디세우스가 목마를 만들어서 사람을 숨겨서 들어가서 속여보면 어떨까요?
1: 그렇죠.
0: 위에서 장군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이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목마 속에 숨어가지고 어제까지 칼싸움하면서 피터기 고생을 했는데 아, 그게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한 그리스 병사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 있었겠죠. 예.
0: 그렇지만은 오디세우스가 그 꾀돌이 지혜로운 장군이라고 소문도 많이 났는데 그 사람이 시키니까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만들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병사들 입장에서 도대체 뭘로 어떻게 만들면 만들 수 있었겠느냐. 그거의 기준을 두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오디세이와 함께 이제 호메로스가 남긴 뭐 그리스 고전, 유럽 고전의 제일 뿌리가 되는 명작 일리아스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 군이 트로이를 쳐들어갈 때 1180여 척의 배를 동원해서 쳐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그 이야기의 서사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시에 적진인 트로이 땅에 와 있던 그 그리스 병사들에게 가장 풍부한 나무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자기가 타고 온 배였을 거예요. 자기가 타고 온 배 그 자체를 부숴서 쪼개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파손된 배라든가 사람이 탈 수 있는 튼튼하고 큰 구조로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것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당시 그리스 병사들이 목마를 만들 때 자기들이 타고 온 배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목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추측을 해봤습니다.
1: 네.
0: 그런데 고대 그리스 문명 시절에 제일 좀 유명하던 그리스의 배로 트리에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트라이림이라고도 하는 거.
1: 네.
0: 배의 노를 3단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튼튼하고 강한 고대 그리스의 배로 이름 높았던.
1: 같은 열에 있는 노 세 개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0: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따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전속력으로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배가 되게 유명했는데 자 그런데 이 트리에레스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에 실물이 그리스 근처 에서 하나가 그 잔해 속에서 발견된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측정한 수치를 보면 대략 폭은 6m 정도, 길이는 40m 정도로 측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폭 6m, 40m짜리의 배를 그리스 군이 잘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와 비슷한 구조로 목마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러면 폭이 6m면 적정하냐? 예를 들어서 목마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트로이 사람들이 자기 성문으로 끌고 들어가기가 힘들면 말짱황이잖아요.
1: 문을 걸리고 이러면 안 되죠.
0: 그러면 야, 이거 그냥 밖에 세워놓자. 그렇죠. 이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1: 중요한 것도 아닌데.
0: 그럼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 병사들만 낭패잖아요. 그렇죠. 언제 나가야 돼? 완전 낭패잖아요.
1: 예,
0: 그렇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문으로 딱 봐도 아 이건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크기가 딱 돼야지 좋은 거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러면 융폭 6m면 적합하냐.
1: 괜찮습니까?
0: 이거는 사실은 트로이 실제 성 유적 같은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성문 폭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나름대로 좀 특정을 할 수가 있으면 완벽 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큰 성의 성문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만드는 걸 보편적으로 생각하느냐를 그냥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성문인 남대문의 폭을 좀 사용을 해본다면 남대문의 폭을 사용해본다면 남대문 폭이 5.5m 정도 나와요. 남대문 폭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큰 성이 있죠. 예를 들면 수원 화성이라든가 이런 성 그런 성들도 폭이 한 그 정도쯤 되거든요. 우리나라 성 유적 중에 성이 좀 크면 폭이 한 5.5m 그 정도 내외로 나와요. 그러니까 트로이 성문도 5.5m, 6m 이 정도 됐을 가능성이 저는 다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 기준이면 6m 폭 목마는 좀 빡빡한데요.
0: 빡빡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리스의 병사들이 우리 원래 편하게 타고 다니는 우리 배 정도 크기로 만들면 빡빡하게 걸릴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작게 만들자. 그러면 큰 무리 없이 만들 수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로이의 성비 보편적인 성문을 통과할 정도의 그리스 군함 크기로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높이를 추정을 해야 되겠죠. 폭이 대충 6m보다 조금 낮은 한 5.5m, 5m 이 정도 폭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높이를 추정해봐야 되잖아요.
1: 높이로 봐야죠.
0: 근데 높이는 일단 그

0: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예, 예. 일단은 이게 목마라고 했으니까 말 모양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말 모양을 갖춘다라고 지정을 생각을 했을 때 예. 말의 크기와 비율을 맞춰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야지 말처럼 보이겠죠, 그죠?
1: 그럼요.
0: 그러면 당시의 말의 키는 폭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었겠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말이 보통 다리가 길고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네.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1: 한 네다섯 배 될 것 같은데.
0: 폭에 비해서 높이는 한 3.5배 정도 뭐 이 정도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1: 그러니까 만약에 5.5m로 네,
0: 폭에 5.5m 정도 된다라고 예. 하면 예. 높이가 20m가 좀 안 되는 정도가 나옵니다.
1: 야,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거.
0: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그래서 그러면 20m가 성벽 높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높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 트로이 목마는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있기보다는 약간 풀 뜯는 형태의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왜냐면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선물이잖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1: 우리 한수 배웠으니까
0: 그렇게 해야지 말처럼 보이면서 예.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 폭은 병사들이 좀 편안하게
1: 폭은 줄이지 않으면서
0: 폭은 병사 왜냐하면 병사들이 안 숨어 있어야 되니까
1: 그렇죠.
0: 병사들이 들어가 못 살겠다 이러면 최소한 한나절은 숨어 있어야 되는데 밤될 때까지 숨어 네. 있어야 되는데 거기 숨어 있다가 다 기절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1: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병사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되는데 네,
0: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크기 예. 높이는 20m보다는 훨씬 낮게 고개를 네. 숙인 모양으로 예. 그렇지만 다리 높이나 이런 거는 비례에 맞게 폭은 5.5m 정도 그 정도의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 만약에 길이를 진짜로 트라이림처럼 되게 길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네. 이 트리에레스 같은 경우에 고대 그리스에 사람이 많이 타면 200명까지도 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쭉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의심상이 좋잖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진짜 배보다는 조금 단축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미래에 따라서 길이도 좀 짧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200명까지는 못하고 한 100명 정도
1: 100명 탈 수 있다. 네. 그 정도면.
0: 100명에서 100명보다 좀 못 미치는 정도 그 정도로 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1: 그 정도면 심야에 기습했을 때
0: 그런 특수작전을 하기에 어느 정도 괜찮은 인원이 나온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요정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병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요 정도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1: 재밌네.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극찬한 또 K 괴물 전문가로서
0: 아, 네.
1: 예, 이 괴물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가장 궁금했습니다. 인간을 뼈채로 씹어먹는 괴물이자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키클로스 종족인데 이 괴물의 기원이 코끼리 두개골이다 이런 유명한 설이 있습니까?
0: 굉장히 많이 퍼진 이야기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게 과학계에도 꽤나 많이 되게 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1: 네. 예, 코끼리 두개골?
0: 예, 이게 이제 화석 이런 거를 발견한 열풍이 되게 많이 불었을 때 네. 지금은 없는 생물이지만 과거에 멸종된 생물 같은 게 이 나라에 어디에 언제까지 살았을까 이런 게 19세기에 뭐 찰스 다윈이 진화론 발표하고 이런 후에 되게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1: 네.
0: 유럽 각지에서 이런 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공교롭지. 원래 코끼리 하면 이제 이 유럽 사람들 보기에 아프리카의 명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깝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유럽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칠리아에서 코끼리의 이런 잔해, 유해, 화석 같은 것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코끼리 화석도 발견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이제 맘모스라고 부르던 네. 그 매머드라고 부르던 그 동물도 네. 이제 발견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어요. 와, 유럽에도 옛날에는 코끼리가 살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가 되게 크게 튀어나오는 게 코끼리의 특징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코끼리 머리뼈를 보면 정중앙에 크게 콧구멍이 뼈에도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1: 아, 콧구멍이?
0: 네,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사람 원래 뭐 모든 동물이
1: 두개골에도 네,
0: 다 콧구멍이
1: 있죠.
0: 두개골에 있죠. 예. 그런데 코끼리는 코가 크기 때문에 얼굴에 딱 뚜렷하게 정중앙에 콧구멍 나가 있는 자국 그게 되게 크게 딱
1: 와,
0: 보여요.
1: 콧구멍 엄청 크네. 네,
0: 당연히 코끼리니까 코가 크죠. 예. 그래서 그게 딱 보여요. 그런데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에 비해서 코끼리는 엄니 같은 게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옆면이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코끼리 모습을 딱 떠올릴 만큼 보이지 않거든요. 길다란 코끼리의 코 부분은 뼈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건 살이기 때문에 뼈는 안 남잖아요. 옆면을 봤을 때 이게 뭔지 쫙 금방 딱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앞면을 보면 네. 중앙에 딴 부분은 뚫린 게 없고 크게 코 자국만 크게 뚫린 게 있으니까 처음에 이걸 본 옛날 사람들은 저게 눈구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눈으로 봤구나.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이 화석이 많이 발견된 시기에 유럽 사람들이 한 거죠.
1: 근데 구멍이 하나니까.
0: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외눈박이 거인 괴물을 상상한 게 아닐까라는 설이 꽤나 많이.
1: 코끼리 뼈를 보기까지 네. 보기 전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코,

0: 코끼리 콧구멍이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1: 코끼리 콧구멍이 두 개예요. 그런데 그 뼈의 구멍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0: 아, 두 개가 연결된 네, 거예요? 네, 또 코끼리 콧구멍 두 개예요?
1: 코끼리 콧구멍은 이제 두 개인데
0: 그럼 하나로 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1: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들어가는 뭐 통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0: 눈으로 봤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
1: 하나만.
0: 멋진데요.
1: 하나만.
0: 가시죠.
1: 하나만.
0: 예, 하나만. 예.
1: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거는 뭐 좀 과학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전 다른 상상도 해봅니다. 이런 퀴클롭스 같은 괴물 전설이 이 오디세이는 여러 먼 땅을 좀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요.
0: 네.
1: 다른 민족들이 믿던 낯선 어떤 신이라든가 낯선 어떤 숭배의 대상을 보고 그 소문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낯선 민족이 믿는 신이니까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런 게 외눈박이 거인의 전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 네. 거기에 되게 유명한 관광지로도 많이 사람들이 가는 광장인 오덴플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0: 어허.
1: 오덴플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0: 오딘.
1: 오딘의 광장. 오딘의 광장이라는 뜻이거든요.
0: 아, 예.
1: 근데 오딘이라는 북유럽 신화의 바이킹들이 믿던 그 신화의 신의 특징이 뭡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인다라는
0: 아,
1: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뭔가 특징적인 게 나타나는 물론 뭐 그런 북유럽의 그런 신화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나중에 중세시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섬마다 오디세우스가
1: 아니 키클럽스 이야기 너무 이제 하나만 이제 짧은 거 하나만
0: 아직 들러야 될 때가 많은데
1: 진짜
0: 짧은 거예요?
1: 네.
0: 가시죠. 예.
1: 요거는 이제 우리 오디세이 이야기 하는 분들이 오다가다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거인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니모라고 소개하는 분이 있잖아요.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다라고 해서
0: 노바디라고면서요.
1: 네,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어디 갔냐, 오디세우스 잡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뭘 누굴 아무도 잡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놓쳤다라는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해저 이만리 제가 이제 번역된 제목을 아하, 좀 제가 싫어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내용은 그래도 아름다운 소설이죠. 그런 예. 줄 베르네 SF 어떻게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 그 소설에 네모 선장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0: 잠깐만 이만리는 근데 우리가 번역한 거지?
1: 근데 원래도 리그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0: 아 그래요?
1: 예, 영어판 아, 제목으로도. 예, 그러니까 예. 조금 그렇죠.
0: 근데 어쨌든,
1: 하여튼 예. 예. 거기에 네모 선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상의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0: 네네.
1: 그것도 어떤 정체불명이라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러면 나는 아무도 아니요. 약간 이런 뜻으로 한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에서 제작됐습니다만 크게 유행한 애니메이션으로 니모를 찾아서라는 게 있잖아요.
0: 아,
1: Finding
0: 예.
1: Nemo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여기서 이 새끼 물고기 니모라는 거의 이름도 사실은 흔한 이름 없는 물고기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이름인 거죠.
0: 네. 네.
1: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왜 중요하냐면 네.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위치 중에 포인트 니모라는 위치가 있어요.
0: 포인트
1: 네모 지점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모 지점이라면 지점이 네모 모양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0: 네.
1: 그냥 딱한 위치예요.
0: 네.
1: 근데 이름상 아무것도 아닌 위치라는 곳이잖아요.
0: 어떤 지점이죠?
1: 뜻을 보면 이게 뭐냐면 진짜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하나를 정해놓은 거예요. 저 남태평양 근처에 가보면 주변에 섬도 없고 뭐도 없고 무슨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다 한복판에 아무 의미 없는 공간 진짜 전 지구상에서 가장 근처에 아무 의미 없을 만한 공간을
0: 말이야.
1: 하나를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0: 무슨 말이야.
1: 그 포인트님은 네모라 그러니까 네. 거기가 어느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냐면
0: 네. 네.
1: 그 네모 지점에서 네. 사람이 사는 곳까지 가려면 네. 배를 타고 2600km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바다 공간을 하나를 찍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왜 찍어놨을까요? 뭐 하라고?
0: 핵실험.
1: 잘 보셨네.
0: 아...
1: 그러니까 그런 류의 용도를 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건데 뭐 실제로 핵실험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요즘에는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0: 네.
1: 우주에 인공위성 같은 게 돌다가 네. 그게 이제 다 수명이 다해가지고 잘못하면 추락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0: 네. 네.
1: 그럼 추락할 때 어디로 떨어뜨려야지 제일 영향을 안 미칠까요? 그럴 때 이 네모 지점으로 인공위성을 추락시킵니다.
0: 어허.
1: 여기 네모 지점을 목표로 인공위성을 추락시키면 추락시키다가 좀 계산 실수해가지고 한 300km 옆으로 어긋나서 떨어져도 계속
0: 넉넉하죠.
1: 아무것도 없거든요.
0: 넉넉하죠. 예.
1: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꾀에도 등장했던 이 말이 지금은 안전하게 우주 쓰레기를 처분하는 곳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0: 혹시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30년 이상 해묵은 과제를 하시니까
1: 네.
0: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풍성하네요.
1: 그렇군요. 예. 예. 얼른 넘어가시죠.
0: 자, 오디세우스가 이제 로투스라는 꽃을 먹습니다. 로투스를 먹으면 가족도 있고 고향도 있게 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칼립소가 오디세우스한테 로투스를 먹이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놀란 감독이 각색을 한 부분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기억이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식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종종 이런 환각성 식물을

0: 를 경험해 봤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1: 이것도 참 제가 옛날부터 고민해봤던 주제인데 네.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줄여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줄여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로투스라는 게 나무로 나와요. 그리스 고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나무 형태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나무에 매달리는 열매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로투스 나무라고 부르던 게 그냥 말로 로투스 나무라고 부르던 게 뭐였냐면 고염나무라는 나무거든요.
0: 고염나무.
1: 네, 고염나무가 뭐냐면
0: 우리 상주의 감나무.
1: 네, 우리가 감 편할 때 말씀드렸죠.
0: 맞아, 맞아.
1: 감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지금 DNA 검사로 확인도 됐을 정도로 감을 고염나무하고 접을 붙여가지고 맞아. 합성생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감을 기르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이고 역사와 뿌리도 깊다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다. 라는 그렇죠. 말씀 드렸죠. 그죠? 예. 바로 그 고염나무입니다. 그래서 예. 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감이라는 거를 따먹는 열매로 되게 낯설게 생각했던 시절에 네. 열매 모양은 예쁘고 비슷한 그런 나무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중에 어느 하나쯤은 희한한 그런 위력을 나타내는 감도 어딘가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상상 속에서 이 로투스 나무가 탄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0: 예.
1: 조금은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의 감 같은 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소비되던 게 아니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 있는 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발견된 거예요. 아. 너무 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1: 자, 그래서 네.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0: 뭐요?
1: 저는 이거를 좀 이제 호사가들이 이것도 예로부터 오다 가다가 조금씩 얘기하던 거긴 한데 저는 이거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0: 뭘까?
1: 예. 영어로 로터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0: 모르겠는데.
1: 연꽃이란 뜻입니다. 연꽃.
0: 아, 연꽃.
1: 연꽃이란 뜻이에요. 예. 예. 근데 연꽃에 누시페린이라는 예. 그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0: 예.
1: 근데 이 누시페린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같은 그 호르몬 계통의 그런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약간 취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0: 예, 예, 예.
1: 이야기를 하면서 누시페린을 먹으면 사람의 좀 이렇게 마음이 심신이 안정이 된다. 혹은 어떻게 좀 과도하게 어떻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좀 지나치게 마음이 평안해진다. 뭐 이런 식의 속설 같은 게 좀 있는데 루시페린 말고 루시페린하고 같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아포모르핀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0: 오, 모르핀이 들어가네. 네,
1: 근데 뭐 모르핀하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냥 화학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포모르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아포모르핀하고 이 루시페린이 같이 발견되는 그런 식물로 이집트 남수련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0: 멋있다,
1: 흔히
0: 뭔가.
1: 청수련이라고 불러요. 청수련.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색 꽃이 피기 때문에 청수련. 꽃도 되게 예쁩니다.
0: 예.
1: 청수련이라는 꽃이 핍니다.
0: 예, 예, 예.
1: 이 청수련에 이런 사람의 신경에 작용할 수 있는 이상한 성분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실이고 이건 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도
0: 청수련 얘도 딱 봐도 독이 예, 있어 보인다.
1: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0: 예.
1: 이게 이집트 남수련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만큼 지중해 지역에도 이거는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0: 아, 그렇겠다.
1: 그러니까 이거는 잡할 가능성이 높죠.
0: 높죠.
1: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이 식물을 약간 의식이나 뭐 어떤 제사 이런 거를 지낼 때 되게 중시한 것 같은 기록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누시페린인지 아포모르핀인지 혹은 제3의 다른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수련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청수련 속에 들어있던 어떤 성분에 분명히 사람이 어떤 걱정거리를 잊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약 같은 성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지중해권을 돌아다니던 그리스 뱃사람들이 좀 접한 다음에 이거를 연꽃을 동음이 이어죠. 로투스라고 하니까 로투스를 수련은 연꽃하고는 현대 생물학에서는 전혀 다른 계통으로 봅니다.
0: 예.
1: 그렇긴 한데 옛날에서는 비슷하게 생겨갖고 많이 혼동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청수련, 이집트 남수련 같은 거에서 나온 어떤 이런 물질이나 어떤 의식이나 거기서 피어올린 연기나 뭐 이런 거에 사람이 취하는 거를 보고 로투스를 먹으면 기억을 잃는다. 이런 전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해보죠.
0: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시간이 얼추 다 지났는데
1: 벌써요.
0: 일단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만일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이게 명장면이죠. 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여기 CG가 아니래요. 이렇게 해서 막 만든 게 이게 실제로 인형 가지고 한 거예요.
1: 세상에.
0: 예. 영화에서는

0: 키르케가 일종의 마법 수프 같은 걸 만들어서 먹이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1: 이 이야기는 뭐 제가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만 감상으로는 제가 딱 짚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다.
0: 뭡니까?
1: 뭐냐면
0: 어떻게 돼지로 만들어?
1: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지되어 있는 해서

0: 그래서 이 성분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정말 입맛이 없어서 도저히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식욕을 돋워주는 그런 약을 개발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네. 사람의 식욕에 많은 식욕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때 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아, 예. 근데 식욕이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저는 이거의 확률을 높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원래 대마초라는 거는 마약으로 개발됐던 거가 아니잖아요.
1: 아니겠죠.
0: 원래는 예. 이 삼베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됐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삼베라는 이 옷감은 원래 아시아 쪽에서 많이 하던 거예요. 아시아 쪽에서.
1: 예, 예, 예.
0: 중국, 우리나라, 뭐 예. 몽골, 중앙아시아 이런
1: 그럴 것 같아요.
0: 아시아 쪽에서 예. 많이 하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삼베로 된 뭐 뭘 해야지 옷으로 해야지 뭐 좀 어르신들한테는 멋있고 좋다 이런 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그죠? 예. 유럽에는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삼베를 쓰는 문화가 훨씬 더 좀 뒤늦 늦게 건너간 편이에요. 초창기에 그나마 발견된 게 뭐 스웨덴의 바이킹들이 뭐 이런 테피스트리 뭐 이런 거 만들 때 좀 섞어 사용한 거 이런 게 초창기고 예. 유럽에는 아시아보다 이 삼베 문화가 좀 뒤늦게 발달했어요. 자 그런데 예. 일단 여기서 일단 첫 번째
1: 예.
0: 그런데 아까 이 그리스 군단이 트로이 전쟁을 하면서 건너간 곳이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문물을 접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겠죠.
1: 이렇게 통해서
0: 헤로도토스의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네. 역사를 보면 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스키타이인들이 아시아 쪽에서 활동했던 유목 민족입니다. 스키타이인들은 희한한 삼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런 실 같은 걸 추출하는데 스키타이인들은 가끔가다 그거를 불태우는 의식을 취할 때가 있는 의식을 할 때가 있는데
1: 아, 그래요?
0: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른다 라는 이런 거를 역사책에 써놨어요.
1: 아, 불태우면서
0: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마초 그 부작용을 취한 거죠 사람이.
1: 아, 기분 좋게.
0: 네. 이거 이런 얘기 들으시고 이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마약이 퍼지고
1: 아, 당연하죠.
0: 있는 거. 이거 되게 경계하셔야 되고요. 예. 그런 게 이미 고대 그리스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거를 접하고
1: 예.
0: 이런 거를 쏘이면 예. 이게 이제 마약성 성분이니까 예.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냥 쾌락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아. 그러면서 식욕이 막 폭발하고 이러니까 예.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되게 좀 엄격하고 되게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야 돼지같이 살잖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식욕이 무엇보다 커지니까 그리고 사람이 좀 이성을 잃은 듯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야기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고대에 이 대마가 들어와가지고 그 섬유를
1: 네.
0: 유럽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사용했냐면 우리나라처럼 이 삼베 만들어가지고 옷 입는데도 물론 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1: 예.
0: 주로 그 유럽의 뭐 옛 기록 이런 데서 특히 찾아보면
1: 어디서
0: 많이 사용했냐면 요즘도 이거를 이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질이 좋아가지고
1: 예.
0: 주로 튼튼한 밧줄 만드는 데 많이 사용했어요.
1: 네.
0: 대마를 밧줄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튼튼한 밧줄, 특히 이런 대마 밧줄 어디서 많이 쓰겠습니까?
1: 배에서
0: 뭐 노를 아니까 닻을 올리고 그렇지, 뭐 그렇지. 도치를 올리고 이런 거 할 때 밧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뱃사람들이 대마로 만든 그거를 밧줄을 위해서 먼저 접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쫄쫄 굶었으니까 그걸 씹어 먹었나 보다.
0: 뭐 그랬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보죠.
1: 예. 아 오늘 곽재식 작가의 어떤 수건과도 같았던 컨텐츠를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디세이의 과학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우리가 아주 아주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 중에 오디세이아에서 유래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떠날 적에 자신의 집안과 또 아들 텔레마코스를 가까운 친구에게 부탁하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이 멘토르. 오늘 우리가 흔하게 쓰는 멘토가 이 친구의 이름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이번에 영화에서도 이제 뭐 큰 존재감은 없지만 텔레마코스 옆에서 멘토르가 같이 다니는 장면이 많거든요. 영화 앞으로 보실 분들은 참고해서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0: CBS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등의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 100%, 채권자 75.9%, 주주 100%가 찬성해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빚을 갚으면 회생 절차가 종료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 경영진은 빚을 신속히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에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은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트 노조는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한국 정부가 파견한 해외 긴급구호대 KDRT가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수색을 위한 수경지로 갔습니다. 이규호 KDRT 대장은 오늘 바타르에 가기로 했다며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과 한국국제협력단이 수경지로 안전하다고 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0: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한 KDRT는 수경지를 답사한 뒤 이르면 오는 3일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서범수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재심 청구 계획을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현직경찰 중간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전북경찰서는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려다 적발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불법 촬영에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수고도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불송치됐지만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돼 감찰이 진행됐습니다. 전북경찰은 A경감 외에도 유치장 감시를 소홀히 해 10대 피의자가 도주하게 둔 남원경찰서 소속 경감 2명도 A경감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해경이 야간 수색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6.6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꿈은 남의 걸 베껴도 됩니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꿈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나은 더 나은 공방 대표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3년간 회사의 모든 것을 바친 결과는 수술 그리고 정신과 상담이었습니다. 퇴사만 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 소식에 더 우울하고 무기력해졌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고 내가 뭘 원했고 내 꿈은 뭐였는지 다 잃어버렸던 고나은 씨가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MG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0: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글씨 쓰는 캘리그라피 공방, 더 나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고나은입니다. 저는 93년생 엄마고요. 또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게 된 초보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해서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회사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부담을 이겨내려고 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사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마치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또 그게 내 삶의 전부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첫 회사, 내 커리어 이런 것들을 사랑했고 또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새벽 3, 4시까지 제가 자처해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른 새벽에 퇴근하고 다시 제가 출근하기가 어려워서 대표님의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다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에 온몸을 던졌는데요. 결과로는 몸도 상하고 또 마음도 상하고 말았습니다. 회사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나서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또 심리상담센터에 다니면서 마음까지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사랑하는 만큼 회사는 저를 사랑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짝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희 경우에도 그랬는데요. 저의 짝사랑도 새드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퇴사를 할 때 제가 선물로 노수저 두 쌍을 받았습니다. 그 노숟가락을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아, 그게 마치 내가 온 힘을 다했던 지난 3년 그리고 마치 나의 가치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슬프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후회 없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미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제 삶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이제 남는 시간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임신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코로나가 정말 심하게 있었던 시기여서 저는 점점 더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고

또 몸도 마음도 이전보다 더 많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만 징징거리고 또 매달리고 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기쯤에 남편도 부서를 바꾸게 돼서 이제 야근이 잦아져서 우울해진 저를 남편도 저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평생을 같이 살 남편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우울했고 자존감도 낮았고 또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여기 살아있다 라는 마지막 의미까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하고 밥을 먹으면서 아 내가 밥만 축내서 미안해 하고 갑자기 우는 바람에 남편을 당황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뭘 하고 싶었고 어떤 꿈을 꿨는지 모두 잃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런 시기에 저희 도련님께서 작가 플랫폼에 연재를 했던 원고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펀딩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펀딩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작가 활동도 하시고 또 출판사도 세워서 차기 활동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건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처럼 나도 따라 해볼까? 왜냐하면 저도 오랫도록 글쓰기를 배워왔고요. 늘 글을 써왔던 터라 원고를 쓴다는 게 그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전 경험을 바탕으로 써둔 70페이지짜리 원고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에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언젠가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꿈이 마치 지금이 타이밍이야 이러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먼저 작가 플랫폼에 작가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주제로 해서 글 3개를 얼른 써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누가 봐주던 봐주지 않던 글을 쓰는 동안에는 행복했습니다. 책 원고도 같이 준비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무기력했던 나를 견디는 거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고 그 고민마저 행복하더라고요. 곧 내 책이 세상에 나올 거다 하는 생각에 출산도 전혀 어렵지가 않았고요. 또 조리원에서도 즐겁게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일했기 때문일까요? 제 책은 펀딩 목표를 300% 이상 달성했습니다. 출판에 도움을 받은 것 빼고는 회사를 나온 이후로 처음 제 힘으로 벌어본 돈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남편 생일에 스마트워치도 사줬는데요.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성과를 내고 나니까 저의 우울감도 많이 덜어지고 뭔가 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몸도 많이 회복이 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취미로 오랫동안 했던 캘리그라피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서예랑 비슷하긴 한데 서예보다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서 예전부터 즐기던 취미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공방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공방의 분위기와 선생님이 참 좋았어요. 힘든 이야기를 해도 언니처럼 잘 받아주시고 또 대화를 하다가 제가 너무 자책하거나 혹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잘 이끌어주시더라고요. 캘리그라피도 너무너무 잘 알려주셨고요. 그분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공방을 운영하시고 또 캘리그라피 디자인을 활용해서 수제 탯줄 도장도 만드시는데 디자인이 좋고 독특해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러웠던 건 공방에는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때로는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 공방의 대표님을 닮고 싶다. 그분의 꿈을 나도 베끼고 싶다. 나도 공방을 차려야겠다. 캘리그라피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는 수업이나 모임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글쓰기 수업 혹은 독서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면 좋은 이야기를 담백하게 전하는 것이 목표다. 언젠가는 이야기 공방을 차려서 좋은 사람들과 책 읽고 글 쓰면서 일하고 싶다 라고 하곤 했습니다. 그 꿈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져서 글 쓰고 글씨 쓰는 더 나은 공방 대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빠르게 공방을 창업할 수 있었던 건 물론 제가 자격증을 따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두고 하기도 했지만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 패키지라는 창업지원 프로젝트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케팅, 제품개발,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받아서 생각보다 빨리 공방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 사업까지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창업 수업을 받으면서 저한테 부족했던 지식과 또 이미 성공한 사장님들의 노하우까지 알 수 있어서 공방을 세팅하는 것도 많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공방 인테리어부터 사소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도와주셨던 멘토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여쭤보면서 사업이 더 속도가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면서는 캘리그라피만을 활용하기보다 다른 공예를 접목해서 확장성도 있고 또 우리 공방만이 할 수 있는 특색을 살려서 고객분들께 더 만족스러운 제품을 제작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레진 아트와 알코올 잉크 아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이런 아트도 너무 재밌고 또 이걸 어떻게 캘리그라피 제품이랑 접목시켜 나갈지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꽃을 넣은 레진아트 액자에 캘리그라피 넣어서 드리는 더 나은 공방의 시그니처 상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잉크 아트를 이용한 상품들도 어떻게 캘리그라피를 접목할지 기획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꿈이 또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미국으로 공예를 배우러 유학 가는 것입니다. 공예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기술이나 제품들 그리고 또 이 공예가 더 발달된 곳에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꿈은 또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미국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트를 경험하고 공부했던 경험을 가지신 저희 아트 선생님으로부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누군가는 남을 따라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꿈만은 따라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꾸는 꿈을 제가 꾸면 안 되나요? 남들이 이뤄놓은 것을 모델로 해서 저도 그 꿈을 현실로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 마음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꿈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저는 마음 깊은 곳에 누구나 간직한 열망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망이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나의 꿈으로 다시 나타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인생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안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고 또 누군가를 동기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에게 연락이 오는 친구들은 저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해요. 친구 중에 아기 둘을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멀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아기들 좀 키워놓고 나면 뭔가 하고 싶다고 너처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꿈이 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 가끔 제 삶이 또 제가 꾸는 꿈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이상을 바라며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꿈을 키운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집니다. 꿈이 주는 희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저는 항상 다이어리를 쓰라고 말합니다. 꿈을 목표로 삼고 연간, 월간, 일간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나누고 매일매일 그 할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보자고 합니다. 꿈은 꾸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행동이 있어야 하니까요. 꿈을 이루는 것에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한 명이라도

너더 함께 하고 싶은 게 저의 진심입니다. 꿈이 많은 사람은 미안한 일도 많습니다. 퇴근에서도 주말에도 육아를 한 시도 넣을 수 없는 남편에게, 그리고 늦은 저녁 시간까지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또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 있는 아이를 싫은 기색 없이 잘 돌봐주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께도 참 미안하고 가끔은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부모를 보고 자란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제 아이 또한 저처럼 늘 꿈을 키우면서 자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보고 베낄 꿈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의 또 다른 꿈입니다. 여러분, 꿈은 거창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만의 독특한 꿈을 창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또 꿈은 베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가장 마음 가는 꿈을 한번 베껴보세요. 그 베낀 꿈이 당신께 큰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0: 세바 씨, 오늘은 꿈은 남의 걸 베껴도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꿈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나은 더 나은 공방 대표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아바가 부른 I have a dream, 무디 블루스의 For My Lady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인내로 성공한 자영업자, 공명배 공쌤 뮤직 원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공명배 씨는 29살에 뒤늦게 음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음악으로 먹고 살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명 스타 아티스트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음악으로 타인을 행복하게 하려는 공명배 원장이 밝히는 아티스트의 자영업 자립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반갑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악으로 돈 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29살에 막연하게 음악을 하고 싶어 늦은 나이에 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었고 좋아하는 일이라서 누가 말려도 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직원들과 200명이 넘는 수강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음악을 가르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 후배들이 음악을 한다고 하면 사실 뜯어 말리고 싶기는 합니다. 제가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안 됩니다. 부모님들, 안 돼요. 뜯어 말려도 음악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안 말려질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또 지금도 음악을 꿈꾸고 직업으로 돈 벌고 싶은 저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악으로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반짝이는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며 음악을 하려면 쉽게 불행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상위 1% 연예인은 아니지만 지금 매우 매우 행복합니다. 매일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통해 즐겁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고2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2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입시가 아니고서는 기타를 또 다른 악기를 배우러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곧 대학도 가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 아이는 사춘기가 너무너무 심하게 와서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만 하면서 집에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학원에 와서 드럼과 기타를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음악이면 좋겠지만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은 미술이었습니다. 좀 아쉬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기타와 드럼은 그만두었지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내가 좋아하는 일의 의미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저희 학원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나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습니다. 80% 이상의 학생들이 그만두고 2020년 11월 학원 업종에 대하여 집합 금지가 실행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알바를 해야 하나? 학원을 접어야 하나?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자영업은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기다리며 교재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며 좋아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버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제 자신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한 희망 리턴 패키지 e-commerce라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는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어졌고 온라인 마케팅도 현재 진행형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통해 내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학원의 재무나 내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꿈꾸는 것은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와서 음악을 배우고 교육과나 또 음악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인 학교가 아니라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기 위해, 아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며 매일 성장할 수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살아가며 이런 과정을 저의 피부로 그리고 몸으로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음악한다고 하면 말리지 마시고 지지해 주세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기에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꿈은 남의 걸 베껴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꿈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나은 더나은 공방 대표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인내로 성공한 자영업자, 공명배 공셉뮤직 원장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김목경이 부른 거봐 기타 치지 말랬잖아, 김수철의 두 보조개, 이적 김동률이 결성한 그룹이죠.

카니발이 부른 거위의 꿈 라이브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해경이 야간 수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모두 19척의 함정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경은 사고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 29분쯤 부산 선적 286톤급 예인선 A호가 56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전복돼 약 2시간 만에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의 선원이 승선 중이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 100%, 채권자 75.9%, 주주 100%가 찬성해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계획안에 따라 홈플러스가 빚을 갚으면 회생 절차가 종료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은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트 노조는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한국 정부가 파견한 해외 긴급구호대 KDRT가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수색을 위한 수경지로 갔습니다. KDRT의 베이스캠프가 될 바타르는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사고 발생지로부터 7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규호 KDRT 대장은 소방구조대원으로 이루어진 10명의 인원이 먼저 바타르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구조대원들은 오늘부터 KDRT에 합류해 함께 수색 구조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두고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간 협의를 통해 오는 15일 2

0: 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6일 진행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낙마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과 이른바 전전세 방식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처남은 도곡동 아파트 소유주와 약 15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 5천만 원의 전전세를 줬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과거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에 살면서 전세 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김 후보자는 보증금을 일부만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기존 수사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검경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넘겨받아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8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휴식 같은 라디오.
2: Oh, the good life.
1: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3: the ideal.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외로운 입양아에서 든든한 입양 부모로 카일 윌슨 선교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어요? 뭐 통역 일도 하고 그러셨어요?
2: 저희가 이제 그래도 영어를 하고 하니까 네. 시골교회에서 한국말도 조금 한다고 해서 네. 저희 목사님이 동시 통역을 예. 시키셨고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뭐 구글에 넣고 바로 되는 없죠. 시절이 아니라 네. 사전을 열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켜줬는지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말도 예. 잘 모르고 하지만 정말 사전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원본을 보내주시면은 한 12시간 이상은 원본을 보고 한 단어 한 단어 사전에서 찾으면서 써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 저희 부부 싸움 하는 거 아시는지 그 말씀 하나 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통역하러 들어가면은. 통영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통영하는데 Yes, God, you are alive! 하고 목사님은 조용히 설거는데 네, 네. 울면서 그냥 집회를 하니까 듣는 네. 분들이 민감하시고 싶은지 근데 제가 통역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고

0: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너는 새 피조물이다. 선택받은 자다. 이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정말 막 부흥, 저는 통역하는데 저 혼자 부흥회를 뒤에서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역하면서 네. 하나님 나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로 네.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0: 네.
1: 아유 참. 아니 또 우리 성교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나의 그 많던 상처가 네. 나의 사명이 됐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0: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 멘토였던 김영 목사님께서
1: 네.
0: 물으셨어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이병이 안 되고 그 불안한 생활을 안 했으면은
1: 네.
0: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처럼 되는 사람
1: 네.
0: 이렇게 근데 요셉의 생활을 보니까 엄청난 불안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요 선교지 이런 데 가서 가난한 사람들 정말 길가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보았을 때 보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정말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같이 막 사는 사람 그냥 대놓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상처 있는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근데 그런 시골에서 2세들 학생들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1세들이 모르는 2세들의 고아 같은 마음 정말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미국의 문화니까 아빠랑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베케이션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나 상처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참 내가 겪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애들이.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공대 나와서 좀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지만 중간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니까 저도 모르게 아내를 만나서 조금 이제는 잘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제가 있었던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네.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중학생들이 6학년이에요.
1: 네.
0: 근데 멕시코 애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반에.
1: 예.
0: 근데 한 아이가 막 매일 화장하고 오는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근데 숙제를 안 해요.
1: 예.
0: 제발 얘가 예센이야. 제발 숙제만 해오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왔어요.
1: 네.
0: 근데 미국에는 그런 가난 학교에 경찰이 있어요. 네. 경찰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민된 멕시칸 그 부모님들이 이제 투타임을 일해서 얘는 혼자 집에 있는데 멕시칸 갱들이 얘를 창녀로 12살짜리 얘를 줄 서서 그래서 호텔에서 잡혀서 일단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참 저도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시 잊어버리게 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줬구나. 정말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도 그냥 그때부터 애들 안아주는 사역만 어떻게 그런 아이한테 숙제해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바깥에 애들 끌어놓고 그냥 애들 안아주고 그냥 사랑한다 라는 말로 이렇게 해서 정말 저의 아픔이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2: 아니 그런 하나님 목소리 들으면 저는 도망갈 것 같은데, 아 저한테 이런 일 하시냐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순순히 순종하셨나 봐요.
0: 순종하는 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네. 참 아쉽게도 은혜를

0: 크게 받은 사람이 더 이렇게 저는 정말 죽은 사람이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아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정말 성령이 보내서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넘칠 때, 그러니까 성령에 한번 바람이 불면은요. 예. 저는 아쉽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정말 저는 부러워요. 하나님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부러운데 왜 저처럼 정말 극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보다 더 기쁘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됐다는 그런 기쁨. 그래서 참 그때 순종이 그때는 조금 쉬웠을 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랑 기도를 하고 내려놓고 하나니까 지금 이만큼 기쁜 것이 없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저도 고부장에서 살아보니까요. 예.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큰 집에서 살아보니까요. 예. 청소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잔디 깎는데 아무리 타고 맞아요. 다니는 거 타도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처음에는 타고 다니는 거 정말 이쁘고 네. 멋있었는데요. 네. 한 몇 번 하니까
1: 힘들죠.
0: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 정말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 아내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전 옛날에 선교사 되자고 처음 만나면서 했던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 이제 다리 피고 살까 했는데 다시 저를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 그래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우리 차라리 오늘 우리 아내가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1: 저희도 아까서부터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처음부터 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0: 정말 맞습니다.
1: 그 딸 지금 이제 많이 컸겠네요. 잘 자랐어요? 네,
0: 지금 26.
1: 어떻게 지내요?
0: 사실 18세 때까지 네. 무지 어려웠어요. 애가 처음에 우리 집에 와서는 13살인데 딱 우리를 앉혀놓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토티아도 안 먹고 쌀밥도 안 먹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자기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데 다녔으면 이미 벌써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상처가 많으니까 18세까지 아빠 엄마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뭐 정말 아줌마 선생님 뭐 목사님까지는 했어요. 그래도 네. 근데 18세 되는 날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내가 최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네, 저 아내가 이제 우리 딸한테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는 제가 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울면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정말 성민이보다 잘해주려고 하는데 얘가 반응이 없잖아. 그래도 사람은 예의로 뭐 매너가 이 정도는
2: 그렇지.
0: 반응이 있어야지 하는데 그럼. 정말 아내를 야단을 쳤어요. 제가 그때 미안하게 자기랑 나는 하나님께 입양됐잖아. 치유됐잖아. 걔는 아직 몰라. 나도 하나님 모를 때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게 이 정도 사람이 해주면은
1: 그렇죠.
0: 근데 상처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기다려줘. 네. 저는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자기가 기다려줘. 근데 18세 되는 데는 성인 카드를 받잖아요. 주민등록증 멕시코에서. 근데 이제는 우리 말 안 들어도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성인으로서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애를 불러서 제가 이제 걔를 데리고 이제 은행으로 갔어요. 칼라 이제 너는 성인이야. 이제 우리 말 안 들어도 되는 나이고 지금 떠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기에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 그리고 진짜 우리는 자녀가 됐고요. 입양이 됐잖아요. 근데

0: 생각하고 다른 거는 이병은 법적으로 정말 얘는 내 딸이에요.
1: 예.
0: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 정말 inheritance, no?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내 딸이야. 나의 재산의 반은 네 거다. 성민이하고 너 둘은 50% 50% 가질 거야. 내가 너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만 불이 생겼었어요.
1: 네.
0: 그래서 5천 불을 해서 걔가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통장을 열어서 이거는 네 재산이다. 네가 우리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너는 내 딸이니 이거는 네 거니까 내일 가도 좋아. 하지만 나는 있으면은 좋겠다. 그리고 네가 진짜 우리 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무서웠죠. 정말 저는 그거 그냥 갖고 멕시코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 예, 예.
0: 그냥 그거 갖고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처음으로 아빠 엄마 소리를 들은 거 같아요. 며칠 뒤에. 그 다음날은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예. 얘기는 안 했지만 한 3일 지나고 정말 처음으로 바빠 이 말을 들은데 예, 아빠라는 말을 들으면
1: 너무 힘들게 들으셨군요.
0: 또 마마라고 말을 들으면 아, 정말 아,
1: 에휴,
0: 뭐 그냥 얼마나 기쁜지
1: 그러게요.
0: 아, 그때부터 정말 딸이
1: 되셨군요.
0: 되고 네. 생각도 바뀐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네. 얼마나 잘하는지요. 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오. 정말 좋은 대학 가서 법대를 오. 나와서 지금 와. 로펌 다니고요.
1: 아하.
0: 풀타임 다니는데 아빠 사역 덮는다고 풀타임으로 또 대학교 기숙사 사감을 하고
1: 아하.
0: 자기가 그 대학교 35명, 40명을 다 맡아서 오. 새벽 기도하고
2: 대박.
0: 애들을 관리하고 정말 같이 이렇게
1: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 이렇게 잘 되는 간증을 네. 들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키우신 자녀들 네. 결과가 아. 너무 좋더라고요.
3: 맞아.
1: 저기 애 잘 키우고 싶잖아요. 선교하러 가세요. 하나님이 잘 키워주세요. 로펌 보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네? 우간다 괜찮지 않아요? 우간다. 아,
3: 로펌 안 가도 되는데.
1: 이번에 또 한국에 다니러 오셨는데 이렇게 한국에 이제 오랜만에 나오실 때마다 아버님 되신다고요.
0: 네. 네.
1: 아버님이 이제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0: 몇 이제 아버님이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실 7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를 하고 저도 치유받고 가정이 생겼지만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도 네. 저의 과거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이제 아버님 용서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어떻게 회복되셨어요? 하는데 목회자로 무슨 말을 할까요? 당연히 용서하고 지금은 회복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 상처가 있으니까 아버님을 보면 어떨까?
1: 네.
0: 계속 혼동은 있어요. 네. 제 자신의 삶에서 정말 다시 보면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이제 허락을 받고 그래도 아무리 해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살면서 그래도 아빠를 다시 만나면은 어떨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에서 허락받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아버님한테 손자들 한번 보여드리고 효를 한번 하고 아버님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아버님 용서했고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은 딱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목회를 하겠다 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찾아서 전화해서 이제 만나서 맛있는 삼겹살 사드리고 아버님도 이제 뭐 손자 이제 손녀 보니까 기쁘시고 해서 그때 이제 끝나면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제 이렇게 멋있게 한번 I forgive you, you know? 딱 한번 말 던지고 가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와요.
1: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유, 이제 또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세요?
0: 네, 내일 돌아가게 됩니다.
1: 아유, 이제 돌아가시면 또 필요한 것도 많으시고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0: 제목 좀 나눠주세요. 네.
1: 저희들 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저희 교회 정말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저희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나왔습니다. 네, 네. 정말 요번에. 근데 계속해서 그 지금 한 50명의 대학생들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하지만 계속 믿음으로 갈 수 있게. 가끔씩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하면은 저희가 보이는 것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네. Living by sight. 네, 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네.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옛날에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 맨발로 뛰어들 때 지금 이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저는 멕시코 아이들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교사님들 나올 수 있다. 네. 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믿고 저희가 갈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네. 내년에 중학교를 이제 기독교 중학교를 기독교 일단은 초등학교를 열게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정말 천주교 나라에서 쉽지 않은 그 허락을 받고 기독교 학교를 열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됐는데, 이제 중학교를 허락받고 내년에는 이제 아유. 공사도 해야 되고
0: 바쁘시겠네요.
1: 많은 기도와 정말 사랑이 네. 필요합니다.
0: 네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믿고요. 전 무엇보다 선교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오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 건강, 내가 먹을 것, 내가 먹어야 될 약들 챙기지 못하고 오직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곳에 있는 생명들 돌보느라고 내 건강 관리를 못해서 네. 병이 생겨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나오실 때마다 드릴 말씀이, 나 자신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자신도 중요한 성전이기 때문에 당신들 건강도 좀 챙겨주셨으면 네. 하는 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그곳에 선교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내 육체를 먼저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항상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수영지?
2: 저도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0: 아, 그럼 네. 선교하러 가시면.
2: 그래가지고 얘기를 막 듣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겁이 덜컥 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0: 걱정하지 마세요.
2: 내 안에 로펌 안 가면 되니까.
0: 걱정하지 마세요.
2: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저는 진짜로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멀리서 제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막연히 부모가 없는 고아와 남편 이름 과부였을까 생각해보면 다 버림받은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영혼들, 먹을 수 없는 영혼들, 그것을 돌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입양된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었지만 우리도 고아된 자이고 우리도 네. 과부된 자이고 늘 우리 외롭고 늘 어딘가에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또 조직에서도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때론 버림받고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라고 해주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린 시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따돌림과 또 울분을 가지고 살아오셨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아된 선교사님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제는 바로 그 고아된 자들을 섬길 수 있을 자리에 주셔서 이제는 받았던 사랑 베풀면서 살게 해주신 것이 지금 선교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탕하게도 사셨지만 40도가 넘는 가스불에서 볶음밥을 볶으면서 그 흘린 땀 속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그 과거들이 그 땀방울 속에 다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다 깨끗이 씻어지고 이제 깨끗한 영혼들 먹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역시 들어 사용하신 데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정말 고아와 과부를 직접 먹이는 일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하나님께 정말 크게 칭찬하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또 언제나 원망했지만 나는 과연 그에게 훌륭한 아들이었을까?

0: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 우리는 그 굶주린 자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 받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기회 가지고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1: CBS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공익광고협의회.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류와 심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음식을 배달하던 라이더가 넘어지면서 음식이 엉망이 됐음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고객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고 신문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배달 중 넘어져서 음식이 섞여옴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댓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게시자는 비 오는 날 배달을 시켰는데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왔다고 운을 떼며 그는 늦게 도착해 문을 열고 나가니 배달원이 죄송합니다. 봉투 안에 음식이 다 섞였는데 제 실수니까 돈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때 글쓴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비 오는데 배달을 시킨 우리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라면서 음식값과 더불어 세탁비를 지불하고 당신의 책임감으로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에 배달원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글쓴이는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한착해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함이라고 덧붙였고요. 글을 본 누리꾼들은 크게 감동하며 대다수는 울컥했다. 아버지가 참 멋지다. 인품에 감명받고 간다. 그런 등등의 반응을 보였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 군인이 창이나 방패를 들고 행군할 때 그 군인이 식민지 사람에게 이 방패를 이 창을 들고 옮겨달라고 하면 부탁하면 오리 2kg죠. 의무적으로 식민지 백성은 옮겨줘야 했습니다. 주님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마태복음 6장 41절에 말한 게 그 말씀이시죠. 이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오리 의무적인 어떤 거죠. 의무적인 어떠함입니다. 의무에 머물지 말고 심리, 의무 이상의 거리죠. 의무적인 것보다 더한 어떠함입니다. 그런 거 나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라고 말씀하신 거였고요. 글쓴이의 아버지는 오리를 넘어서 심리를 주님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면 좋겠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해보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손해보면 절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악다구니를 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의무 이상의 조금 넉넉함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알기는 안 돼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 노릇, 어른 노릇하며 산다는 게요.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기적인 세상, 손해보기 싫어하는 세상에서 오류보다 심리, 의무보다 의무를 조금 더 넘어선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오류보다 심리, 조금 더 의무보다 나가야 될 삶,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고요. 조금 더, 조금만 더 손해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당신의 마음까지도 편해질걸요. 고맙습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람이 살아오는 곳에는 언제나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면 항상 우리는 누구를 만날까, 또 어디서 만날까, 언제 만날까, 또 만나고 나면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줄까, 나는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만나면은 너와 나 사이에 항상 계약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만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날 때 아무나 만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결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날 때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와 내가 만나게 되면 만나는 사람 백이면 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초월적인 은혜를 만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모두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만남이 절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내가 만나기를 원하여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만나고 누군가 누구에게 만남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시작. 속죄소 위, 고, 증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건 하나님이 만나는 곳은 언약궤와 속죄소인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를 말을 하겠다, 너에게 내가 할 말을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은 결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만남이 그 만남이란 말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궤와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그냥 읽으면 매우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본문을 짧은 한 30분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자, 이 언약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이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속죄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 모두에게 속죄받은 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무엇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조각목. 같이 할까요? 조각목. 그럼 조각목이 뭐예요? 조각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길은요, 다른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요. 이게 조각목이라는 것은 시띠나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카시아과예요. 그래서 아카시아과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제목으로 못 쓰는, 어찌 보면 쓸모없는 나무요. 그냥 땔감 정도밖에는 쓸모없는 나무요. 그런데 이 쓸모없는 나무가 광야에서 자라고 있으니 제대로 물이 있나요? 그 어마어마한 풍랑, 그리고 비,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람, 그래서 한없이 상처투성이인 것이 이 조각목이에요. 근데 그 조각목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쓸모없는 존재라. 내가 대단한 것 같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만큼 공부했으면 나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아무리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가 많은 윤리 도덕을 지키며 살아왔어도 우리는 조각목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자요, 땔감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궤 상자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각목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어떻게 싸라고 그랬어요? 안과 박을 싸시래. 안과 박을 싸시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겉만 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으로 예배하고 형식으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안과 박을 싸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요? 순금으로 안과 박을 싸는 거요. 조금 더 읽겠어요. 시작.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가장자리가 있는데 이 가장자리도 조각목이 전혀 보여지지 않도록 금태로 다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힌 거야. 의의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된 거야. 쓸모없는 조각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각목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힌 자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네모 반듯한 이 궤 속에 뭘 두었어요? 증거판이야. 그러면 증거판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돌판이요. 말씀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는 본래는 조각목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요? 예수가 계신 건데 그 예수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질그릇 같은 존재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요.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내 속에 예수가 있고 그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초청하냐면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통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뭐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염려가 되나? 염려하지 마라. 내 앞에 나와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 말씀이 아버지 앞에 초청하여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언약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조각목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싶어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언약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하냐면 두 가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발을 내딛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괴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지금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게 네모진 궤가 있어요. 근데 그 궤에 안팎으로 테두리 전체까지 무엇으로 둘렀어요? 순금으로 다 둘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5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저 궤의 양쪽, 이쪽, 이쪽, 그래서 두 그 고리를 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고리에 채, 막대기를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이 막대기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두 개를 집어넣는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빼래요, 빼지 말래요? 빼지 말래, 빼지 말래. 그럼 왜 빼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이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판이 있는 거야. 말씀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거기에서 기념물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에요. 단순한 상징으로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약궤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움직여야 돼. 언제나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발을 내딛고 순종할 때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서 10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뭐 했어요? 앞서갔어요. 앞서갔어요. 앞서갔어요. 그런데 앞서 그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을 때 조금 더 끝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를 불러내시고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발을 내딛었더니 저

그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조각목 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런

0: 한번 보실래요?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지수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지금 속죄소 위에 양 날개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이 속죄소를 바라보시고 계신 것은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때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요. 이 두 날개의 전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각목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약궤로 신분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는 거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저 긴 막대기는 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기에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는 그곳을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있는 자들을 만나기로 초청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을 내디딜 때요. 말씀을 붙잡고 발을 내디딜 때요. 발을 내디딜 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렇게 속죄소로 이루고 덮어 있습니다. 이 덮어 있는 이 속죄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는데 여전히 나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양쪽 날개에 저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양 날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만나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사랑하라 하면 사랑의 발을 내딛으세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의 발을 내딛으세요. 화평하라 하면 화평의 발을 내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주십시오.

0: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람의 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라는 말은 멀어진다는 것으로 생각들지만 어쩌면 관계에서의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가까운 마음은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관계는 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다시 따뜻하게 함께하며 배워줄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숨쉴 만큼의 거리를 가져보는 것 어떨까요?

뮤지컬 모세에서 시포라와 모세의 노래 가장 좋은 길 전대현 조찬미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는 시간도 참 좋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겠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찬양 함께 하면서 이 길을 서로를 축복하며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임동준님, 창수님 와주셨고 똥찌에님 일찍 오셨어요. 송미영 집사님 오늘도 헌신 감사합니다. 막내 승현이와 집 앞 벤치에서 가을바람 느끼면서 계신가 봐요. 김숙희님, 주원님, 송동욱님, 지금 이 순간님, 정현우님도 와주셨고요. 푸하님, 가을바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밤 기온이 선선해졌어요. 이경은님, 원성남님도 와주셨고 하얀고래님, 축복받은 희정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가을 날씨가 온 것 같다고 정승한님도 써주셨어요. 여주왕자님 어서 오세요. 블루딱딱우리님, 오케이 윈민하하님, 예수애님까지 이름 불러드리고 자 오늘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이렇게 티내면서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멀리 있지만 이렇게 크게 손 흔들어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노라. 손영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으셨고요. 앞서 시와 그림 사랑하는 이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출석체크를 조금 깜짝 출석체크를 했더니 살짝 늦으신 그림자님, 아이쿠 하늘바다님, 저 처음 출석하는데 한 발 늦었네요. 출석 부르시는 거 알았으면 서두를걸. 아니요 아니요, 출석 평소에는 안 부릅니다. 가끔 출석체크하다 보면 1등인가요 2등인가요 이거가 제가 다들 너무 부담감을 가지시나 싶어서 계속 부르지 않다가, 오늘은 요즘 코너를 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름 불러드리는 것보다 너무 바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너무 귀한 코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깜짝 출석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늘바다님 오신 김에 또 처음 출석 체크이기도 하시고 해서 어떤 곡으로 좀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희수일의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하늘과 바다가 다 들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가사가 되게 뭉클하거든요. 오늘은 하늘바다님 오신 김에 희수일에 기록할 수 없는 사랑도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바닷길이라는 곡을 조금 전 첫 곡으로 가장 좋은 길을 전해드렸잖아요. 뮤지컬 모세의 OST 중에 한 곡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곡을 들으니 그러면 갑자기 안찬영 밴드의 바닷길이 생각나네요. 이 곡 듣고 싶어요 하셔서 참 좋은 선곡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할게요. 자, 찬양 또 중보기도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곡도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내일 오전 9시 반에 유방암 수술하신다고 기도 제목 써주셨는데 우리 함께 할게요. 그리고 날마다 기적 영광님도 미국에서 문자 주셨거든요. 예상치 못한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아침 식사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이 시간 찬양 들으니 힘이 나네요. 밤새 잠이 오지 않을 때 찬송을 부르곤 하는데 오늘 이곳이 저에게는 광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광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그 광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죠. 김도현의 찬양으로 오늘 그 광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광야라는 곡이 워낙 또 다양하게 있어서 어울리는 곡으로도 잘 찾아보겠습니다.

광야 하면은 메마르고 두렵고 거대하고 왠지 그곳은 죽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나를 살리신다는 아,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아, 김도현의 그 광야로 오늘은 광야라는 곡을 신청

0: 하셨는데 다양한 광야가 있는데 오늘은 김도연 씨 음성으로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러브가 부른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찬용 밴드의 바닷길. 오, 이 곡도 장윤영 씨가 부른 곡이 워낙 유명한데 또 목소리 상점의 바닷길도 참 좋아요. 같은 곡인데 이렇게 다 느낌이 다릅니다. 안찬용 밴드가 이 곡의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인데 바닷길 오늘은 안찬용 밴드의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사에 하늘과 바다가 다 들어있다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오늘 너무 하루가 바쁘셨다고 준희빈님 오늘 이제 쉼의 시간 가지세요. 강서정미경님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 안 키고 잘 보냈어요 하셨어요. 좀 이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어휴 이제 춥네요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에어컨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아직은 약간의 무더위가 남아있어서 아직도 더워요 하신 신혜숙님도 계십니다. 근데 귓속 염증이 좀 생겨서 좀 먹먹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수연님도 앞서 그 중보기도 제목 남겨주신 여러분들 사연을 보다가 아 수연님 사연 같이 소개를 해드려도 좋았을 텐데 싶은데 살짝 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해요. 지금 7일째 슬기로운 병원 생활 하고 계시다고 협착증 수술 받고 회복 중입니다. 아직 앉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식사도 서서 해야 돼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 식구들 또 엄마를 위해서 또 병원으로 퇴근하는 딸 지수에게도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이 그립고 곧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하셨어요. 송미영 집사님 네팔 지진 현장으로 우리나라 소방관 40여 명이 네팔로 갔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 9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기를 중보기도 합니다 하셨고요. 아 오늘은 진짜 사연이 기도 사연이 굉장히 많이 도착하고 있어요. 제가 부지런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를 신청하신 이경은님 오늘은 데닐로 몬테로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리 이벨란 마다가스카르 보이스 콰이어가 함께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해외 찬송으로 두 곡 들을게요.
1: Eres precioso, Señor. Nos acercamos por la gracia de Jesucristo. Nos humillamos, Señor, en tu presencia.

계절의 변화와 함께 찬양을 들으니까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주니비님, 변하는 계절을 느끼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솜씨를 봅니다.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오늘 정말 멋진 시간 놓치지 않고 다들 잘 누리시기를 응원할게요. 제 목소리가 가을가을한가요? 너무 감사한 표현이네요. 실바람 제이님. 이제 밤 기온이 선선하고 참 좋은데 은영님 목소리와 더 잘 어울리는 가을밤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니님. 오늘 저녁 늦게 먹고 오랜만에 저녁 러닝이 아닌 산책 나왔는데 밤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를 듣고 싶어요. 써주신

신청곡 2부에서도 지금 기도 제목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2부에서도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전민희 님께서는 살며시 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곡 오늘 네이빗 구현모 씨의 음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0: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교계 뉴스입니다. 75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12월 1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증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신천지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만희 교주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합동수사본부가 재수사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추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75억 7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만희 교주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희 교주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어제와 오늘 양일간 제91회 정기총회를 갖고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연합회는 앞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음으로 세대를 넘어 생명으로란 100주년 주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개회예배 후 발대식을 통해 100주년 준비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연합회는 해외 기념교회 설립과 지역별 찬양대회 개최, 기념비 제작, 연역집 발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향한 길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6대 감독회장을 지낸 고 신경화 감독의 소천 1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억하고 사역을 계승하기 위한 다채로운 추모사업이 펼쳐집니다. 신경화 기념사업회는 내일 고인의 묘소가 있는 강화에서 신경화의 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며 18일 고인이 담임했던 아연교회에서 1주기 추모예식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27일엔 신경화 감독의 생애와 목회, 가치와 철학을 조명하는 추모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동문교회가 아랍어 성경 제작 지원 후원금 2천만 원을 대한성서공회에 전달했습니다. 동문교회의 성경 보내기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 교인들이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동문교회 장천재 목사는 앞으로도 성경이 필요한 곳에 성경을 보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지난 주말 고 김민재 사관의 3주기 추도예배와 추모회고록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민재 사관은 생전 의료선교와 미주 한인영문 개척사역에 힘썼으며 은퇴 뒤에도 외국인 유학생과 자립청년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다 지난 2023년 소천했습니다. 구세군은 조용한 실천과 인격으로 평생 가장 낮은 곳을 섬겼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약간 추억의 찬양 들으니 제가 예전에 진행했었던 프로그램들이 약간 7080, 90 이런 느낌의 추억의 찬양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다 보니까 축복송 생각 나신다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손수연의 사랑의 종소리, 워십 페스티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전해드렸는데 천등사님 또 8183님께서 신청곡 써주셨어요. 가까이 있어도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던 동생이 집으로 와서 너무 좋았던 저녁을 보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셨던 곡 함께 하셨어요. 1부에도 기도 제목, 특히 중보 기도 제목도 많이 남겨주셨죠. 2부에도 계속 이어간다 말씀드렸는데 소나비님께서 공황장애가 어제 오늘 심하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니 많이 좋아졌어요. 아플 때만 주님을 찾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딸이 되길 원합니다 하셨고 아비가일님도 비공개로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신가 봐요. 파이팅 외쳐드릴게요. 태연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요즘 일하고 있어요. 마음도 몸도 힘들지만 다시 마음 잡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5681님 가을비 내린 후에 이제는 저녁에는 창문도 닫고 선풍기도 끄고 한결 시원해진 것 같아요. 연탄주주님 CCN 캠프와 함께여서 너무 좋은데 오늘 하루는 어땠나 생각해 봅니다.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밤 신청곡. 또 예소랑 지기님께서는 8월 한 달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열심히 초대를 했어요. 9명이 초대에 응해줘서 저 2등 했답니다 하시며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방송도 듣고 사연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홍보할게요. 방송의 동역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의 통로, 축복의 열쇠에도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상현의 여호와의 밤 먼저 듣고요. 그리고 스티븐님께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파라디조 정연준 기도밖에 남겨주신 곡 준비하고요. 축복의 사람의 인내 그리고 안성경 사랑의 통로 축복의 열쇠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은 이곡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안성경 사랑의 통로 축복의 열쇠 좋은 곡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사람의 인내 파라디조 정현준의 기도밖에 또 이상현의 여호와의 밤도 신청곡으로 이어봤습니다. 박종수님께서는 필사하려고 책상에 앉으면서 출첵해요 좋았더라 친구야 진동 이 중에 오랜만에 들어볼게요. 서드베이스의 진동 준비했어요. 강찬과 박요한, 김브라이언, 이윤화, 강원구, 오은, 김소중, 정주연, 최혜진, 이다예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해도 농장님께서 찬양이 없으면 잠들지 못해요 하셨어요. 찬양이 최고의 자장가 오늘도 토닥토닥 해주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나 봅니다. 유리정은님께서는 너 어디 가든지 남겨주셨고요. 신혜숙님 신청곡 제가 주말에 이삭줍기로 종종 전해드리려고 또 빼놓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신청하신 곡 가운데 에일리 곡 많이 좋아하시니까 에일리 곡으로 들을까요? 주기도문 네, 잠시 뒤에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동부터 함께 할게요.

정말 힘이 넘치는 파워풀한 보컬 자랑스러운 우리 에일리. 에일리가 부른 The Lord Prayer 주기도문 함께 하셨어요. 운전대를 잡으시는 우리 펠리스님 또 제키리님 모두 또 이 시간에도 운전 중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오늘 그래서 끝인사는 오늘은 마침표 내

이른 물음표 모두 안전하세요 라고 인사드리며 끝곡으로는 프렌드 친구라는 제목의 이스라엘 휴튼과 뉴브리드의 라이브 앨범에서 찬양 전해드리며

0: 앞에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0: 임상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아주 오랫동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라 황금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데요. 이 황금률, 만국 공통어입니다. 근데 너무 흔해서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야말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의 보배가 더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말씀이 빛을 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강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합니다. 진이920님께서 오늘은 가을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확실히 다릅니다. 블루딱따구리님, 햇빛이 빼꼼 얼굴을 내민 날이에요. 오랜만에 비추니까 반갑고 좋으시죠. 예, 당황로 들으면서 은혜의 기쁨 만끽하자고요. 아멘입니다. 기도의 종이약 접는 집사님께서 색종이 새로 구입해서 종이약 다시 접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이제 또 기도하며 접으시겠네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여리고 신청하셨어요.

외딴 곳에 있는 가나안의 작은 성 동방의 아름다운 곳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강가에 모였네 새 지도자 여호수아 온 땅의 이곳 저곳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네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 여호수아 순종하여 두 명의 정탐꾼

매일 아침 일어나 성을 돌았네. 나팔 불고 행진하며 아마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어우 그렇지 않죠. 마침내 그 일곱째 날이 왔네. 모두 보게 될 거야. 믿을 수 없었던 그 일. 앞뒤에 무장한 군사, 가운데 제사장들 서고, 두려움 없이 손에 나팔 들고. 이제 여섯 번이나 돌았지만 성은 무너지지 않네. 그러나 일곱 번 돈 후에 백성들 소리치자

The World 말씀이 유혹을 이기네 A맨 앨범에서 들었고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여리고까지 들었습니다. 주약돌 사랑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주약돌 사랑님 그리고 우리 손녀 축복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에 태어났는데 이제 옹알이를 할 때예요. 100일이 지났거든요. 100일도 축하하고 우리 축복이의 마음과 몸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축복이는 정말 축복받은 삶입니다. 가브리엘님,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잊기 쉬운 복음의 말씀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성경 기간 동안에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목청 높여 부른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해 봅니다 하셔서 이 곡 들려드립니다. 줄라이 장혁재가 함께하는 곡인데요. 우리 축복이와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잭, 줄라이 장혁재가 함께했고요. 러비미 부른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어요. 하이디 8529님, 자동으로 시간 맞추기를 잘했다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당향로입니다. 일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데 AI로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되면 그 시간만 되면 켜지니까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옹기장이가 부릅니다.

오늘 첫 수업이 있으시대요. 가을 학기 첫 수업. 열심히 하시리라. 잘 해내시리라 믿고요. 시편 21편 주의 사랑 김영우가 부른 곡 마라나타 선삼선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플루트님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네요. 반갑고요. 홍삼명주님 이동 중에 있어서 온전히 함께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곡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위로브 앨범에서 듣습니다.

위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였습니다. 데이비드님께서 아버지 학교 형제 중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예 당양내에도 기도 제목 올리셨었죠. 노성모 형제님 위해서 함께 당양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하신 곡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6067번님이 서울 나들이 오셨는데요. 친구분들 또 만날 계획이 있는데 그중 한 친구분 남편분이 항암 치료로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고요. 그 친구분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 친구 만나면 주님을 전하고 또 그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입술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을 향한 노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친구분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 친구와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셔서 이 곡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불렀고요. 데이비드님, 노성모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10에서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두 곡이었습니다. 정구지 찌지임님께서 지난 주일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곳에서는 아프시지 말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큰일을 치르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아직은 실감도 안 나고 문득문득 아버님이 보고 싶은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거니까요. 그 아버님으로 인해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네 들려드리면서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 뵙겠습니다.

0: S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오셨고요. 4291번님께서 신청하신 곡 크게 울 수 없어 무거운 슬픔을 안고 있는 이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하신 곡 가장 좋아하신대요. Be Still My Soul. 좋은 곡은 또 좋은 처방과도 같죠. 좋은 약과 또 약과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레드 존스의 Be Still My Soul 함께 들었어요. 허유미님께서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선풍기도 안 켜고 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좀 줄였을까요? 진짜 선선해져서요. 이제 뭐 창문만 열어놔도 잘 수 있는 예, 그런 아침 저녁의 온도입니다. 회종 찬양 신청하신 곡 홍의석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공주마마님의 신청곡 성령이 오셨네 였습니다. 세 분이 공주마마님이 섬기는 교회로 새신자로 등록을 하셨다고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 이 곡은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러브유님 창문 살짝 열고 시원해진 바람 맞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정원님 목소리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반갑습니다. 러브유님. 주수아님은 이번 주까지 회사 마무리하고 퇴사해서 인수인계하는 중이고요. 많은 생각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당연하죠. 걱정도 되고 또 앞으로의 시간도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으실 텐데요.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또 활짝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지 그 기대감이 두려움 대신 걱정 대신 그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소혜라님께서 오늘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을 그런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어게인 1907 신청하셨거든요. 어게인 1907 워십팀이 부르는 어게인 1907입니다.

어게인 1907 워십팀이 부른 어게인 1907 소일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니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1907년 초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지역과 또 전국 각지로 확산이 됐는데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교계 역사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흥운동입니다. 1907년 부흥운동. 안젤리나 쫄리님께서 아까 조수아님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맞아요. 한쪽이 닫히면 또 다른 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힘내시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에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한 십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 외국으로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간 여행이었거든요. 그날은 박물관도 가고 가장 여행 그 계획한 날 중에 바쁘기도 하고 기대가 된 날이었어요. 근데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큰 건 아니었고 좀 상처가 나서 그거를 그날 치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너무 기대했던 날인데 볼 것도 많고 또 경험할 것도 많은

너무나도 생각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병원을 가야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벼르고 벼른 여행인데 이게 뭐지? 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오는데 그 병원 뒤쪽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풍경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여행을 못 가서 아쉬웠지만 더 다른 이 좋은 풍경을 보여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면서 그 말씀이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실 때 저는 그때를 떠올리곤 해요. 이 문이 닫히면 더 좋은 기회, 또 더 좋은 시간대로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자는. 네, 꼭 조수아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개구로님, 비가 그치니까 매미소리가 여름의 끝자락을 아쉬워하듯이 요란하게도 울어댑니다. 여기 춘천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시작, 그쵸? 멜리사님께서 9월 모의고사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을 붙들리라 믿으며 주의 손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듣겠습니다. 잔치공동체 주의 손이.

청주로 가면서 듣고겠다고 하신 7361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이는 오늘은 마마스 브런치 앨범에서 들었고요. 잔치 공동체 주혜손이 함께했어요. 유니스님, 이제 제법 시원해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걸어갑니다. 아멘. 숲의 향을 마음껏 누리며 당향로와 함께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서미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빈센트님, 새벽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제 방 듣고 또 본방을 이어서 들으니까 많은 사연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당향로를 가까이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나미님도 샬롬하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9665번님께서 플랜팅워십 앨범에 있는 복음 안의 자유 신청하셨어요.

주님 안에 진정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복음 안의 자유 플랜팅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추억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김형미가 부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김형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치유해 주시는 주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분,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맨 추억님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하오님도 예, 계속 듣고 계셨어요. 글 남겨주셨고요. 르호봇의 축복님께서 지난주에 검사한 거 오늘 결과 들으러 가시는 날이래요. 떨리고 걱정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조금 불안해서 오늘 가시는 길이 더 좀 떨리고 걱정도 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하겠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 결과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피노키오님도 오셨어요. 또 에이니 김미라님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 추적 검사도 이상무라고 결과지를 받았어요. 다시 6개월의 새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당양도 가족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런 소식 들으면 그냥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함께 기도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에서 화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0491 명가님께서 손주는 수족구고 따님은 손주를 돌보느라 몸살이 와서 힘들다고 합니다. 둘 다 힘들어해서 안쓰럽네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네, 명가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이순아의 치료자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이 9월 3일입니다. 방송의 날이고요. 그래서 당신을 향한 노래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생방송으로는 금요일 9월 4일에 뵙겠고요. 주신 오늘을 감사로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저는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할 찬송은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와 곡을 만든 사람은 영국의 시인이자 작곡가로 명성을 날린 헨리 어니스트 니콜입니다. 이 찬송은 청소년들에게 해외 선교의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곡으로 가사 표현이 단순하고 젊은이들의 기백이 담겨있는 진취적이고 박력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젊은이들이 태평양의 크고 작은 섬을 비롯해 인도,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 발길이 이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희망과 승리감으로 가득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이 밝아오는 광경을 직접 보는 듯한 감명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요. 아직 이 세상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 많고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이라고 해도 유명무실한 신앙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세계 만민이 영생 구원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는 찬송.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그늘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복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뵐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나란히 막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3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나태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시며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소서. 구조와 복구에 필요한 손길이 차질 없이 제때에 도착하게 하시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맡은 바 소명을 다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마음에 이기심과 증오를 없애주시고 대화와 화해를 통해 분쟁과 폭력이 멈추고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긍휼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소서. 불확실한 미래와 세상의 높은 벽으로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복된 학창 시절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어려서 배우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원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3일 목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플로즈가 부르는 찬송가 526장 듣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찬양 갈보리 산 위에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안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나무를 된서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보내셨다. 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지키지 않았다.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괴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괴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번 못하였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처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성경 낭독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전도단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손재석이 부르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어서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아침을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날씨가 안 좋을 때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땅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사방이 어두컴컴해서 오늘은 해가 안 떴나 싶지만 비행기를 타고 먹구름을 딱 통과하는 순간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태양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먹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였을 뿐이지 태양은 단 한 번도 뜨지 않고 사라졌던 적이 없었던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삶의 고통에 먹구름이 깔리면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낙심하곤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먹구름 속에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던 모습을 계속해서 봤죠. 사실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그래도 놀라운 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여기에서 성루는 성벽 위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초소를 이야기하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진 않는지 또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이 오지 않는지 살피는 곳이 바로 이 성루인데 이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에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박국은 인간의 생각과 절망이 가득한 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높은 성루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박국의 이런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박국은 단 한 번도 그 방향을 틀어본 적이 없고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시선이 바뀌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또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실 너무 뜬금없이 느껴지는 내용이죠. 이 묵시를 달려가는 사람이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크고 명백하게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확실한 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비록 너희에게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만 넘기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단 1초의 오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더디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약속임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기다림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진짜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 말씀인데요. 당시 세계를 짓밟던 바벨론의 특징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힘과 무기와 돈만 믿는 이 교만이 그들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들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온갖 더러움과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승승장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손해보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셔요. 자,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온갖 편법을 쓰고 탐욕으로 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나를 향한 신실함을 지켜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실함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뒤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참고 심판을 유예하고 계셨던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그냥 화를 내는 소리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앞에 두고 통곡할 때 쓰는 애곡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것은 원어로 두꺼운 진흙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올린 성공과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아 진흙탕 무덤 속으로 끌어내려가는 저주의 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바빌론이 잔인하게 다른 나라로 노력하고 피를 흘렸던 그 방법대로 자신들도 똑같이 노력을 당해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유예하시는 것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0: 눈치를 보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례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공의가 죽지 않았고 그러니 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두렵게 만드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신실함으로 오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서소희가 부르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글로리 남성 사중창,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여 들으면서 9월 3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75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12월 1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증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신천지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만희 교주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합동수사본부가 재수사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추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75억 7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만희 교주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그제와 어제 양일간 제91회 정기총회를 갖고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연합회는 앞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음으로 세대를 넘어 생명으로란 100주년 주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개회예배 후 발대식을 통해 100주년 준비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연합회는 해외 기념교회 설립과 지역별 찬양

상대회 개최, 기념비 제작, 연역집 발간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향한 길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6대 감독회장을 지낸 고 신경화 감독의 소천 1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억하고 사역

0: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동문교회가 아랍어 성경 제작 지원 후원금 2천만 원을 대한성서공회에 전달했습니다. 동문교회의 성경 보내기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 교인들이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동문교회 장천재 목사는 앞으로도 성경이 필요한 곳에 성경을 보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곁에 CBS 라디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했던 상담 중에서 내용이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고민을 얘기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꿈속에서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꿈을 꾸면 나오는 제 모습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늘 뭔가에 쫓기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뭔가를 획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적도 없었겠네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든지 쫓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네, 교회 다니는 교인인 적은 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깨고 나면 더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꿈의 내용 자체가 내 신앙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의 고백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기 내면의 진실을 일정 정도는 드러내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꿈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꿈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보이지를 않는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지금 내 무의식의 영역에까지는 들어와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 더욱더 의심해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요. 믿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직분도 받고 사역을 하지요. 하지만 내가 직분 받고 사역한다는 것과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존재의 어디에까지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의식과 무의식까지 뼛속까지 믿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겉만 믿고 있는 수박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꿈에 나타난 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고 확실히 꿈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어. 아니면 하나님이 내 꿈에도 안 계십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를 피상성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깊이가 없고 겉가죽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이 피상성에 맴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 피상성의 문제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내가 지금 피상적으로 믿고 있다. 겉으로는 믿는데 내 무의식까지 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마도 그는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자그마한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안전한 길 택하고 나아가서 자기 이익이 되는 길을 쫓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의 다양한 유혹에 걸려 넘어가서 마귀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사울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는 전투에 나가려 합니다. 근데 이 전투에 나가려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복받고 나가야 돼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그런데 하필 이때 제사장 사무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급한 마음에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 영적 질서를 깨버린 사울에 대해서 격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그때 기다릴 수가 없었을까요? 요한 하인리 아놀드라는 분이 쓴 생각이 당신을 괴롭힐 때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원제가 Freedom from the Simple Thought, 악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온갖 종류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는 기본이고 분노, 탐심, 욕정에서 나온 생각, 온갖 종류의 충동 등 수많은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이 생각은 강한 의지를 갖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지를 발동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더 강하게 이 악한 생각이 내게 밀려온다는 거지. 의지는 당장 이 생각을 누르는 힘을 갖는 것 같지만 이 생각은 사실 꼭 끓는 가마솥에 있는 증기와 같아서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는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약해졌을 때, 위기에 몰렸을 때, 내 삶이 지금 위태롭다고 생각될 때 이 생각에 삼켜지게 된다는 거죠. 사울이 딱 이 경우예요. 그는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꿈에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시지를 않았을 거예요. 평탄해졌어요. 그리고 이 평탄함이 아니함과 나태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울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역할을 다 해요. 왕의 역할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이런 종교 활동은 표피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의 퇴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지금 무탈하니까. 그런데 생의 위기가 닥치니까 정말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쇠락해 가기 시작해. 생각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니야. 아니에요. 네가 지금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자체가 너는 이전보다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성도는 예의 주시해 가지고 들여다봐야 돼. 성도님들이 지금 심각해지고 계신데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하죠. 무릇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 피상성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차오르는 죄된 생각이 결국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나를 삼켜서 나를 사울 같은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피상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의지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무의식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씩 징계하시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징계라고 했습니다만 NIV 성경에 보면은 퍼니시먼트로 나와 있지 않아요. 처벌이 아니에요. 디시플린, 훈련이라고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보면은 파이데이아라고 해서 훈련입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지요. 육체의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들, 회사나 인간관계에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 허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구속적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다? 파이데이아, 징계, 훈련이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주님의 징계, 파이데이아, 훈련,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고난 때문에 꾸지람 받는다고 생각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아라. 네가 지금 고난의 훈련 받는 게 뭘 뜻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있는 증거이다. 6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시듯이 채찍질하셔서 더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너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파이데이아는요 고대 그리스 교육사상의 핵심이었다 그래요. 아이, 유소년을 헬라어로 파이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유소년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전인적인 교육과 훈련의 시스템 전체를 헬라 세계에서는 파이데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가 되면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체육관에 나가서 육체를 훈련시켰어요. 수사학교에 등록시켜서 연설을 배우게 했어요.
좋은 철학자를 찾아

가서 그에게 사고와 논리를 배우게 했습니다. 친아들에게는 당연히 이 파이데이아 훈련을 시켰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를 집에서 빈둥빈둥 놀게 놔둔다?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세계에 사는 성도들은 이 8절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요. 징계 파이데이아 훈련은 다 받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신다면 그 뜻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다. 이것이 만일 네게 없으면 너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거듭났다면 너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하셔. 그래서 9절에 말씀하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 파이데이아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반문하잖아요. 내게 왜 이런 것이 찾아온 거야? 당혹스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고 훈련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너무나 명료해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 우리를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시구나. 각자의 고난에 대해서 적용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견고히 붙들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파이데이아 이 훈련에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끌고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는 파이데이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청년이 성장했을 때 스스로 더 성장하고 싶고 더 강하고 싶어서 체육관을 나가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 철학자를 찾아가서 스스로 배우며 연단했어요. 11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이 연단, 이게 헬라어로는 김나조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에 나오면 김나지움이라고 있어요. 체육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김나지움, 체육관에 나가서 자발적으로 반복해서 자기 몸을 단련을 시켰다 그래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훈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받게 하는 수동적인 훈련. 둘째는 성도 자신이 스스로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훈련 속에 자기를 밀어넣는 것. 그리고 이 훈련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하나예요.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의 열매 단순하지 않아요. 어떨 때 평강합니까? 죄 지을 때 평안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자유해졌을 때 평안해요.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의 사슬에서 노임받아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훈련이 잘 되어 있을수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훈련이 안 되어 있을수록 영적으로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밖에 하지를 못해요. 여기서 큰일, 작은 일이라는 건 목사가 되면 큰일이고 뭐 성도로 섬기면 작은 일,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따라서 내 부르심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할 때, 이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큰일꾼이에요. 훈련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을수록 악한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마음의 의와 평강이 넘칩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을수록 사울처럼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받는 고난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받는 훈련은 내 의지고 내 공로냐? 아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에 있는 양육훈련의 장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양육훈련 전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이 은총은 고행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면서 숨을 헐떡이고 한계상황을 넘어가는 그런 게 훈련 아니에요. 훈련 받으면서 교관한테 뺑뺑이 돈다고 생각해서 싫어하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 이건 훈련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다.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이다. 예배가 왜 소중하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아, 올 가을에는 내가 훈련 받아야지, 이번 가을엔 내가 나를 단련해야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기를 살포시 밀어넣겠다는 선한 결심을 하는 것이지. 역사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 학교에서 직접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도 은혜고, 교회 같은 거룩한 터전을 통해 성도를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은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밀어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근데 이 훈련의 핵심은요, 단순 반복이에요. 훈련이 재미있으면 다 봤죠. 근데 훈련은요, 단순해. 단순해서 때때로는 지루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반복돼요. 그래서 반복하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 훈련이에요. 근데 훈련이 진짜 훈련인 이유는 이것이 단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영혼까지 은혜가 들어가는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아침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 직장인 생활 하면서도 자기 전에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20분씩 30분씩 기도하고 자는 성도들이 있어요. 공예배에 나와서 늘 예배하고 금요일 밤에 어김없이 나와서 부르짖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 그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강철같이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빚어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죄는 타락한 내 본성을 따라 육신의 뿌리 깊은 습관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 뿌리 깊은 내 본성 속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자연 상태로 놔두면 저절로 죄짓는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유전자 속에 죄가 박혀 있고, 이 박혀 있는 죄는 습관을 통해서 항상 역사해요. 악한 생각이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특정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튀어나와요. 왜냐? 무의식에까지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떨쳐내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총을 믿고

반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이 은혜가 내면으로 뚫고 들어가요. 처음에는 행동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생각에까지 미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생각 속에서도 의식의 영역까지 미치고, 나중에는 무의식에까지 은혜가 역사해요. 무의식에까지 은총이 역사하고 있다. 이 사람은 본성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처럼 시험이 왔다고 해서 그 덫에 걸려들지 않고요.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왔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시험이 듭니다. 하지만 빠르게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내면에 기쁨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관건이 훈련입니다. 반복된 훈련. 쓰임받는 인생 되겠다고 열망하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쓰임받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쓰실 수가 없어요. 복음인 줄 아시고 손에 잡았더니 날이 사방이 뜯겨나가지고 마모가 되어서 뭐 하나를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쓰시냐?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을 쓰세요. 반복해서 자신을 은혜의 자리에 밀어넣어서 훈련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뻥뻥 나가 떨어지냐? 제가 보니까 죄짓지 않기를 바라는 이 의지는 강한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단련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져서 결국은 속상해하고, 주일날 오면은 죄사함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이 패턴을 반복하는 겁니다. 훈련 받으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물론 훈련 받아도 시험은 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훈련 받은 성도는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폭염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게 될 겁니다. 오는 가을에 많은 것들 결실의 계절 맞아서 결심하시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무더위에 안위해져 있는 내 자신을 살피고 예배의 자리에 나를 밀어넣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양육 훈련 코스에 우리 성도님들 한 과정 정도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항존직 될 때까지는 필수 과정이니까 열심히 듣다가 항존직 되면 안 듣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훈련을 대하는 자세가 표면적 그리스도인, 즉 직분 갖고 사역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쉽게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항존직이 되었을 때 더 신실하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내가 겉만 주님께 주홍같이 붉은 믿음 가질 뿐만 아니라 내 내면도 주님 앞에 주홍같이 붉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이 마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에 노예해서 자유롭게 되고 영적 근력이 더 강해져서 세상에 삼켜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복된 세문안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 통로로 나에게 임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표어를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세요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회 40여 년 동안을 정리해서 볼 때 하나님의 복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야 되겠군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무당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어느 날 귀인이 나타나 나를 돕는다는 그런 말들. 그 말을 듣고 이제나 저제나 그 귀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귀인인 줄 알고는 덜커덕 걸려들어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귀인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날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을까? 네.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건넜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거운 돌멩이를 유목민들, 매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거운 돌멩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멩이를 강 가운데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또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 상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텐트 밖에서 나와서 한 일은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적군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가라앉으면 도강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방법은 모릅니다. 어떻게 그 강을 배도 없이 건넜나 모릅니다. 그래서 곧 첫 올라오겠구나 예상하고 반짝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을 치고는 남자들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리고성까지는 불과 3, 4km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걸음걸이로 각자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는 한동안 일주일 열흘 나오지 않고 바깥에서는 여자들과 어린이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찬스인가? 그래서 공격해 볼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섣불리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자 남자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한데 모여서 알 수 없는 일을 밤새도록 행합니다. 유월절 잔치는 밤에 하거든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군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소욕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현재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좌절해야 하고 초조해야 되고 우왕좌왕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데 아 이상하게 여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만 성도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성도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그냥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여리고 군사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초대 교인들의 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짜 이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오히려 웃으면서 이기는 우리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살피기 위해서 전망이 좋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적군인가? 적군이라면 어떻게 겁도 없이 홀로 이쪽으로 저렇게 오는 것일까? 여호수아는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 사나이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 말에 여호수아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어떤 말씀이라도 지금까지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이 물에 찼습니다. 그 물은 점점 더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한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한 보트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구조원이 소리칩니다. 빨리 이 배를 타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저으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트는 가버렸습니다. 물은 점점 더 차올랐고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큰 나룻배가 다가왔습니다. 빨리 이 배를 타십시오. 이 배는 마지막 배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 사람은 손을 저으면서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배는 가버렸습니다. 물은 이제 완전히 지붕을 덮어버렸고 하나님은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줄사다리가 내려왔지만 그 사람은 그 사다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나운 물결에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 번이나 너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느니라.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 대장을 만난 것 같은 방식으로 도와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저와 함께하는 사람, 가족들일 수 있으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일 수 있으며 학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보내셨습니다. 돕는 배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보조나 헬퍼, 어시스턴트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제리를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명칭입니다.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자 하나님 할 때 에제르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에체르는 하나님께서만 쓰시는 지극히 거룩한 칭호를 하와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남자들이 번역했죠. 예. 그러니까 올바른 번역은 뭐냐 그러면 하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남편을 듣고 알았지?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실 건데 택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먼저 하와가 하나님,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엣제르한테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워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거역하고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현재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는 상식밖에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고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그 불합리한 명령들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신다. 예.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정확히 다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러 온 것이냐? 아니면 방해하러 온 것이냐? 두 번째 꼭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옳게 대답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지 않고 점쟁이들이 만나는 사이비 귀인들한테 그 뜯기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사탄의 편에 서 있는가. 단순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예, 부동산 거래를 하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기도합니다.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생활도 분명 하나님의 이 일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자기 이득만 챙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무슨 베드로가 교회에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최초의 인간의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듣겠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군대 대장이 될 수 있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이 명령은 모세에게 처음 내려진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발은 온갖 것을 다 밟고 다니는 더러움과 죄를 상징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한마디로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로 싸웠습니다. 머리 싸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오직 종만이 하는 천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머리에 안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머리에 안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수 어린이들에게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절대로 안수를 남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은 친히 어루만지시며 씻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죄와 더러움을 벗을 때, 목소리를 낮춰 겸손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거룩한 곳이며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들이 포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목회 40여 년 동안 갑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총사령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뭐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뭐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현재 중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너무나 기뻐하며 도와주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목회일, 전도, 봉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애써서 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언제나 주님 아래 모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성도들이 주님 아래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사람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사악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그런 사람들로 넘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언제나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0: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한 군대 대장으로 거듭나리라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운 계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피조세계 한가운데 가장 위대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과의 그 관계성이 전부입니다. 아, 이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때 이분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의 피값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이 사실 하나로 지금 이 순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 이 덕분에 오늘 이만합니다. 또한 이분은 지금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때문에 오늘 이만합니다. 자,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이 지금까지 이 땅을 이만큼 존재케 하십니다. 이분의 자녀로 삼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녀인 그 까닭이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의 간구가 멈추면 세상 끝입니다. 이분의 긍휼이 멈추시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긍휼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살아계신 은혜가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반드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은혜가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하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신 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여쭙는 게 맞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어떤 것인지 먼저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은혜가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0: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비행기를 타면 이런 안내를 듣습니다. 비상시에는 산소호흡기를 보호자가 먼저 착용한 뒤 아이에게 씌워달라는 말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살핀다는 것, 그건 이기적인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잘 잤는지, 잘 먹는지, 너무 지치진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듬어야만 내 곁의 사람들과 오래 평화롭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 오늘은 편안히 잘 잤어?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최선자님 신청하신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Marching to Zion,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메들리까지. 여행지기님, 오늘도 새벽에 교회 문 열고 본당 불 켜고 선풍기 틀고 준비하고 말씀 듣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선풍기는 안 틀어도 될 듯하네요. 그쵸, 시원해져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실내는 좀 텁텁한 기운이 있긴 하죠. 그래서 에어컨까지는 아니고요. 선풍기 틀면 쾌적하고 딱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고래님은 아유 다리를 다쳐 입원하고 계시대요. 금요일에 수술하신다고 하고요. 비공개로 오신 청취자분은 역시 편찮으셨나 봐요. 회복 휴가 잘 마치고 오늘부터 출근 복귀하신다고 합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 잘 붙드셔야죠.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그리고 문자로 받습니다.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하철 기관사의 안내 방송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승객들에게 기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좋지만 저는 한강 양 끝을 따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을 보곤 합니다.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에서 빛나는 불빛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 빛나고 있는 차량들의 불빛처럼 언제 어디서나 늘 반짝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기관사의 말처럼 운전자들은 정작 자신의 불빛은 보지 못하고 분주하게 달릴 뿐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 작은 불빛이 보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정작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진 않나요?

나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짝이는 존재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영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당신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203 쓰시는 분 듣고 싶어 하신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애청자분들이 특히 사랑하는 버전 가이더 보컬 밴드의 노래였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출근 준비하면서 미나님 방송 듣습니다. 미리내님. 사실은 이제 오늘 저는 휴일이에요. 회사를 안 나와도 되는 날. 근데 방송이 있어서 나왔지만 오늘이 9월 3일 방송의 날이라서 이제 방송국들이 휴일 체계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기분 있죠? 내가 쉬는 날이면 그냥 온 세상이 다 쉬는 것 같고 주말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일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가벼운 기분 좋습니다. 주님 햇살님 새벽 예배 드리고 걸어가는 길 아침에 더위가 한 풀 두 풀 꺾였어요. 공항 달리기님께서도 가을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 처리하려고 밖을 나와보니까 가슴에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야, 아니 제가 매해 굉장히 여러 번의 가을을 여러분과 겪었잖아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청취자들의 사연이 좀 더 시적으로 변한다는 거. 가을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공항 달리기님의 사연 첫 줄도 굉장히 인상 깊네요. 멋있습니다.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새벽기도 다녀오는데 제법 쌀쌀합니다. 너무 더워서 가을이 언제 오나 했는데 성큼성큼 오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울랄라님. 예, 여러분, 가을은 언제 오는 걸까요? 언제부터가 가을일까요? 9월 1일부터일까요? 아니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가 가을일까? 굳이 요란스럽게 단풍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 가을이구나. 이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그때가 곧 가을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쿵 와닿는 게 있을 때 그때 계절이 온 거래요. 오늘 준비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이 여러분께 쿵 가을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기 바래요.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들으면서 1부 닫겠습니다.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있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박성태의 뉴스 쇼
7: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이어 민주당의 레디팀을 자임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배응망덕하다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보수통합에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등과 만나 보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하는 보수통합의 길은 무엇인지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민아 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7: 인사청문회 폭풍 전야.
6: 네, 현재로서는 다다음 주쯤에 6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7: 네. 이 어떤 사건이냐면 시점은 2021년이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그때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6: 예.
7: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앞둔 상태였거든요. 근데 추가 서류를 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6: 예.
7: 그래서 업체 대표가 브로커를 통해서 김 후보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가 당시에 식약처장이었던 김강립 씨한테 문자를 보내게 돼요. 검찰은 이 업체 측에서 김 후보자한테 정치후원금 500만 원도 보내려고 했다 이런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2024년 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유예라는 거는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좀 경미하거나 아니면 초범이거나 이럴 때 적용을 해서,
6: 예,
7: 그 범죄 혐의가 인정은 되긴 하는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그런 처분입니다. 근데 김승원 후보자는 이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작년
6: 예.
7: 2월에 헌법 소원을 냈었거든요.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어가지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법 기술을 발휘해서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게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6: 예.
7: 이렇게

0: 탈락이 됐던 사건인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다시 끌어올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예결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특히 그제 본회의장에서 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휴대폰 화면이 찍혀가지고 보도가 돼요.
1: 예.
0: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 입장이 나오는데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서 수사를 했지만 500만 원 약속에 직접 증거도 없었고 특혜도 없었는데 이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또 이 송구하다라고 한 표현이 죄를 인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서영교 위원장은 그냥 공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어제 출근길에서 여러 본인에 대한 뭐 비례대표 겸직 문제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0: 네. 후보자라서 이게 공식 출근은 아니고 준비를 하는 그 사무실로 보통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얘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역시도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고 저의 입장을 밝히고 또 이야기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저의 어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 예,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중도사태는 없다. 이 얘기군요.
0: 네, 계속 가겠다라는 거고 정책적인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1: 예.
0: 역시 청문회까지 쭉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낸 겁니다. 그 질문 중에는 의원직 사퇴를 안 할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도 있었거든요.
1: 예.
0: 혹은 의원직이나 장관직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 그 용 후보자가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 표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1: 예.
0: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또 나왔는데 여성분들의 우려가 많으신 걸 알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에 보안수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될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전반적으로 좀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만 안 잡힌 상황이에요.
1: 예.
0: 나머지 후보자들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영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그다음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8일 아니고 1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이소영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15일이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로 예정이 돼 있고
1: 예.
0: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는 이제 조만간 날짜가 잡힐 예정입니다.
1: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아마 이제 야당에서 공세의 고삐를 하니까 협의가 아직 덜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0: 네.
1: 네, 이 부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일단 최근 계속 이슈가 된 건 관심을 끈 건 용해인 후보자였는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3: 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이거는 유죄 이미 확정되지 않는 사안인 거죠. 쉽게
1: 예.
3: 얘기하면 어쨌든지간에 이제 기소유예가 난 것인데 이게 법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유죄가 되려면은 일종의 대가 관계가 있는 청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3: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업체에서 뭔가 브로커를 소위 말하는 브로커를 통해서 이거를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쉽게 하려고 한 시도한 이런 흔적은 있는 건데 김승원
1: 예.
3: 의원이 그것을 가령 어떤 뭐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제 한 것이냐. 왜냐하면 실제로 500만 원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500만 원이 전달되는 건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1: 일단 업체 측에서는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3: 그렇죠.
1: 이건 이제 후원 한도가 다 차서 못 보냈다라고 하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이걸 받으려고 했는지 안 받으려고 했는지는 나온 건 없어요.
3: 그 약속을 하고
1: 전달은 그렇죠. 안 된 거죠.
3: 약속을 하고 보낸 건지 아니면 무슨 뭐 그냥 보낸 건지 뭐 이런 거를 뭐 증명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법의 잣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유죄 이미 이제 증명이 안 된 거죠.
1: 예.
3: 이게 이제 법의 잣대를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앞으로 법무장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직책의 어떤 적합성이나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죠.
1: 예.
3: 아 이게 어쨌든 뭐 정식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식 절차나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의 힘으로 뛰어넘게 해줬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게 왜 그랬는지를 김성환 의원은 이제 선의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1: 예.
3: 이 선의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 5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은 가지게 돼요.
1: 예.
3: 그러면 근데 그게 500만 원이 아니라면 뭐 다른 게 있나? 이게 의문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뭐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내용이 실제로 없어서 안 된 것인지 뭐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내용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 예.
3: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그게 이제 자신의 선의였고 그것을 이제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떤 국부에 어떤 유출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1: 예.
3: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등을 이제 상세하게 국민적인 어떤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1: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선의로 당시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데
3: 그렇죠.
1: 이거를 지인이 이런 게 빨리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라는 취지니까 그냥 전달했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당시 해당 약품이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는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민원이고 그러니까 선의로 한 거냐 아니면 특정인 지인의 편의를 자리를 이용해서 봐줬냐 이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0: 그 부분이 예. 아마 공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가 그 햄스터 동물 실험을 실제로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1: 예.
0: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예요.
1: 해당 업체는요.
0: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공격을 하는 게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단지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냐, 조작되는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었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소유예 처분서 요걸 좀 공개를 해라, 제출해라 뭐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기소 유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크진 않다라고 본 거고 다만 기소가 유예됐기 때문에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받진 않은 거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0: 맞습니다. 검찰의 판단만 있는 건데 검찰의 예. 판단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긴 한데 뭐 경미하다,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정도라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의 이 의혹이 나와서 분위기를 좀 물어봤는데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다시 끌어올려지긴 했는데 이미 공개된 사건이거든요.
1: 예.
0: 판결문도 나와 있고 김승원 후보자도 작년 2월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문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용혜인 후보자를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는 좀 당내에서 좀 얘기들이 많은데 좀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라는 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분류를 해보면은 그냥 후보자직을 던져야 된다.
1: 예.
0: 나는 이제 강경파들이 좀 있는 거고 비교적 온건파는 둘 중에 하나는 던져라 비례대표나 의원직 비례대표나 후보자직 중에 하나는 던져라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인데
1: 예.
0: 어제 이제 당 주류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보자라는 게 현재까지의 스탠스고 청와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좀 인상적인 표현을 전해드리면은 이해운 전 의원 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해운 왼쪽에 용혜인 이런 상황인데
1: 예.
0: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진영을 좀 포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내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청문회까지 볼 건데 다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면 지금보다
1: 예.
0: 더 나빠지면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표현을 좀 전해드리면은 버틸 수 있을 때는 국정 지지율이 50% 이상일 때는 할 수 있는 거다.
1: 예.
0: 근데 지금 30% 후반대고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30% 중반대로 가는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용혜인 의원 하나 지키겠다고 버티면은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청와대가 정확히 상황을 메타인지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
1: 예.
0: 영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 이게 논란이 커지면 예를 들어 여성 또 2030 사실은 확장하려고 했던 곳으로부터 더 비판을 받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많이 드는 게 민주당에서 그 강성우 전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예를 많이 들어요. 그때 보면은 쭉 버티다가 그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나서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내부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 정영애 전 장관은 그 친문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 쪽에서 거두해요.
1: 예.
0: 그러니까 그때 여성단체에서 나서고 친문계에서 나서니까 우리가 못 버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여기가 다 등 돌려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여성계에서도 비판하고 있고 당내 의원들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 그때가 전당대회, 1차 전당대회라고 예. 치면 정청래 대표가 되던 그때였는데 정청래 의원은 엄청 방어를 해줬어요. 막 힘내지

0: 뭐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표현들 쓰면서 방어를 해줬는데 용해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내 민주당 내 지지 세력도 없다 이런 것들도 좀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좀 비판을 많이 하는
0: 것 같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분위기죠.
1: 예, 일단 장관직과 비례대표를 겸직하겠다 이 부분이 사실 순번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를 이제 물러나게 되면 민주당 인사가 이제 비례대표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2: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다 하려고 하느냐.
1: 예.
2: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문제 제기, 요 수준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게 논쟁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용해인 후보자 관련돼서는 하루가 다르게 이제 여론이 악화되는 게 체감이 되는 상황일 거예요.
1: 예.
2: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어떤 여론 악화의 질이 이게 뭐 논란이 많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이상하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용해인 후보자와 요 용해인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1: 예.
2: 좀 이상하다. 그 기본소득당은 약간 이상한 정당이다.
1: 어떻게 이상해요?
2: 지금 뭐
1: 김민하 평론가님이 그쪽 잘 아시잖아요.
2: 아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 네. 예, 아는 걸로 경력으로 보면 예.
2: 아니 경력은 제가 네. 저 평론가.
1: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2: 그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기본소득당의 뭐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용해인 후보자와 과거부터 이제 뭐 끈끈한 관계였는데 뭐 보좌관도 하고 당의 요직에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1: 예.
2: 이게 주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이제 제기하는 안철수 의원 등이 제기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용해인 의원의 무슨 뭐 1인 뭐 이 용해인 의원이 1인 뭐 이 지도자이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1: 예.
2: 그다음에 일부 언론 보도나 이런 거는 뭐 소위 이제 뭐 비선 조직 얘기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게 이제 기사 제목을 보면 막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비선 조직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1: 예.
2: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 소속의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었으면은 민주당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또는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방어를 쭉 하면은 이게 어쨌든 여론에서는 한번 다퉈볼 만한 얘기로 갔을 수도 있는 건데
1: 예.
2: 지금 전혀 그럴 앞에 박순봉 기자님 얘기하셨듯이 전혀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거거든요.
1: 예.
2: 근데 여론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낙인 찍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1: 예.
2: 그러면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청문회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저는
1: 어려워졌다.
2: 생각합니다.
1: 어려워졌다. 근데 이제 인사청문을 하고 청문 보고서에서 부적절로 채택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지명을 안 할 임명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청와대가 앞서 박수문 기자 얘기대로 청와대가 나서서 지명 처리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 그러면 용해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을 빌리든지 여론에 이제 부담이 크다면 그래야 되는데. 어제 발표 내용 봐서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2: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예. 국회의원직 고 하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놓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사실상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태로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됐다가 그걸 내려놓든지 해야 되니까
1: 예.
2: 그런 상황 이후에 이제 의정 활동을 하기가 배경이 별다른 이런 조직적 배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1: 예.
2: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런 당의 이익을 생각하면은 용해인 후보자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2: 이 장관을 내려놓든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 예.
2: 이게 별도의 무슨 세력 대 세력 또는 당 대 당 뭐 이런 협상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면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1: 없죠.
2: 장관 후보자직을
1: 예.
2: 가지고. 그런 구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청와대가 임명하느냐 마느냐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1: 예.
2: 그때 가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이 아주 악화된 상황에서 임명 강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예. 이제 의문스럽다라는 거죠.
1: 용해인 후보자 관련해서는 과거 이제 진보정당 운동을 같이 했고 제가 앞서 이제 잘 아시냐고 물어본 건 김민하 평론가님도 이제 다른 진보정당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 다르지는 않고
1: 아, 예.
2: 사실 이제 제가 진보신당이라는 당에 이제 몸을 담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1: 예.
2: 평론가를 하기 전에
1: 예.
2: 평론가 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용해인 의원은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 당원이었습니다. 저는 간부.
1: 아 예.
2: 네. 그래서 예. 이 참 지위가 이제 지금은 예. 이제 하늘과 땅 차이지만은
1: 아유 뭐 네. 그 배치로 지위를 따질 수 없어요.
2: 그렇습니다. 네. 예, 국민이 주인이다.

0: 아, 예.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권자이기 때문에.
1: 예.
0: 근데 이제 그랬던 때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불거진 시기가 있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러한 활동에서 이제 나온 이후에 구체적인 폭로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봤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보도 뭐 비선 조직이 뭐 당시에 어쨌다라는 얘기는 사실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 예.
0: 그 당시에 온라인을 뜨겁게 요 관련해서는 달궜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좀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문화가
1: 예.
0: 계속 똑같이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그 사태였던 것이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폭로가 되면서 그 당사자라고 하는 분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랬던 사안이거든요.
1: 예.
0: 세간의 요 부분은 아마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도 그런데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운영이 됐느냐. 그건 이제
2: 알 수 없는 거고요.
0: 그때는 기본소득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사안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의문이 제기된다면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1: 예.
0: 다만 이미 이 사안이 보도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 보기에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1: 예. 앞서 이제 이상한 정당으로 비춰진다라는 게 이제 그 맥락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단 과거 진보정당 운동을 했는데 방식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용해인 후보자 논란이 되면서 자꾸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영순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1: 박순봉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3: 충원역이 1위 어행.
1: 아, 충원역이 1위 어행. 현재로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3: 네. 충원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 그러니까 쓴소리는 좋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국 전 대표 조국 혁신정책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전남 신안군 초청특강을 갔거든요. 여기서도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그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2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올 거다 이런 글을 올렸고
1: 예.
3: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도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답을 내놓은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여당에서 비판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박선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배은망덕 이런 표현을 썼고
1: 예.
3: 조계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들여가지고 비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도 썼습니다. 그래도 조국 원장은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서는 그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원래대로 돌렸잖아요. 후퇴를 했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원안으로 돌아갔었는데 예전으로 돌아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다. 세금 부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으냐 이런 예. 글을 썼습니다.
1: 민주당 내부 내용도 볼까요? 내부의 윤리감찰단 문제로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네, 이것도 그 의원의 휴대폰 화면이 찍혀가지고 논란이 된 건데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의 휴대폰이 찍힌 거죠. 뭐라고 써놨냐면 부단장을 또 다른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요. 장모하고 또 누구 한 명을요. 이렇게 써 있고
1: 예.
3: 그 뒤가 중요한데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윤리감찰단장이거든요.
1: 예.
3: 작업 들어온 듯하다. 빨리 가서 장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글을 박선원 의원한테 문자로 보냈습니다.
1: 이게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한다. 뭐 작업 들어간다. 이게 이제 윤리감찰단 내에서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거를 김기표 의원이 이제 윤리감찰단장인데 누군가 김기표 의원에게 보냈다. 이 보낸 사람은 바로 해임이 됐습니다.
3: 네. 이게 보도되니까 김민석 대표가 바로 해임 처리를 했고요. 해임 처리가 됐지만 어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임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최민희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윤리감찰단이 이거 표적감찰 안 하리라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1: 예.
3: 이성윤 최고위원도 어제 페이스북에 윤리감찰단은 어느 편에 장악돼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동지를 갈라놓느냐 뭐 이런 취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1: 예.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조국 전 대표의 최근 발언들 레드팀을 자처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레드팀 좋죠. 네.
1: 필요한 일이죠. 사실 레드팀은 어디에나.
0: 그렇죠. 그리고 뭐 빨간색이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네. 레드팀.
1: 예.
0: 근데 이제 뭐 어느 조직이든 그리고 박성태 뉴스.

0: 주조도 그렇고 예. 네. 좀 이렇게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저는 네. 어느 조직이나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성태 뉴스조에도 필요하고 예. 네. 이 정권에도 필요하고 네. 경향신문에도 필요하고 네. 많은 곳이 필요하죠.
1: 예. 일단 빨간 빨대를 꽂으시고 계속 그렇습니다. 빨간색을 얘기하고 계신데 네. 예. 본론으로 이제 해주세요.
0: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흔히 레드팀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쨌든 간에 같은 진영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1: 예.
0: 밖에 있는데 거기를 레드팀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이제 이 외부에서의 어떤 이 지적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1: 예.
0: 내부에서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시뮬레이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레드팀이잖아요.
1: 예.
0: 그럼 조국혁신당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조국혁신당은 진영 내에 있는 것인가? 요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영
1: 예.
0: 내다 우리는 같은 진영이다. 그래서 이게 조국 원장이 얘기하는 충신의 말은 이 귀에 쓴 것이다, 입에 쓴 것이다 이 얘기하고
1: 예.
0: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충신 간신론의 연장선인 거죠. 결국은 레드팀 하겠다는 얘기가.
1: 예.
0: 그래서 우리는 충신이어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1: 그래서 쓴소리를 한다.
0: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선군이 되는 길이다. 이게 뭐 임금에 비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1: 예.
0: 대통령을. 어쨌든 그런 스토리인 것이고 이 얘기는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총선이 됐든 그리고 합당 국면이 됐든 조국혁신당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 발언력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1: 예.
0: 근데 이게 레드팀이 잘 되려면은 그 진정성을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다른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 조국혁신당이 정말 어떤 그 정권의 어떤 이 좀 정권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 예.
0: 그리고 뭐가 잘 되자는 어떤 취지로 하는 비판이구나. 이거를 이제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어떤 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거나 또는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는 거죠.
1: 예.
0: 그거를 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왜 김용남 전 의원을 그 자리에 앉혔느냐. 이 사람은 우리와 싸운 사람이다. 신뢰하기가 어렵다.
1: 예.
0: 라든가 그다음에 합당 논의에 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적 의견을 표했던 특정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객 공천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일종의 정파적 이익을 주장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진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 진보 진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쓴소리를 하겠다. 그러면 레드팀의 순수함을 이해해 주겠는데 그게 아니라 진영 전체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익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라면 이 빨간색은 조금 오염됐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런 공격과 네. 오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런 노선과 이런 주장으로 가려면 메시지를 가다듬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2: 그 도대체 이제 왜 그러느냐. 민주당 의원 뭐 인사들 얘기 들으면 딱 그 반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 의원, 친명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사면도 해줬고 인사도 기용해줬고 사면해줄 때 그것도 빨리 해줬고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빠졌는데 이렇게 하느냐
1: 예. 뭐
2: 이런 반응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의아해하는 표정, 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을 뭐 민주당 인사가 하던데 사랑하니까 때린다라는 건데 이게 도저히 표면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1: 아, 민주당 인사의 말은 조국혁신당이 사랑하니까 때린다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2: 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제 이거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하는 얘기는
1: 사랑해도 때리면 안 되죠.
2: 그렇죠.
1: 예.
2: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좀 이유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그림이다. 이게 전반적인 배경으로 하나 보는 거고.
1: 예.
2: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해민 수석을 기용을 할 때. 조국 전 대표를 안 거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를 통해가지고 내가 대주주인데 나를 통해가지고 누구를 기용을 해줬다.
1: 예.
2: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기가 어려울 텐데 아마 그렇게 통로를 설정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표도 아니기도 하고요.
1: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거는 민주당 인사가 볼 때 혹시 이런 배경이 있는 것 아냐라고
2: 그렇죠.
1: 가정한다는 거죠.
2: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이유가 있다라면 이런 걸 텐데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1: 예.
2: 그럼 이제 그렇게 통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데려가는 과정들이 조국혁신당을 좀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다.
1: 지금 부분은 이제 민주당 인사의 분석인 거고요.
2: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존재감 과시. 이건 이제 지지율 연동하고 좀 지지율이 하락됐다라는 거하고 연동해서 조국 전 대표가 나서는 거다.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고요.
1: 예. 일단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우리 나를 끌어안지 않으면 계속 빨간색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0: 네. 다만 이제 조국혁 신당은 어떤 입장일지는 조금 뒤에 신장식 조국혁 신당 대표가 나오기 때문에
1: 조금 덧붙이면은 예. 앞으로 합당 논의도 해야 될 것이고 총선에서 성과도 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합당 예. 여부에 따라서 그러려면은 어쨌든 지금은 독자적인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경우든 중요합니다. 근데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하고 뭔가 차별화해야 되는데
0: 예.
1: 이 차별화를 진영 밖으로 나가는 수준까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하고 뭐 한번 겨뤄보자는 것이냐 이 예.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히 적군이 된 게 아니라 충신의 입장에서 쓴소리하는 거니까 우리의 차별화를 적군이 됐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지지자들에게 설명을 지금 하는 과정인 거죠.
0: 예.
1: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는 충신이다. 민주당에서는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조국혁 신당 신장식 대표를 만나서 방금 나왔던 주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앞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조국 전 대표가 일단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을 자임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 또 조국혁 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자광과 또 민주당과의 연대 통합을 계획하는지 이 부분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국혁 신당의 신장식 대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 신당 불사조 대표 신장식입니다.
0: 아,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 신당
6: 불사조입니다.
0: 아, 줄여서 불사조군요.
6: 예.
0: 예. 아, 불사조. 네, 이미 좋은 것 같습니다.
6: 네, 네.
0: 예. 일단 당대표 취임 축하드리고요. 선출에 축하드리고 네,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6: 네.
0: 불사조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6: 지금 저희들이 정책과 현장에 기동적으로 대응하는 이 두 측면에서
0: 예.
6: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의 기둥이 되겠다. 그리고 민생의 깃발을 들고 현장으로 가겠다라는
0: 예.
6: 기치를 세웠고요. 민생기병대를 출범해서 지금 16군데를 다녔어요.
0: 예.
6: 네, 현장을.
0: 예.
6: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그 현장을 다녔고 어제도 그 영암 대불공단 대한조선에서 발생한 그 사망사고 7월 24일 날
0: 예.
6: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유족들 만나 뵙고 그리고 나선 바로 목포의 동부시장에 가서 상인분들 뵙고
0: 예.
6: 하면서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책들을 저희들이 좀 당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0: 예.
6: 보니까 정부 여당처럼 뭐 덜컥덜컥 약속은 못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잘 안 나오면 뭉툭한 수라도 내겠다.
0: 예.
6: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제도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민생으로 그러면 무게중심이 많이 간 겁니까? 왜냐하면 이전에는 검찰개혁이 가장 큰 기치였고
6: 그렇죠.
0: 사실은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
6: 그래
0: 주로 이제 검찰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6: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차로 끝낸 거죠.
0: 예.
6: 이제 행정부의 몫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0: 예.
6: 만들어서 소위 그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들의
0: 예.
6: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행정부, 그 법무부와 행안부의 몫이 되어 있거든요.
0: 예.
6: 이 부분은 끝까지 저희들이 지켜보고 매 눈으로 지켜보고 응원하면서 뭐 어제도 기자회견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지적을 했고요.
0: 예.
6: 민생의 깃발을 들고 민생 개혁을 하겠다. 발바닥 정치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검찰 개혁에서 민생 개혁으로 예.
0: 예. 중심축이
6: 예.
0: 이동됐다.
6: 네, 그렇습니다.
0: 라고 보면 되겠고요.
6: 예.
0: 가장 큰 사실 조국혁 신당의 일단 이슈는 민주

0: 단거의 연대 또는 통합 이렇게 네, 어떻게 연대가 좀 더 넓은 개념일 수 있지만 네. 사실 통합과 또 그냥 손만 잡는 건 좀 달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얼마 전에 큰 틀에서의 연대는 무조건 찬성이다. 다만 이게 합당의 방식이 될지 어떨지는 아무것도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예. 근데 이제 연대나 통합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추상적인 말 립서비스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러면 연대와 통합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그 원칙이 뭐냐면 민생에 협력하고 개혁은 경쟁하고
0: 예.
1: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철벽같이 연대한다. 즉 윤호개인 등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0: 예.
1: 발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과 맞서 싸우는 데서는 철벽같이 연대하는 거죠.
0: 예.
1: 예, 그리고 민생은 협력한다. 그리고 개혁은 경쟁한다.
0: 예.
1: 이 원칙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연대와 통합을 얘기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또 일관되게 얘기해온 거 있어요.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왜냐? 작년 10월 달 소위 그 합당 정청래 대표 시절의 예. 합당 제안 과정에서 신뢰가 많이 훼손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0: 양당의 신뢰가.
1: 예,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통합이냐 가치와 방향이 뭐냐
0: 예.
1: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저는 이번 개각에서 뭐 개각 얘기로 잠깐 넘어갔다면 예. 이번 개각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보여준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여전히 속도전하겠다.
0: 예.
1: 그래서 본인의 구상에 맞춰서 손발이 돼서 열심히 속도전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로 경제부처 장관을 정했잖아요.
0: 장관들이
1: 행정관료 출신들에서
0: 된 게 그런 메시지라는
1: 예, 저는
0: 거죠?
1: 속도 여전한 속도전을 예.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소위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통합 김경수 지사의 등용이죠.
0: 예.
1: 그다음에 용해인 이혜민의 등용은 연대 즉 가장 우리가 뜨겁게 연대했을 때가 언제냐 대선 때였거든요.
0: 예.
1: 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던
0: 그쵸.
1: 연대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0: 예.
1: 예. 그러면 그 메시지에 맞춰서 민주당도 그걸 뒷받침해야 됩니다.
0: 예.
1: 예. 그런데 이혜민 의원을 그 수석으로 수석으로 발탁한 게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0: 예.
1: 근데 월요일 날 김용남 전 의원을 그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
0: 예.
1: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건 뭐지? 이거는 대통령의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에
0: 어긋난다.
1: 이거 어깃장 놓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김용남 전 의원을
1: 예.
0: 정책위 상임 부의장이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니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예. 서로가 상처를 보듬어야 될 시점 시간들이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께서는 그 저기 과정 이 경선 과정에서 흡수합당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0: 예.
1: 예. 그래서
0: 조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합당 돼야 된다.
1: 예. 그래서 적대적 M&A식 합당은 우린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앞으로 흡수합당이란 말은 쓰지 않겠다라고
0: 예, 예.
1: 본인도 아 이거 더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 이게 왜 이렇게 어깃장이 나지? 그다음에 그건 대통령 메시지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0: 지금 말씀을 보면 대통령 메시지는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자. 그게 이제 이혜민 수석 기용인데
1: 네네.
0: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김용남 전 의원을 중용한다? 이건 메시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1: 예, 서로 어깃장이 나는 거죠. 어깃장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합 추진단 관련해서도
0: 예.
1: 이게 단순한 그 공세가 아니라 보세요. 큰 당에서는 공세를 해도 돼요. 통합하자 통합하자. 작은 당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작년에 합당 국면에서 굉장히 내부적인 혼란과
0: 예.
1: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통합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떻게 연대하고 어떤
0: 예.
1: 원칙으로 그다음에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합 추진단 그 출범을 언론에서 알았습니다.
0: 예.
1: 그다음에 뭐 정춘생 저희 사무총장님과 이해식 의원 간에 이미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대통합 추진단장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0: 예.
1: 그런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뭐 본인은 아예 당연히 그런 게 있었겠지 하고 뭐 좋은 뜻에서 말씀을 하셨을 수도
0: 예.
1: 있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결국은 박범계 의원께서 정춘생 의원에게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하셔서 미안하다. 사실관계 확인이 잘못됐다. 이렇게 사

0: 하셨어요.
1: 지금 말씀은 그러면 민주당이 사실 뭐 일부 당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조국혁 신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의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0: 그렇지 않았으면
1: 예.
0: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신뢰회복, 그다음에 연대의 원칙과 기준. 저는 연대의 원칙과 기준은 대선 정신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뜨겁게 연대했던 그 시절, 그 시점. 그때 나왔던 게 원탁회의 선언문이거든요. 거기는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 이 문자화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개혁 같은 경우는 심지어 대선 직후에 바로 실행한다라고 하는 시점까지 정해져 있어요.
1: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예로 든건신 대표님이 예를 들어 결선투표제도랄지
0: 그렇죠.
1: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0: 정상화.
1: 이런 부분들인 거죠?
0: 그 다음에 하나가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적시돼 있습니다.
1: 그럼 민주당이 그런 건안 하고 그냥 만나는 척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0: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통합이라고 한다면 방향과 가치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가치보다 덩치를 키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덩치 키우기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분명치 않으면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남의 집 우물에서 물 몇 바가지 떠오면 그게 내 우물 됩니까? 안 되거든요. 가치보다 덩치에 집착하다 보면 남의 집 우물에서 물을 몇 바가지 떠오는 거를 내 우물 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1: 지금 가치 덩치로 얘기하시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역시 신장식 대표님이 표현이 정말 비유가 딱딱 잘 들어맞는다. 다만 김민석 대표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봐서는 덩치를 키워야 그 가치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0: 자, 그 말씀도 다수파가 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정 정당이나 또 진보 민주 진보 진영이 사실은 선거 때는 어쩌다가 다수파가 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저는 보수 우위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미 여러 그 어떻게 진보가 다수파가 될 거냐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들이 있어요. 미국의 정치학자 크리스티 앤더슨이 쓴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철이 전 정무수석이 번역을 한 책인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론이 뭐냐면 뉴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민주당 리버럴이라고 하는 미국 민주당이 다수파가 됐단 말이에요.
1: 이제 1930년대죠.
0: 1930년대. 어떻게 다수파가 됐느냐. 많은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티 앤더슨이 쭉 살펴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청년 노동자 등 정치 무관심층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위 뉴딜 연합이 만들어지고 진보가 다수파가 됐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의 우물에서 물 몇 바가지 떠온다고 해서 다수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다수는 여전히 지방선거에서는 50%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0%대 국회의원 선거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투표율을 즉 정치 무관심층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청년이나 하층 노동자들 내 삶이 뭐가 바뀌지 저 정당을 뽑는다고 해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정치 문화와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나왔고요. 남의 우물에서 물 몇 바가지 퍼오는 것으로 구조적 다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예를 들어 스윙 보터일 수도 있고요.
0: 네.
1: 한때는 민주당을 찍었다가 한때는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는 스윙 보터나 또는 이른바 중도층 또는 중립층들을 더 투표장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는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투표장에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김민석 대표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같은데요.
0: 근데
1: 거기서도 일단 뭐 우리가 보수를 다 대꾼다가 아니라 중도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은 사실은 보수 쪽 정도는 가져야 중도층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0: 근데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냐. 근데 스윙 보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20, 30대의 투표율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럼 20, 30대를 어떻게 투표장으로 끌고 들어올까는 저는 그분들의 문화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사람 한 명, 소위 청년 정치인 한두 명을 그 대표로 내세운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1: 예.
0: 저는 정면 승부, 정책으로 정면 승부해야 된다. 정책으로. 예.
1: 정책으로.
0: 예. 예를 들면 저는 두 가지 불평등이 있다고 봐요. 청년들에게. 첫 번째는 자산 불평등입니다.
1: 예.
0: 부모님의 자산이 출발선을 지나치게 많이 좌우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갈수록.
1: 예.
0: 그러면 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저희들도 구상을 지금 하고 가다듬고 있는데요.
1: 예.
0: 여기에 정면 승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 불평등입니다. 알바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1: 예.
0: 그러면 알바하는 동안에 자기 미래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0: 그럼 일주일에 하루는 알바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 불평등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1: 예. 예. 청년들의 지금 조국혁신당이 대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0: 예,
1: 그런 부분들.
0: 청년이 느끼고 있는 불평등을 정책을 통해서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지.
1: 예.
0: 뭐 그냥 뭐 상징과 좀 뭐 따라하기로 저는 그 청년들이 설득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1: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예. 보면은 또 예산안 내용을 보면은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꽤 많이 늘긴 했어요.
0: 그런데
1: 23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청년들이 얼마씩 적금을 들면 국가가 일정 부분
0: 네.
1: 매칭해서 지원해서 뭐 한 10여 년 정도 18세까지 하면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0: 네.
1: 것도 있고 사실 좀 현금 지급은 많이 늘어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0: 그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청년들이 부모의 자산이 나의 출발선 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와야 되고 그거는 이제 청년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는
1: 예.
0: 시간이 걸리는 일은 일대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소득 뭐 내년이나
1: 예.
0: 후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시간 불평등 해소로 보자. 하루는 알바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1: 예.
0: 그러면 대략 한 달에 한 36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알바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1: 예.
0: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뭐 정책이 또 나오면
0: 네네.
1: 오셔서 또 관련된 얘기를 쭉 예. 들어보도록 하고요.
0: 네.
1: 지금 이제 현안을 앞서 말씀하신 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걸 현안을 들어서 좀 얘기를
0: 네.
1: 여쭤볼게요.
0: 네.
1: 앞서 김용남 정책위 부의장 이건 엇박자다 어깃장이다.
0: 대통령의 메시지와 삼합대 아니하죠.
1: 아 삼합대 아니하다. 서로 뭐 비슷하지 아니하다가 되나요? 어쨌든
0: 예.
1: 그런데 이제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당직자 선임까지 조국혁신당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평택을 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렇다. 그러면 조국 대표를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하는 것도 조국당도 그럼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요.
0: 그 정무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1: 제가 하는 게 아니고.
0: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1: 그렇게 하니까요.
0: 민주당이 그렇게 하시면 되죠.
1: 그거는 예.
0: 대통령의 메시지, 정부 여당은 대통령 메시지를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그러라고 정부 여당이
1: 예.
0: 있는 거 아닌가요?
1: 예.
0: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아이 당은 알아서 우리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1: 네.
0: 거기에 대한 정무적 책임이나 정무적 부담은 그 당이 갖는 겁니다.
1: 예. 최근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을 네. 통해서 계속 이재명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충원은 여거이다는 표현도 나왔고요. 그리고 레드팀을 자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박선원 의원 얘기입니다. 대응망덕이다. 이거는 아마 사면을 했는데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사면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거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다의 의미를
1: 예.
0: 그러니까 조국 그 원장이
1: 예.
0: 조국 원장이 그 유죄가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했나요? 지금의 법리와 법제도 안에서는
1: 예.
0: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1: 높죠.
0: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1: 예.
0: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하고 공소 취소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보다 더 이거 빌드업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1: 예.
0: 빌드업 제대로 해서 하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1: 예.
0: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할 부분들은 공소 취소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1: 예.
0: 그걸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 진

0: 손상 규명 및 피해 회복 특별법을 냈어요. 제3의 기구 진화위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강요들에 대해서 억지로 기소해서 지금 무죄 판결 받고 있는 뭐 서해 사건, 동해 사건 등등등 무죄 결정, 무죄 판결 받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1: 예.
0: 여기에서 진상 규명을 해서 아직도 1심에 있는 것은 공소 취소. 어떤 것은 징계 받아야 될 검사들이 있다면 징계.
1: 예.
0: 어떤 것들은 자, 이거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둬야 된다는 거죠.
1: 예.
0: 그래야 다 역사적으로 교훈이 남으니까. 그런 다음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소 취소 또는 손해 배상 등등등을 해야 된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서 충분히 빌드업을 해서 가야 국민들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1: 해당 방향으로 가야 높아진다는 조언이다.
0: 예.
1: 예.
0: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1: 예.
0: 수용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무슨 그 정한수 떠놓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프레임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글쎄요. 그게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1: 물론 말로만 딱 보면 사실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어떤 프레임이나 정무적 효과를 본다면 당신이 이러고 가면 유죄야라고 하는데 그것만 더 메아리가 돼서 정무적으로는 오히려 굳이 저런 말을 왜 하지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죠.
0: 굳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거죠.
1: 예.
0: 그거를 아,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에서는 왜 우리는 이런 생각 못했지? 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런 조언이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고맙다라는 취지로
0: 뭐 고맙기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라는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은 있었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박순봉 기자께서 뭐 민주당 의원 취재에서 그 삐져서 그런다. 이혜민 의원 발탁 과정에서
1: 조국 대표한테 얘기하는
0: 전 대표한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국, 신장식, 이혜민, 청와대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1: 예.
0: 가장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거는 굉장히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누구를 패싱했다. 그래서 삐져서 그런다. 저는 굉장히 소인배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민주당 일부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0: 사실이 아니다.
1: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얼마 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났고요.
0: 네.
1: 조국혁신당은 김용범 실장만으로는 안 된다. 이어권 금융위원장도 물러나야 된다. 이건 이제 레버리지 ETF 사태 이런 부분 때문인데 청와대 전체 정부의
0: 경제라인
1: 각 부처 경제부처들의 수장 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0: 저는
1: 보십니까?
0: 저는 뭐 전원교체 뭐 이럴 필요는 없고요. 예. 책임이 있는 분들은 교체를 하는 게 맞다.
1: 그러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정도
0: 감독원장은 본인이 그 뭐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누워서 막았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저는 사실은 이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김용범 실장에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뭐 그 진행할 때 인터뷰도 해보고 하니까 소위 경세가로서의 이 면모가 있으세요. 어떻게 한 국가를 운영을 할 거냐. 근데 제가 가장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건 사회 정책이 빠져 있다. 예를 들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산업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지만 사회 갈등 사안 중 하나입니다. 자칫하면 호남이 물과 전기 용지만 그 부지만 되고 거기에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고 실제로 농민들의 농업 용수는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등등의 사회 갈등을 조정할 사회정책적 접근법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으로만 접근을 하면 실제로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메가 프로젝트, 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청와대에 사회정책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포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짧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물러나야 됩니까?
0: 그거는 대통령의 메시지, 연합, 연대와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강화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민주당과 용 의원 본인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야 된다. 기준이
1: 중요합니다. 김승원 후보자는요?
0: 뭐 김승원 후보자 글쎄요. 저는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아, 가봐야 될 것 같고.
0: 예, 예.
1: 조국혁신당은 최종 목적지는 합당이 목적지라고 해도

0: 당향 민주당과 협당입니까? 아니면 연대만 해도 괜찮습니까?
1: 조국혁신당의 최종 목적지는 28년 선거에서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하고 30년 선거에서 제5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입니다.
0: 그 방법론에서 여쭤보는 건가요?
1: 그 방법론은 여러 가지 정치 그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은 예단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대!

0: 사람이 앞장섭니다.
1: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는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협화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4: CBS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5: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 16.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

0: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번째 인터뷰는 오랜만에 유승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의원이 바라보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820조 규모의 예산안부터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또 국민의힘 내에 보수 대통합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의 코너 불협화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의원 겸직 문제부터 신양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까지 개각을 둘러싼 잡음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또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성렬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3: 1544-7575.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6: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7: 예, 오늘 2부 첫 인터뷰는 대표적인 보수 인사죠. 유승민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7: 예, 아유, 오랜만입니다.
8: 예.
7: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8: 예,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 예, 예. 유승민의 이야기가 이제 보수에 나오고 있습니다.
8: 예.
7: 아,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8: 예.
7: 사람들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8: 예.
7: 예. 일단 오세훈 전 시장과는 식사도 오세훈 시장이죠 지금.
8: 예.
7: 오세훈 시장과 식사도 하셨고 이준석 대표도 만났고 예. 제가 눈에 김기현 의원도 만났고
8: 예, 예.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예.
7: 눈에 띈 인물이
8: 예.
7: 박성민 의원입니다.
8: 예, 예.
7: 거기가 친윤의 핵심으로 불렸던
8: 그런가요?
7: 인사잖아요. 만나서 어떤 얘기하셨습니까?
8: 일단 개인적으로 예. 박성민 의원이 굉장히 소탈하고
7: 예.
8: 인간적이고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7: 예.
8: 그래서 굉장히 편했고요.
7: 그
8: 제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보수의 통합과 또 혁신
7: 네.
8: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7: 예.
8: 그래서 저는 박성민 의원 같은 분하고는 좀 앞으로 대화를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7: 예.
8: 사람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생각이 다르고 이런 건 떠나서 일단 대화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예.
7: 뭐 들리는 얘기로는 박성민 의원이 친윤의 거의 허브다.
8: 그렇습니까?
7: 그래서 많은 친윤 인사들이 박성민 의원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한다. 그런데 박성민 의원이 지금 유승민 의원과 손을 잡는 겁니까?
8: 아직 뭐 손잡기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7: 예.
8: 제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어떤 변화 그거는 사실은 저는 지금 머릿속에 야 다음 총선

0: 어떻게 이겨가지고
1: 예.
0: 이재명 정부 잘못하는 거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이제 통합하자고 주장을 하는 건데
1: 예.
0: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사람 이야기 통한다. 이 사람하고는 뭔가 당의 어떤 바람직한 변화에 대해서 예. 이야기 좀 하고 싶다.
1: 예.
0: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0: 예.
1: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박성민 의원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0: 그 정도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1: 예.
0: 예.
1: 그러면 친윤 사실은 뭐 우파의 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주류가 돼야 하는지는 맞는지 어쩐지 여러 사람 판단이 다르겠지만
0: 네.
1: 이른바 친윤 핵심들도 만났는데 이철규 의원도 만나셨습니까?
0: 아 그냥 뭐 만나서 그랬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1: 아 답이 없고요.
0: 예.
1: 장동혁 대표는요?
0: 아 장 대표는 저는 언제든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대표시고
1: 예.
0: 제일 중요한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고
1: 예.
0: 그 제가 생각하는 이 탄핵 찬반을 떠나서 탄핵 강을 건너서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장 대표 생각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예, 장 대표 생각을 들어보시나 뭐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0: 예, 제가 뭐 좀 더 공개적으로 자꾸 그런 제안을 드리기보다
1: 예.
0: 좀 더 이렇게 조용하게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을 좀 전해볼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 얘기들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현안에 대해서. 왜냐면 9월 1일 날 그제죠.
0: 예.
1: 정부에서는 821조의 예.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또 경제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상당히 확장 재정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이거는 뭐 진짜 무슨 그냥 슈퍼 예산이 아니고
1: 예.
0: 울트라 슈퍼 예산 같아요.
1: 예.
0: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700조인데 초반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조 가까이 93조 원이 늘어난
1: 예.
0: 예산이니까 팽창 예산도 이런 팽창 예산이 역대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어떤 집안이 있는데 뭐 빚도 있고
1: 예.
0: 애들 위해서 돈도 써야 되고 이런 집안이 있는데 갑자기 로또 당첨된 거예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1: 예.
0: 졸부가 됐는데
1: 예.
0: 그 돈을 내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펑펑 쓰는 그런 느낌의 예산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총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에
1: 예.
0: 821조 원 지출이고
1: 지출이고
0: 예, 총 수입이 880조 원 넘게 이제 들어와요. 내년에 예상이
1: 예.
0: 그게요. 그게 엄청나게 는 겁니다. 200조 원 넘게 수입이 늘어난 거예요.
1: 반도체 때문에
0: 그렇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그렇죠.
1: 소득세
0: 예, 근데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오면 그 집안에 빚이 있으면 빚도 좀 갚아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내년에 국가 채무는 106조 원이 늘어요. 그래서 전체 국가 부채가 1520조 원인가
1: 예.
0: 그렇게 됩니다. 1400에서 1500으로 푹 뛰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입이 200조 원 넘게 늘었는데 왜 빚도 100조 원 넘게 늘어나느냐.
1: 예.
0: 아, 빚이 최소한 동결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수입이
1: 예.
0: 그렇게 늘어나면.
1: 그
0: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아,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너무 디테일한 것 떠나서 한국은행은 지금 2개월 연속
1: 예.
0: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1: 예.
0: 2.5에서 지금 3.0까지 올라왔잖아요.
1: 예.
0: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돈줄을 쪼아서 통화량 유동성을 좀 줄이고 그건 물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 예, 물가가 너무 오를까 봐.
0: 부동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긴축적으로.
1: 예.
0: 그런데 정부는 재정에서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면 돈은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하는 거랑 정부가 재정 지출하는 거랑 돈은 똑같은 돈이란 말입니다.
1: 예.
0: 그럼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고 집값을 잡으려는 통화량을 유동성을 조절해서 하려는 그 노력이 상당히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1: 예.
0: 그리고 우리 보통 대다수 국민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고물가에다가 집값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 유동성이 늘면 그게 해결이 안 되죠.
1: 예.
0: 거기다가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 산업이죠. 그 이 좋은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더 좀 조심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 이러는데 그 안에 이제 아주 특징이
1: 예.
0: 지출이 821조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예. 이번 예산에 제가 보고 하이라이트 같아요.
1: 예.
0: 162조가 넘어요. 예. 미래 대응 기금이. 그 안에 상당 부분은 내년 지출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0: 유자금이라 그래요.
1: 100조원으로 기금을.
0: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채무는 100조원 넘게 넣는데 왜 또 여유자금을 100조원 넘게 또 따로 주머니를 차고 있느냐. 그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막 드는데 야당은 이거를
1: 100조원으로 미래대응기금 놓느니 그냥 빚을 갚아라. 그쵸? 이 얘기시군요.
0: 그런데 야당은 이거를 견제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의석이 109석밖에 안 되고요. 개혁신당 무소속 다 합쳐봐야 그 의석으로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견제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다만 이게 진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이냐. 이거는 이번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논쟁을 예산에 대해서 국가 재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1: 논리를 말로 가지고
0: 논리를 가지고 큰 논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하지만 지금 보시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0: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1: 예. 일단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한은은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재정을 풀고 엇박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제 이제 류덕현 정부의 이제 재정기획보좌관이 나오셔가지고 했을 때 제가 그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돈을 그냥 현금 살포로 하면 유동성이 늘어나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번에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미래 성장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엇박자를 볼 수 없다. 이건 신현송 총재도 사실은 비슷한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어요.
0: 좋아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진짜 성장에 성장 잠재력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뭐냐 따져봐야 되고요. 이건 디테일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성 살포. 그다음 아주 악성 포퓰리즘. 이거는 이 정부 따라갈 정부가 없습니다. 당장 장기 연체 채권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8조 넘게 하거든요.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이라는 게 결국 빚한감이라고요. 그다음에 빚한감 비율도 올리고요. 그동안 뭐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지역화폐다, 그 전부 다 현금 살포성 정책이잖아요. 그런 거 시컨 안에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이거 성장을 위한 거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막을 힘은 없어도 국민들은 알려가지고 이 정부가 국민 세금을 얼마나 방만하게 쓰고 미래를 위해서 빚을 줄인다든지 진짜 필요한 데 쓴다든지 이런 걸 안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따져봐야죠. 사실은 그게 야당의 역할이죠.
1: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0: 예, 저는 이번 예산에 진짜 큰 논쟁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일단 뭐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돼서는 얼마 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도 수리됐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ETF 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 부동산 관련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이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진작 사퇴했어야죠. 진작 사퇴라는 게 언제 기준이냐. 저는요. 지난 연초에는 개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연초에부터 기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세제도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근데 집값이라는 게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뭐 2년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수도권의 집값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민생 경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큰 방향을 놓고 하는 문제인데 저는 진작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늦었어요.
1: 너무 늦었다.
0: 근데 뭐 늦었지만 사퇴한 건 다행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이 절대 아닌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고요. 국민연금을 동원해 가지고 주가를 부양한 게 지난 한 6개월 이상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이 있지만 그 결국 그 헤드쿼터는 본부는 청와대였거든요.
1: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말씀은 국민연금이 원래 내부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한도가
0: 있잖아요. 그걸 확 늘렸잖아요.
1: 늘렸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시로서는 사실 이 한도에 그대로 두면 국민연금이 주요 매도자로 등장해서 시장에 부담을 준다. 이건 여론이 그런 여론도 있었어요.
0: 전혀 그렇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계속 늘려가면서 그거를 매도를 리밸런싱이라 그러죠. 매도를 적시에 안 해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그 돈이 다 간 거예요. 이익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우리

0: 국민연금 같은 국내 기관 투자자나 리밸런싱 원칙은 지켜야지 그게
1: 예.
0: 국민연금의 자산의 안정성도 지키면서 증시가 견실하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1: 천천히 견실하게가 맞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 원칙을 안 지킨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랬냐.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부분도 따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1: 예.
0: 어제 보니까 그분이 물러나시면서 청와대 정책실에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1: 지금 어이가 없다는 걸 머리를 극적거리시면서
0: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결과가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 이렇게 만들어 놓고
1: 예.
0: 집권 1년이 지지율이 높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개혁을 해야 됩니다.
1: 예.
0: 연금개혁 해야 되고 노동개혁 해야 되고 복지개혁 교육 저출산을 위한 이런 개혁을 해야 되는데
1: 예.
0: 개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전부 달콤한 정책을 했을 뿐이에요.
1: 예.
0: 개혁이라는 건 어렵잖아요. 반발이 있잖아요.
1: 그런데
0: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런 건 이재명 정부들라서 제가 한 게 한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1: 일단 뭐 그래서 내부에서는 제가 지방균형 성장에 대한 역점을 뒀다라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
0: 뭐라고요?
1: 지방의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한 역점을 뒀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
0: 나왔으니까 예. 제가 김용범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호남 반도체입니다.
1: 예.
0: 이 이야기 잘못하면 호남에 계신 분들 싫어하겠지만
1: 예.
0: 그게 무슨 지역 균형 발전입니까? 그거는 지역 감정 조장이고 지역주의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1: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0: 지금 반도체 하고 싶은 지방이 영남 물론이고 충청 강원 다 하고 싶어요.
1: 예.
0: 그런데 사람들이 반도체는 평택 이남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소부장 업체하고 인재 때문에.
1: 예.
0: 근데 나머지 전력, 땅, 용수 이거는 지방들 비슷하거나
1: 예.
0: 오히려 다른 데가 더 경쟁이 있거든요. 그 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기업 다 광주에 800조 원을
1: 예.
0: 몰빵을 왜 해야 되냐.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냐 아니면 불균형 발전이냐. 그거 따져봐야 되고 그거는 저는 대통령하고 정책실장 책임 있는 거예요.
1: 횃불 몇 개 정도는 나눠서 고루 했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0: 아니. 광주에 만약 갈 수 있으면요.
1: 직접 경제, 직접에 대한 규모의 이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서.
0: 아니요, 아니요. 직접에 대한 규모 이익이 있으면요.
1: 예.
0: 경기도 플러스 청주잖아요. 반도체 지금 있는 공장
1: 예.
0: 있는 데가 어느 동네, 어느 시군 보세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1: 예.
0: 펩 두 기씩 해가 4기를 800조 원에 같이 투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 일단 용인은 바로
0: 용인이 이제
1: 있습니다.
0: 각각 위치는 다르지만 예. 용인이 이제 거의 처음 나온 데예요.
1: 근데
0: 용인의 어떤 속도는 굉장히 늦었거든요.
1: 예.
0: 그걸 윤석열 정부가 좀 빨리 해준 거예요. 근데 광주는 지금 뭐 빛의 속도로 하고 빛의 있잖아요.
1: 속도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0: 예.
1: 사실 유승민 의원님은 보수의 대선 주자로 실제 출마도 하셨고 계속 분류가 되셨잖아요. 자, 유승민 대통령이다. 전월세 대책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0: 전월세는 전월세 공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 예.
0: 공급하는 사람들이 일단 다주택자고요. 그다음에 비거주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이 정부는 전월세 대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전세 종말이라는 표현을
1: 예.
0: 쓰는데 대통령부터 우리나라 특유의 그 전세 제도를 굉장히 이 뭐랄까 죄악시 악마화해요.
1: 다주택자나
0: 전세 대출도 줄이고 다주택자 규제도 심하게 하고 이번에 비거주 이제 취소가 됐지만
1: 예.
0: 그것도 규제하잖아요. 저는 전세를 왜 없애려고 그러느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1: 예.
0: 전세는 좋은 제도예요. 주거 사다리예요. 우리 신혼 때 다 전세 끼고
1: 예.
0: 예? 그렇게 집을 사거나 그렇게 다 전세에서 출발해 가지고
1: 예.
0: 전세 끼고 집을 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다리를 없애버린 게 이 전세 제도이고요. 전세가 씨가 마르니까 월세가 올라요. 많이
1: 예.
0: 올랐어요 지금.
1: 예.
0: 그래서 월세가 오르면요. 어지간한 월급 생활자들은 월세 내고 나면 소비 저축할 돈이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1: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 공급 문제인데.
0: 예.
1: 물론 말씀하신 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금융 문제
0: 그러니까 다주택 비거주 이걸 토지 거래 허가제 이런 걸 전부 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1: 예.
0: 그러니까 전세 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그죠?
1: 예.
0: 그러면 결국은 그게 많이 몰리는 지역이 수도권인데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1: 예.
0: 서울의 53%가 임대로 사는 임차로 사는 사람들이
1: 정부에서 그래서 용산공원에 일부를 좀 풀어서 공공 임대 괜찮은 임대

0: 를 노차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럼 어떻게 풀어야
1: 로또죠.
0: 돼요?
1: 그거는. 그거는 용산에 공공임대를 해봤자, 공공임대를 해봤자 매치가 되겠어요.
0: 예.
1: 저는 용산공원은 뭐 용산공원이라는 그 공원은 뭐 역사 가치나 그 땅의 가치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0: 예.
1: 용산공원 일부를 푸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서울과 경기도 서울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확 푸는 게
0: 예.
1: 저는 오히려 그런 공급에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에 대한 평가를 쭉 들었고요. 보수 통합 얘기를 맨 처음에 했던 얘기를 잠깐 이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보수 통합은 지금 만나서 오세훈 씨랑 만나서 통합해야 되는 통합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뭡니까?
1: 제가 통합을 이야기하니까 뭐 별별 이야기로 저를 뭐 비판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0: 예.
1: 제가 주장하는 통합에 대해서 분명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그동안 10년 넘게 두 번의 탄핵을 당했습니다.
0: 예.
1: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습니다. 그전에도 뭐 친이 친박 갈라지고 갈라져 왔었죠. 그런데
0: 예.
1: 탄핵에 대한 찬반은 그전에 보통 있던 갈등하고는 차원이 다른 갈등이었어요.
0: 예.
1: 이 탄핵에 대한 찬반을 가지고 보수가 분열이 됐고 주로 보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당권을 잡아왔습니다.
0: 예.
1: 지금도 우리 당원들 중에도 탄핵에 대한 반대가 저는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수 안에서도 분열이 되고
0: 예.
1: 그다음에 보수가 자꾸 강성 극우화를 가니까 중도층에서 멀어지고 이 문제가 계속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0: 예.
1: 총선에 이기려면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수로 민심을 잡을 거냐. 중도보수 다 합쳐야 되는데
0: 예.
1: 그 가장 장애물 걸림돌이 탄핵에 대한 찬반입니다.
0: 찬반.
1: 그래서 저는 제가 회전부터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탄핵을 찬성했는 게 잘못됐는데 사과는 안 하고 그런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다. 제 말 뜻은 제 각자 생각을 바꾸자는 게 아니다.
0: 예.
1: 각자 소신과 양심에 따라 그랬을 거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럼 보수가 두 번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가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선거 때마다
0: 예.
1: 그거야말로 지금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이 제일 바라는 바다.
0: 예.
1: 그거야말로 이적행위다.
0: 예.
1: 그런 분열 자체가. 그래서 제가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참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0: 말은 쉬운데.
1: 진짜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서 이야기 보면 느끼고 제가 통합 이야기하면 나오는 여러 가지 비판이 들어보면서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알았지만
0: 예.
1: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절감을 합니다.
0: 예.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로 간의 반목들이
1: 예.
0: 예, 기존에 이제 탄핵 찬반에 따른 게 있죠.
1: 있죠.
0: 장동혁 예. 대표는 얼마 전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과는 연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연원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제가 이래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계속 가고요.
0: 예.
1: 그다음에 당이 이렇게 자꾸 너무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경화되는 거를 여러 가지 보면서 이거를 지금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거나
0: 예.
1: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 지도부를 사퇴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럼 결국은 다음 전당대회가 보수의 운명을 가를 거다.
0: 예.
1: 다음 전당대회에서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면
0: 예.
1: 그러면 장 대표 체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뭐 징계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0: 예.
1: 그다음에 지금도 뭐 한동훈 대표 복당 이준석의 개혁신당과의 어떤
0: 예.
1: 합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0: 예.
1: 이런 게 리셋. 예? 리셋될 계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0: 예.
1: 장 대표 체제가 계속 가면 리셋이 안 되겠죠. 안 된 상태에서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겠죠.
0: 예.
1: 총선 못 이기죠.
0: 못 이긴다.
1: 예.
0: 그러면 지금 여러 인사들을 유승민 의원님께서 만나고 계신 거는
1: 예.
0: 그 리셋을 위한 서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 예,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0: 예.
1: 이대로 가면 총선 지는 거 아니냐. 우리 총선 세 번 연속 패배했다.
0: 예.
1: 그다음에 탄핵 두 번 연속 당했다. 지난 10년간 보수가 이제는 뭐 이게 뭐 상수도 아니고
0: 예.
1: 뭐 주류도 아니고 완전 소수로 그냥 전락했다. 그래서 괴멸 위기라 그러고 이대로 가면 그냥 영남 자민련 되는 거다.
0: 예.
1: 뻔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지 않느냐.
0: 예.
1: 그래서 제가 다음 전당대회가 장동혁 지금 체제에 대해서 많은 보수 유권자들 또 우리 당원들 중에도 일부가
0: 예.
1: 또 중도 유권자들이 뭔가 염증을 느끼고
0: 예.
1: 이재명 정부 아무리 실정을 해도 국민님 너 더 싫다라는 이 감정을

0: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1: 바꿔줘야 된다.
0: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리더십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뭐 구체적으로 장동현 대표가 교체돼야 된다. 리셋을 위해선.
0: 예.
1: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개혁 보수들은 다 뜻을 같이 하실 걸로 예측이 되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이른바 친윤.
0: 예.
1: 기존의 당내 주류들도 동의하는 방향이 좀 있습니까? 그분들, 그 접점을 넓혀가는
0: 그분들도 건가요? 지금 체제로 총선을 치를 때 우리가 예.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승부처는 예. 수도권 아닙니까?
1: 예.
0: 지금 체제로 총선 치러서 수도권 승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만난 뭐 소위 말한 친윤이란 분들은 그분들도 아 어렵다. 승리 어렵다라는 예. 데 동의를 하세요.
1: 제가 이제 유승민 의원님의 그런 예. 일들이 좀 더 편하게 하도록 되기 위해서 만나신 분들의 면면을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아이고. 김기현 의원, 권영세 의원, 윤재옥 의원, 박성민 의원, 김태우 의원 등인데 물론 김태우 의원은 약간 다르지만 이분들도 한때 친윤으로 다 불렸던 분들인데
0: 윤상현 의원도 만났고요.
1: 윤상현 의원 포함해서 예. 예. 다 유승민 의원님의 그 취지에 공감하셨다는 거죠.
0: 제가 그런 걸 행동을 같이 이렇게 하자까지는 안 됐어요.
1: 그런데
0: 예. 기본 이대로 가면 총선 진다. 총선 지면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1: 예.
0: 보수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국회를 탈환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예. 대해서는 공감하십니다.
1: 짧게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자고 했는데 유영하 의원이 만날 이유가 뭐냐라고 했습니다.
0: 제가 아까 보수 통합에 예. 대해서 탄핵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1: 예.
0: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제가 뭐 벌써 7년 전에 한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반대했던 통합을 하자라고 예. 하는데 아, 그 필요 없다. 그거는 뭐 절대 반대다. 예컨대 탄핵 찬성한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1: 예.
0: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결국은 통합은 안 될 겁니다.
1: 일단
0: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1: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나중에 길게 또 한번 나와주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아니 뭐 메시지 하실 거 있으면 나와주세요. 그냥 예. 뉴스에 오셔서 하시면 돼요.
0: 예, 그렇게.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예,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역시 젊은, 물론 82년생이 한 명이 있긴 하지만 아하. 젊은 평론가분들의 아침을 깨우는 아주 힘찬 목소리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해인 후보자 어제 이제 첫 출근길 후보자로서의 첫 출근길인데 여기에서 청문회에서 다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청문회까지 기간이 꽤 남아있는데 그 예.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이슈가 터질 것 같고 지금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보도가 나왔다는 건 후반으로 갈수록 저 점입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은 뭐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 예.
3: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국민이 왜 원내 소수정당의 이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또 의문이고 그때 타협하지 않았던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면 몰라도
0: 예.
3: 사실은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 혜택이 받아놓은 거에 대해 그걸 반납하기 싫다라는 것을 국민이 왜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본인이 그 국회의원이 된 것은 기본소득당에 투표했다기보다는 진보연대에 예. 투표한 건데 그것

0: 그래서 마치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의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1: 예. 그게 왜 국민이 사실 반칙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해줘야 되냐는 말씀이시고요. 이석현 평론가님.
2: 어제 그 용혜인 의원의 어떤 출근길 도어스태핑 같은 게 좀 화제는 됐을 것 같은데 예. 전 그 워딩을 하나하나 좀 봤는데 약간 예전에 그 주현영 씨가 MG 기자 따라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 느낌이 났습니다.
1: 제가 아, 주현영 씨의 MG 그쵸. 기자.
2: 어, 예. 약간 제가 메시지 라이터 아닙니까? 예. 어, 출신으로 보면 이런 화법이 주로 2030 청년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예. 좀 뼈아픈 건데 이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 다양한, 모모한 부분, 모한 과정 이런 예. 어떤 모호하고 공허한 좀 단어를 남발한다. 이런 걸 좋게 볼 수 있었고 사실 용혜인 의원이 소수 정당의 어떤 현실을 말했는데 여기 소수 정당도 계시고 저도 소수 정당 많이 해봤지만 어 이게 기본소속당이 더불어 시민당에서 한석 받을 수 있었던 건 예. 필요할 때만 이게 있었던 이유가 소수 정당 현실 때문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만 뷔페처럼 취사 선택해서 소수 자성을 강조하는 건 밖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어, 이 이슈가 사실 대두되는 이유는 그래요. 그 외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좀 방어하고 싶은데 이걸 못 해주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 그 정도만 해줘도 우리가 어떻게 좀 방어를 같이 해볼 텐데 비례 하나 못 던진다면 이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정구성 변호사 말씀대로 어, 청문회가 아직 보름이나 남았습니다. 청문회까지. 어, 그때까지 버티기에 너무 깁니다. 예. 사실 yes or no 답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보름을 견뎌야 된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1: 그러면 지금 막 뭘 얘기하시려고 준비를 두 분이 김성년 전체구 의원과 김윤영 부대변인께서 하신 것 같은데 얘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얘기는 없죠?
3: 뭐 그냥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이미 나 있었다.
1: 나 있었다. 그럼 전망을 이제 해주세요. 이제 청문회가 15일인가요 있는데 네. 얘기들은 계속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용혜인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김윤영 대변인의 예리한 촉으로 전망하자면
3: 일단 청문회까지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이미 청와대에서도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 용혜인 후보 측은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어, 법사위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 서용규 법사위원장이니까 어떻게든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방어와 우호적인 진행을 해주겠지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아니거든요.
1: 예.
3: 저희 당이거든요. 아. 아마 장난 아닐 겁니다. 그 포화를 못 견딜 거고 예.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군을 다 잃었습니다. 본인이 예. 어, 30대 워킹맘으로서의 첫 일상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일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수 정당이니까 양해해달라는 건데 그 두 가지 마음으로서 2030 여성에게 이미 표심을 다 잃었고 더 나아가서 소위 본인을 지탱해줄 수 있는 원내 진보 정당들이 민심을 다 잃었기 때문에 예. 우군을 다 잃은 상황이라서 못 버틸 거라고 좀 봅니다.
1: 아, 성평등 가족이가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아하. 위원장이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실명을 입으로 안 밝혔습니다만
2: 언제부터 예당심이 있었는지 아. 모르겠네요.
1: 오른쪽 분들이 약간 고소하다는 느낌이 제가 받았어요.
2: 아 오해입니다.
1: 네, 뭔지 네, 김성일 최고위원님
4: 못 버틸 겁니다. 네, 청문회까지 가기 전에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1: 예.
4: 예, 용혜인 후보가 하루를 더 버틸 때마다 1%씩 깎인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용혜인 후보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굳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안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청문회 하루만 때우자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위한 장관 지명이었는지 알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는 청와대가 퇴로 확보를 좀 하고 있을 거다.
1: 예.
4: 당장 뺄 순 없으니까 그래도 여론을 좀 지켜본다 하면서 한 1, 2주? 한 1주 정도 시간을 가지다가 저는 물러날 것으로 봅니다.
1: 그러면 이제 스스로 물러납니까? 청와대가 지명
4: 문자가 가겠죠. 예, 네, 문자가 가서.
1: 문자가 이제 가서.
4: 예, 네, 물러나십시오.
1: 물러나십시오.
3: 어느 분이 문자 네. 보낸지도 봐야겠네요.
2: 아하, 거기까지.
0: 최근에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수에게 추천하는 직업이 장관이라고.
1: 그거 있더라고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장관직에 추천해라.
2: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사주다든지.
2: 그렇죠. 그렇죠.
1: 아시네요. 본 게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군이 없어요 정말. 네. 이게 큰일입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정말 대각선 다 없습니다. 오로지 김어준 씨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 예.
2: 이런 기적의 국공합작을 만들었으면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1: 지금 이제 비례대표 겸직 문제를 가지고 일단 논란이 됐는데 그보다 먼저 가는 건 과연 그러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서 적절하느냐 이걸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사실 아까 그 논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

0: 학업이나 본인의 실력 아니면 본인의 경력이 괜찮다고 한다면 돌파할 수 있었을 거예요.
1: 예.
0: 근데 지금 뭐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재선 의원으로서 그 여성계 혹은 성평등 관련해 갖고 제대로 된 입법 사안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온 건 여성계가 반발했다는 점이죠.
1: 예.
0: 그리고 보안수 사건, 특히 2030 여성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찬성하는 쪽이 아니라 옹호했던 점을 생각을 하면, 저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적격한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용혜인 의원은 전 상징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1: 예.
0: 그러니까 2030 여성, 그리고 뭐 워킹맘, 전문층 이런데. 근데 2030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거기서 워킹맘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지금 그런 모든 상징을 잃어버린 상징이 과연 상징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1: 의문이다. 만약 청문위원이다, 인사청문위원이다라면 이제 보고서에 두 글자로 쓰실 겁니까? 세 글자로 쓰실 겁니까?
0: 저는 아마 세 글자일 것 같습니다.
1: 세 글자. 네. 뭐 괜찮음 이건 아닌데.
2: 개좀 이런 거
1: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세 글자. 보통 저적절 부적절 이렇게 나오는데. 예.
2: 그러니까 이게 어제 비례 두 번을 한 게 어제 나온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강점이 많았다면 이게 저는 크게 문제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2: 그런데 어쨌든 그 위성정당과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의제 같은데, 저는 약간 조금 복잡하게 보는 것은, 당시 위성정당 자체를 이제 문제 삼는 방식으로 가면 이제 손이 잘 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불완전한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자체가. 그 불완전한 제도 아에서 편법을 좀 퇴로를 열어놓은 상태였다면 더불어시민당이나 뭐 다른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1: 예.
2: 제가 그걸 증명하는 이유는 그 정당, 위성정당들에 투표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1: 근데 위성정당임을 알고서.
2: 그러니까 그 의사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정무적 국면이라면 뭔가를 하나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지층이 지금 못 버텨주시는 것 같아요.
1: 예. 김성렬 최고위원님.
3: 예, 유일하게 위성정당 없이 총선을 치른 개혁신당인 김성렬입니다.
2: 예. 있어요.
1: 예, 위성정당 없이 총선을 치른.
3: 예, 저는
1: 지역구원도 배출한.
3: 아, 그럼요.
1: 예.
3: 아, 저희는
1: 다만 이제 지방선거는 크게
3: 네, 빨리 끊었어요.
1: 성격이 그래서. 네.
2: 네,
1: 죄송합니다. 네. 김선열 최고위원님.
3: 네. 근데 국민들은 용혜인 이분이 왜 비례대표가 되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선까지 왜 해야 되는지는 더 몰라요.
1: 예.
3: 그럼 이번에 장관을 시키려면은 그럼 무엇을 했느냐를 내세워야 되는데, 아니 관련 상임위에 대표 발의한 법안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한다고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더 문제는요. 지금 비례대표 의원인데도 의원직을 놓지 않고 가겠다는 건데, 이건 국민들이 보기엔 뭐냐면요, 비즈니스석을 무임승차로 했어요.
1: 예. 네.
3: 그런데 포스트로 갑자기 승격을 시켜주겠대. 근데 거기다가 나 나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핸드백 놓고 갈게 하고 자리 맡아놓고 가는 거예요.
1: 비즈니스석에다가.
3: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특혜입니까?
1: 유석현 평론가가 이 비유 나도 써먹어야지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2: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3: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되게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4: 네. 저는 아까 이석현 평론가께서 위성정당임을 알고 국민들이 투표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기본소득당을 몰랐어요. 지금 기본소득당의 강령이라든지
1: 예.
4: 기본소득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게 전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당이 최근에 그 기본소득 재원을 토지세를 통해서, 토지에서 나온 소득을 통해서 마련하자는 그런 주장도 했었고 법안도 발의했었거든요. 예. 그거를 발의했던 정당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표를 줄 수 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개인 또 문제가 있는 게,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1: 예.
4: 굉장히 정무적 판단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자리인데, 그중에서도 성평등 가족부는 굉장히 많은 정무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 자체 부처만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모든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해야 돼요.
1: 예.
4: 근데 협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무적 능력이 필요하고 조율을 필요한 건데,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무적으로 괜찮은 판단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장관 자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장관 자질로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분의 얘기는, 용혜인 후보자 얘기는 많이 들었고, 비슷한 주로 여론과 많이 비슷하게 다 민주당 쪽
2: 세 글자 정도로
4: 세 글자
2: 말씀하신
1: 다들 두 글자 쓰실 분 청문연으로 간주하시고
0: 두 글자로도 충분히 표현은 그쵸? 가능합니다.
3: 사퇴. 사퇴. 사퇴.
1: 알겠습니다.

0: 철회.
1: 지금 여기 있는 분 네 분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2: 그렇죠. 네, 네 분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하는 거는 그걸 빌드업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김민영 대변인님.
3: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를 다 깔끔하게 없애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재판받겠다 말씀 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국정 운영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성원 후보자는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언론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어요. 근데 예.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관 됐었으니까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야당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건 저희가 계속 의혹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확답을 받아야 되고 장관 후보자님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결자해지를 한다. 사실 의혹 제기는 뭐 당연한 뭐 그 무게가 어느 정도를 떠나서 공치부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셨고요. 김성일 최고위원님.
4: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석연치는 않아요. 야당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앞으로 벌어질 이 공소취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사퇴를 한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하던 분을 그 후임 장관으로 이제 보낸다? 그러면은 청와대의 뜻은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야? 공소취소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2: 예.
4: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해도 국민들은 그 발걸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결자해 주시는 게 맞아요.
2: 예.
4: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소취소 안 한다 재판 받겠다 나는 떳떳하게 무죄를 증명하겠다 이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2: 예. 최근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들도 조작기소 특검법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지금 원래 발의돼서 통과된 안에는 상임위에 간 안에는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좀 다수 의견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정우승 변호사님.
0: 뭐 제가 의원님들의 그 다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저는 그건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는 결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2: 예.
0: 기본적으로 조작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거기서 공소권 남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확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결과인데 그 공치무라는 이름이나 아니면 그 야당의 공격은 저는 약간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조작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이 돼야 되고
2: 예.
0: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전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반박부터 하자면 정성호 장관 사퇴에 관해서 석연치 않다고 하는데 석연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2: 죄송합니다.
0: 우리는 왜 그렇게 사퇴했는지를 너무 그 법사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안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나 건강상 이유가 정말 눈에 보이듯 안 좋아 보이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음모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2: 예.
0: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소 취소는 보통 특검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문제 삼는데 거의 모든 특검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는 공소 유지의 권한 중에 하나.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넣는 거는 약간 기본 자꾸를 복붙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이유만으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2: 아 기소할 네. 때는 이제 공소할 때 같이 세트로 묶인 권한이다라는 말씀.
0: 공소 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가 민주당 쪽 패널로 나와 있지만
2: 예.
0: 공소 취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결과값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 목표일 리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 예.
5: 그니까 저도 같은 그 근거로 공소취소 추진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요. 김민석 대표나 송영길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의 어떤 그 공소취소 관련 비판이 조금 과잉돼 있고 과몰입돼 있다고 느끼는 거는 강성 지지층 대상 좀 마케팅 같아 보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공소취소를 하고 싶다 손 치더라도 인청 나와서 인사청문회 나와서 공소취소 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것도.
2: 예.
5: 그래서 이게 조금 뭐랄까 강성 지지층 대상 약간 마케팅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진짜 공소취소 하기를 바라는 건가? 지금 공소취소 하면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정치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예.
4: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위험하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었습니다.
2: 예.
4: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당론으로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공소취소 역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은 아 이건 아니다 하시다가도 어느 순간 당론으로 밀어붙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2: 예. 예. 그걸 지우려면 대통령

0: 대통령이 직접 뜻을 표하는 게 맞다라고
1: 보는 겁니다.
0: 부분에 의해서. 예. 김성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체가 한 브로커에게 얘기하는 걸 식약청장에게 전달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에 있었던 건데 지 무슨 업체예요? 정확히는 제 무슨 업체인데 이 업체가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임상 2상을 좀 2상 3상을 좀 빨리 해달라라고 브로커 양 씨가 전한 문자를 그대로 식약처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청탁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돈이 오간 게 없고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범죄 혐의는 있지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때 하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이게 부적격 사유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2: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길어서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0: 예, 이제 내용이 좀 기네요. 저도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 예.
2: 관련된 그 사람들이 결국 다 재판까지 갔습니다. 모두 무죄가 나왔고요. 그 무죄 판결 이유를 살펴보시면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노모에게 김승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죄 판결 이유였고요. 기소유예 당시 불기소 이유 문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뭐 이렇게 할 때 국회의원인 청구인은 식약처장에게 개발업체의 임상시험에 대한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신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에서는 위와 같은 청탁에도 불구하고 본건에만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이런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소유예를 했어요. 그것도 무죄 선고된 지 일주일 만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원 혐의가 없음이 나왔고 그러니까 식약처장 직원 전원 혐의 없음 나왔고 함께 수사받은 관련자도 무죄 금품 수술 받은 사실도 절차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절차가 평균보다 더 오래 걸려 특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기소유예가 어떻게 보면 흠집내기로 남기려고 했다는 그 의혹이 적지 않고 그에 대해 김승원 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히려 기소됐으면 빠르게 무죄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기소유예로 박아놓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낙인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오히려 괜찮은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그냥 해당 업체가 이런 데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국익 차원에서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2: 그렇죠.
0: 해석의 무게를 뒀고요.
2: 그러니까 그거 평가할 별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죠.
0: 김성률 주무님 입을 약간 벌리셨어요.
3: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국회의원이 입찰 관련한 내용 혹은 이렇게 임상시험 관련한 내용을 청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외압이에요. 주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자를 보냈을 때 식약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에 연결되는 사항이에요. 심지어 이 업체는요.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뭐 자신이 실험을 하다가 동물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빼고 넣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내용입니까? 이 업체는 코로나 때 대목 한번 벌어보려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런 걸 알면서 청탁을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브로커라는 사람이 오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요. 민주당은 오빠 소리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
4: 왁스가 부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김승원 의원 관련 건은 이제 법적 대가성 이슈에 있어서는 뭐 큰 이제 흠이 아닌 걸로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결정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잽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한동훈 의원도 페북을 엄청 올리셨고 이제 사실관계들이 좀 이제 펼쳐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질 건데 저는 이제 김승원 의원의 반박 좀 듣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성열 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빠나 이제 그런 좀 사적인 이야기들까지 같이 섞여 나오면 조금 국민적 여론이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0: 이미지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4: 네. 예.
5: 그 청탁이 민원 단순한 민원 접수가 되려면 공익 제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 제보가 되려고 했었으면 김승원 의원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이런 식약처라든지 이런 전문가면 모르겠는데 이 브로커 양 씨는 저희가 모두 다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무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냥 청탁을 한 게 맞는 거고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한테 문자 보낸 내용을 보면 국부 유출이 걱정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당 의원이 부처 기관장한테 국부 유출이 걱정된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법률적인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더 중요하고 누가 전달했는지도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 네 분 얘기 듣고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유튜브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스템 개편이 뉴스연구소가 개편이 되면서 오늘 불협화음 네 분과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4: So sad.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어,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하이, 하이,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예, 오늘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네 분과 함께 유튜브에서 더 날것의 얘기들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5: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0: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1: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0: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1: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소리내어 웃어라. 먹고 마시고 흥겨워해라. 순간에 충실해라. 삶은 계속된다.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별 수 있나. 여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 로맨틱 코미디 작가 노라 에프런의 에세이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더위는 남아있지만 뜨거운 고기압의 세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부지방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진 모습입니다. 전북과 경북 지역의 폭염특보도 해제가 된 데 이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는 해제가 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낮 동안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커지면서 대전의 낮 기온이 30도, 서울과 전주, 부산, 제주 31도, 광주 33도가 예상되고요. 동해안의 경우는 25도 안팎의 덥지 않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은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동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최대 40mm까지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0: 고향 등일시.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